0: 이게 다 네가 괜한 시비를 걸어서 그래.
1: 아니거든. 에? 따라오지 마. 에?
0: 누가 따라간다고 그래? 난 배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
1: 이게?
0: 위험하잖아.
2: 아유, 유치한 녀석들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나 내일 드론 대회라고. 집중해서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1: 지금 드론 대회가 중요해?
3: 드론 대회라. 잘 됐구나. 팀워크도 다질 겸 태호를 응원하고 오거라.
0: 네? 얘랑요?
3: 이건 명령이다. 만약 그날도 싸운다면 너희 둘 다 파이얼로브에서 퇴출이다.
0: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 파이어로봇은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구조했지.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먼저 차량 안에 전화기로 승무원에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야 해요.
2: 불이 작을 때는 차량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요. 하지만 불길이 커지면 빨리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4: 그럼 정전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1: 비상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은 다음
2: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0: 양손으로 문을 열면 열려요.
4: 그런데 만약 정거장이 아닌 곳으로 내려야 한다면?
0: 가고 있던 열차의 선로를 따라서 이동해요.
4: 그래, 다른 선로 위로 가면 마주오는 열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새로운 악당의 등장!
1: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럴 거야?
2: 당연하지!
1: 아, 애들도 아니고 좀 어른이 되라, 어른이.
0: 에이, 자꾸 어른 하는데 우린 중학생이라고.
3: 맞아, 무슨 자기 혼자 어른인 것처럼.
1: 나 정도면 어른이지.
4: 우리 어린이들에 비하면 말이야.
5: 드디어 결승에 오른 다섯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6: 이안이랑 세나, 너희들 응원은 잘하고 있어?
2: 그럼요!
7: 태어 파이팅! 우리가 함께하리라!
3: 우리는 영원한 한 팀이니까!
1: 아, 창피하게 정말.
5: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하시고 출발! 자, 갑니다! 첫 번째 난코스, 무지개 후프 코스입니다. 아하, 시작하자마자 탈락자가 나오네요.
3: 우와, 빠르네.
5: 선두 드론이 동공 망치 코스로 진입합니다. 아, 태호 선수 눈에 띄는 실력입니다. 하긴 유일한 중학생 참가자니까 당연히 잘해야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슬라덤 코스로 진입하는 태우 선수와 제이 선수의 드론입니다. 아, 뒤를 쫓던 제이 선수의 드론이 조금씩 간격을 좁히는데요. 아, 제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요.
0: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안 그래요, 아저씨?
1: 뭐?

0: 다시 앞서 나가는 대우 선수의 드론이 소산나라 기둥기둥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두 선수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이제 마지막 코스이자 승부처 달팽이 회전 코스입니다. 좁은 터널 속이라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뒤처지는데요.
1: 여긴 좁아서 위험하다고 꼬맹아. 같이 탈락할 셈이야?
2: 탈락이라뇨. 지금부터가 승부인데.
0: 아, 제이 선수! 아찔한 고개 비행을 보여줍니다!
1: 이런...
0: 드디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승자는... 오!
1: 어? 뭐야? 어?
3: 우와! 우와! 우와! 1등이다!
4: 저게 뭐 하는 거야?
3: 그러게!
5: 사람들을 공격하잖아.
3: 실감해야겠어.
6: 그렇지 않아도 확인했어 얘들아.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7: 최후의

0: 있으면 여기라도 숨어있자.
1: 출동이야.
0: 알았어. 도마야, 승부는 다음에 내자.
2: 형! 어디가?
0: 잠깐, 출동이라면
2: 설마?
0: 이카루스, 액션!
3: 내가 바로 피닉스야. 멋있지? 아, 이건 머리로 막은 거야, 머리로.
0: 사랑하는 드론들아, 미안.
1: 조심해요!
0: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0: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건가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1: 나타났어! 사라졌어!
2: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1: 이안이 말했던 그 손 말이야!
0: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붉은 스파크를 주시해!
2: 붉은 스파크?
0: 이것 말이에요! 이게! 어? 으아! 태호야! 재밌다! 재밌어!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시작합니다!
1: 이안!
0: 어? 어림없어. 이샤!
1: 날 내려놔!
0: 세나야! 조심해야지.
1: 이안, 날 구하러.
0: 아이, 근데 너 많이 무겁다.
1: 너? 저번에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해.
0: 에이, 나도 좀 심했는데 뭐. 나랑 같이 저 녀석이나 혼내주자고.
1: 좋지.
0: 가자.
1: 좋아.
2: 뭐야, 화해한 거야? 나도 끼워달라고.
0: 이런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또 사라졌어.
3: 내 드론.
0: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다니.
1: 어린이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짓밟힌 것 같은데.
4: 내 드론.
0: 너무 슬퍼하지 마. 비록 드론은 박살 났지만 말이야.
1: 그래, 사람들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4: 그렇긴 하지만
0: 아니, 너한테는 드론보다 훨씬 더 멋진 이카루스가 있잖아. 이카루스라면 역시.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 파이어로봇은 드론 대회 중에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는데, 드론을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0: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리면 자칫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어요.
5: 맞아.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돼.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도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말이야.
6: 또 휴대전화나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지거나 자르거나 못으로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돼요.
1: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도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5: 너희들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0: 몽글이래.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여성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0: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0: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0: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0: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요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이거 번호.
1: 번호는?
2: 네,
1: 네.
0: 한 명 어딨어?
3: 펭수 안 왔습니다, 펭수.
0: 펭수? 펭수 어디 갔어? 얘 맨날 누죠?
4: 저기 가서 저기 온 것 같습니다.

0: 빨리 안 와?
1: 안녕하십니까?
0: 빨리 서라고. 왜 늦었어?
1: 저 안 늦었는데요?
0: 너 항상 늦어. 지금 몇 시야?
1: 5시 8분이야.
0: 앞으로 늦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운동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1: 왜 기다려요?
0: 너 때문에 운동이 안 되니까.
1: 그게 아니고 다들 저보다 일찍 온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고. 저는 시간 맞춰 왔어요.
0: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왜 하는 거야? 예 아니오만 해. 알겠어? 얘는 해야지.
1: 예!
0: 그래. 좀 늦었지만 운동 시작하자. 이사망들 몸 풀고 1학년들은 공 줍고. 오케이?
1: 예? 저희 왜 공 주워요? 그럼 2학년, 3학년은 안 주워요?
0: 너 2학년, 3학년 되면 안 줄게 해줄게. 1학년이니까 주서.
1: 저는 2학년 때 죽고 싶어요.
0: 그때도 그러면 줄게 해줄게. 지금도 주서 그러면은.
1: 그러면 3학년 때는?
0: 그때도 죽게 해줄게. 또 주서. 빨리 가.
1: 예. 1학년 주우러 가자.
2: 그래. 가자.
1: 와 진짜 많아. 이거 언제 다 주워?
2: 야, 펭수 빨리 주워.
0: 3 스텝 고.
2: 아 펭수야.
1: 어?
2: 너 왜 늦었어?
1: 나 안 늦은 거.

0: 거라니까?
1: 너 늦어서 우리 다 같이 혼났잖아.
0: 아니 나는 맞기도 했는데 다들 빨리 온 거야. 그러면은 야,
1: 너도 앞으로 10분 일찍 와.
0: 그래? 너네는 어떤 선배가 제일 무서워?
1: 야 이거
0: 얘들아 우리는 하나야.
1: 네, 3학년 2학년 선배님들은 다 멋있고.
0: 아?
1: 딴짓 하지 마.
0: 아니 빨리 듣고 다 같이 몸 풀면 좋은 건데 이거. 근데 너네 솔직히 구호 다 외웠어?
2: 당연히 다 외웠지.
3: 당연히 다 알고 있지.
0: 뻥치네. 아직 못 외웠잖아.
4: 야
3: 너희들 꿀 안 먹고 뭐해? 내일까지 먹을래?
0: 아 빨리 죽겠습니다.
3: 빨리 모아.
1: 빨리 모자.
2: 빨리 모자.
0: 빨리 모자. 파이팅 있게 공 주우려고 한 건데. 봐라. 나는 아무래도 농구에도 소질이 있어. 힛! 아, 노.
1: 다시.
0: 뽀뽀뽀뽀뽀뽀뽀뽀.
1: 야, 정말 치지 마.
5: 인사, 됐습니다.
0: 우리가
6: 야, 펭수. 너 나 좀 잠깐 봐. 빨리 따라와.
0: 어? 지금 보고 있는데?
6: 빨리 따라와.
0: 아, 따로 보자고요? 와, 대박이다. 와, 나 스카웃 당한다. 와! 조금. 감독님, 어디까지 가요?
6: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0: 네.
6: 아, 여기 있는 내 자리야. 아. 여기 앉아야 돼. 아. 그래. 펭수, 너 요즘에 고민 있어?
0: 아, 과연 이 프로 구단에서 단체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면 전 어디로 가야 하나?
6: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0: 뭡니까?
6: 인성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0: 네.
6: 훈련 그 집합하는 데도 늦고 공 줬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주는데 너는 줍지도 않고 우리 서울고 야구 부원들은 전부 인성이 너무 좋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그러면 서울고 야구부가 전체 욕을 먹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 네.
6: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보다는 첫 번째 인성이 돼 있어야 돼.
0: 저 그래. 궁금한 게 있습니다.
6: 어, 뭔데?
0: 감독님 인성은 어떻습니까?
6: 김동수 하면 원래 인성이었어. 너무 웃는 것 같은데? 향수?
0: 감독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6: 질문 또 했는 거야?
0: 네.
6: 그래.
0: 야구란 무엇입니까?
6: 야구, 그렇지. 야구는 인생이야. 이 인생에 세 번의 찬스가 온다는 거 알아 몰라. 9이닝을 하면 3번 정도는 온단 말이야. 3번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살리면 이길 수 있어. 그만큼 야구는 재밌고 그렇다는 거.
0: 와, 인생 그 자체군요.
6: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0: 알겠습니다.
6: 그래, 가서 이제 또 훈련해, 알았지?
0: 예!
6: 아니, 이거 봐. 이게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0: 끝까지 봐야 돼. 아, 야, 펭수야, 맞히지 말고 휘둘러야 돼.
1: 아, 휘둘러?
0: 그렇지.
2: 휘둘러야지, 휘둘러.
0: 반말하지 말고. 야, 지우야, 네가 가서 한번 봐줘.
3: 이렇게 돼서, 여기 공이 오는데 이렇게 쳐서.
1: 아, 이렇게 안쪽으로?
3: 네, 그렇지.
1: 오케이,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2: 오케이.
1: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0: 야.
1: 안쪽으로!
0: 야, 역시.
1: 아!
0: 이, 펭수야.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1: 공을 끝까지 봐.
0: 어. 이 눈이 이렇게 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눈을, 이글이글 딱 봐야 되는 거야. 네. 잘 맞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탁 보고 치는데, 네. 안 맞을 때는 돌린단 말이야.
1: 어.
0: 강하게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1: 공을 끝까지 알았지? 보고 쳐라.
0: 그렇지. 이쪽에 나와봐. 내가 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오.
4: 오. 오.
0: 자, 한번 넣어봐.
1: 뭐 하세요?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아.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아.
0: 공을 끝까지 보고.
1: 오, 오, 뭐야?
0: 잘 맞을 때 끝.
1: 오,
0: 알았지?
1: 알겠습니다.
0: 잘 보고. 다시 한 번. 공을 끝까지 봐야 돼.
1: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구나. 공을 끝까지 보고 쳐라. 끝까지! 끝까지!
0: 휘둘러야지.
1: 아, 왜 안 돼요?
0: 야, 공을.
1: 아이,
0: 너 펭수, 야, 나 안 되겠다. 너 타자는 그만하고 포수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
1: 역시 제 재능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일단 포수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1: 저 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니야, 일단 가보자.
1: 왜냐면 제가 펭수 아닙니까?
2: 펭수 빨리 와, 펭수야.
1: 네. 역시 나 포수야.
2: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1: 예,

0: 쑥.
1: 저 포수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공 다 잡겠습니다, 제가.
2: 너무 큰 거 아니야, 글러브가?
1: 이거 모든 공 다 받을 수 있어요.
2: 자세부터 한번 볼까?
1: 자세요!
2: 너무 어정쩡한데? 포수 일로 와봐. 우리 형들이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자.
0: 하나, 둘,
1: 뭐야, 저게?
0: 네.
2: 2번 해보자, 2번.
0: 하나, 둘, 셋.
1: 뭐야?
3: 샹하이.
1: 트위스트 추면서 운동회를 졸음 잡았던.
2: 자, 선배들 하는 거 잘 봤지?
1: 저 포수 안 할래요.
0: 똑바로 해, 똑바로. 구에 맞춰서 하는 거야, 구에.
1: 예.
0: 2번.
1: 아, 샹하이, 샹하이.
0: 네, 샹하이, 샹하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우씨. 아! 아우씨! 아! 어, 다리 후들거려. 아니, 공 잡는 거에 이게 왜 해야 돼요?
2: 이건 포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러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알려줄게.
1: 네.
2: 막내야, 화철이 공 한번 받아볼래?
1: 오! 화철 선배님 공이 좋아요!
2: 화철아!
4: 예.
1: 어! 어! 어! 아우, 내 눈! 아우! 네. 오호! 오, 코치님, 제 눈 괜찮아요?
2: 아주 멀쩡하던데.
1: 오, 쉬어. 선배님, 선배님, 나 먼저 부셔요. 아! 반갑습니다.
4: 네.
1: 선배님, 아버님께서 홍성원 선수님이시죠?
4: 아, 맞아. 잘 알고 있네.
1: 제가 아버님 같은 멋있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4: 아, 좋다. 세게 던져내는 거잖아, 그럼.
1: 당연하죠.
4: 달력을 던져줄게, 오늘.
1: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케이, 오케이.
5: 벤슨, 큰일 났어.
1: 높아! 높아!
4: 이건 너 잘못이지.
1: 볼이야, 볼!
4: 이건 너 잘못이야.
1: 제 잘못이라고요?
4: 너 글러브가 얼마나 한데 그걸 못
1: 잡아. 자수님! 짓고, 짓고! 와우!
4: 이거 너, 못 잡네, 근데. 가운데 던져도.
1: 어우, 너무 느려! 저희 내일도 잡겠어요, 내일.
4: 느리다 했다.
1: 아, 진짜로!
4: 좀만 올려줄게, 그러면.
1: 진짜로! 와우! 아, 아, 아, 아.

0: 양선자!
1: 받아본 김에 이번 지우공도 한번 받아볼까?
2: 오, 지우선배님은 공 빠릅니까?
1: 한 154까지 나오는데 펭수 받을 수 있겠어?
2: 154요?
1: 지우야.
3: 예.
2: 선배님, 전력 투구해 주십시오. 저 한 2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진짜로?
2: 예.
3: 알았어요. 형이 던져줄게.
2: 예, 감사합니다.
0: 가자!
2: 와우!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0: 강하게!
2: 우와!
0: 가라!
3: 으차!
2: 아, 나이스!
3: 좀 잡아봐.
2: 컴온! 우와! 우와! 어디 갔어?
3: 저기 글러브 껴있잖아.
2: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어? 형님, 저 잘하죠?
3: 너가 잡은 거 맞아?
2: 제가 잘하는 거죠. 아, 뭐, 이 정도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거기 던져줄게.
2: 컴온! 아우! 아!
1: 펭수야,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야.
2: 아, 이거 우리 안 잡히는 거예요?
1: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좀 잘한 거 같아.
2: 그래요?
1: 다음 훈련하러 갈까?
2: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154kg는 빠르긴 빠르구나.
3: 빨리 와, 펭수, 빨리 와.
2: 아니, 코치님.
4: 네.
2: 도대체 웨이팅을 맨날 왜 하는 거예요?
3: 일로 와봐.
2: 아니, 야구를 하고 싶어요.
3: 말 될 거 아니야, 일로 와, 빨리.
2: 와.
3: 빨리 올라가.

0: 이거 봐봐. 100kg 아니야? 일로 와. 일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딱 읽어봐. 강혜자 하인 빨리 읽어봐.
1: 강혜자 하인이요? 기능성 훈련 혹은 해당 종목 훈련 위주로만 했던 운동선수들 3개월에서 6개월만 스트렝스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뭐만 이해했어?
1: 못했어요.
0: 몸으로 직접 해요. 가자.
1: 아니 못했는데.
0: 자 지금 운동하는 거 보이지?
1: 우와.
0: 들어와봐. 열심히 해봐. 딱 잡고 해봐. 야, 빨리
3: 잠깐만. 힘 주고 힘 주고.
1: 아!
0: 그래 약 질러봐. 더 질러. 더 해봐. 더 해봐. 그렇지.
3: 딱딱해.
0: 좋아 좋아.
3: 그만한다고?
0: 딱 다섯 개만 하죠. 빨리 앉아.
1: 이건 뭐예요?
0: 아 정혜야 빨리 앉아. 채널 올려봐. 하는 신용만 해. 신용만 해. 신용만 1등이야 1등. 아, 좋아 좋아. 좋아. 너 강해지는 거야. 강해져야 돼. 유야 빨리 해. 더 해 빨리.
3: 오. 너 그거밖에 안 돼? 아 허벅지 커진다.
0: 아, 좋아.
3: 어 좋아.
0: 아,
3: 헐크야 헐크.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0: 땀 닦고 빨리 물 마시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거 빨리 배워 빨리 배워 빨리.
4: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5: 죽여 펭수.
3: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5: 펭수 구급차 불러 구급차.
3: 사랑하는 여자 생각해 사랑하는 여자.
5: 좋아 좋아.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1: 자 나와봐 다시 할게. 이거 왜 하는 거야? 강한 것이 기능적인 것임.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충분히 강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야?
0: 그냥 너가 웨이트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 아니, 정이 형 하면 돼, 그냥. 그냥
1: 알겠습니다.
0: 해. 알겠지? 열심히 하자.
1: 열심히 할게. 야구하러 왔다고. 이게 뭐야!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포수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6: 그래서 네가 머리가 크니까 이 타겟이 넓어가지고 투수들이 던지기 편할 거야, 포수로 하면.
1: 아, 머리가 크면은 좋은 거야?
6: 당연하지. 너 100kg 넘잖아.
1: 응.
6: 포수야, 그러면.
1: 왠지 모르게 그 코치님 보니까.
6: 그치? 포수 코치님이잖아.
1: 어.
6: 너 밀리지 않아.
1: 어, 그니까. 아니, 코치님이 나랑 맞더라고.
6: 어, 넌 된다니까. 넌 무조건 포수야. 넌 하다 보면 다 성공할 거야.
1: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순서가 뭐예요?
6: 프로에 이제 지명 받는 걸 기다리고 만약에 프로에 지명을 못 받으면 이제 대학이나 뭐 다른 데 독립야구단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지.
1: 그럼 다들 어때요? 지금 심정이 좀 착잡하겠네요.
6: 그치 불안하지.
1: 그거 언제 나와요?
6: 그건 이제 한 달 뒤에 9월 20일쯤에 나와.
1: 오! 진짜 보시네? 정우민님 프로 가실 거 아니에요?
7: 어 그렇지.
1: 그럼 가장 원하는 구단이 있어요 혹시?
7: 형은 프로 구단 어디든 다 좋지. 뽑히면 다 감사하게 가야지.
1: 근데 정확히 다 뽑아. 왜 말을 못해?
7: 어디든 선택받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평소야.
1: 뭔가 이거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땐 다 말했잖아요. 자, 서울 고등학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3: 군대 준비! 군대 시작!
1: 군대 시작! 깨끗하다! 손톱 뿌리야! 이제 집에 가나요?
7: 우리 라커룸 청소하고 가야 돼.
1: 아, 청소 내일 하면 안 돼?
7: 형수야, 빗자루 들고 가자.
1: 청소하겠습니다.
7: 형수야, 청소 깔끔하게.
1: 예! 아니, 선배님! 선배님이 나오셔야 청소를 하죠!
6: 먼지 나오잖아, 먼지.
1: 아, 먼지가 나오죠, 먼지를 쓰니까! 너네 1학년 아니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안이시네. 어머, 선배님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8: 그치.
1: 이름이 뭐예요?
8: 이름은 아직 안 지었는데, 추천해봐.
1: 시바. 시바랑 시바새끼.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습니까?
7: 지금 20페이지.
1: 그 정도면 제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냄새가 좀 난다. 선배님 언제 씻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열심히 하셨네요.
7: 그래 평소 수고했다.
1: 수고하십니다. 자 나이스. 와 취한다. 와 취해. 이 열정이 냄새.

0: 좋아.
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8: 어디 보자. 감 잡았어.

0: 경상북도 청도에 왔습니다. 청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정말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더운데
0: 아 일로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터널로 들어가라고 해서.
1: 어, 근데 여기 기찻길이 있어서. 네. 느낌이
0: 예전에
1: 좀...
0: 여기가 뭐 기차가 다녔나 본데.
1: 네. 가볼까요?
0: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2: I can hear you, but I won't.

0: 시원하다.
1: 엄청 시원해요.
0: 너무 좋은데요?
1: 밖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진짜. 뭐 여기 입구부터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어이 깜짝이야.
2: 장예원 씨,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저 가운데로 오시죠.
1: 어서 오십시오.
0: 백만장자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백만장자입니다.
0: 네. 지금 이 안에 터널에서 이렇게 와인잔을 들고 나타나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세계 최초로 감 와인도 개발하고 와인 터널까지 개발했는 하상호 대표입니다.
2: 제가 최초로 감 그 와인을 만들고 40톤 탱크가 10개가 있어요. 100만 개에서 110만 병 정도.

0: 와인터널 뭐 하는 곳일까요?
1: 와인터널은 이제 가온 와인을 숙성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가 원래 기차 터널이었나요?
1: 여기가 1897년도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904년도에 완성하고 네. 1905년도부터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37년도 네. 그때 새로운 터널을 뚫으면서 폐 터널로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2: 그런 터널인데 여기를 이제 와인 터널로 만드신 게 이제 대표님이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0: 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 제가 우리나라 터널의 원조 아닙니까? 먼저 한 20년 운영하면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해요.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2: 근데 이 터널은 군 거죠?
1: 예,
2: 청도군.
1: 원래는 이제 이게 철도청 거였는데.
2: 아, 철도청 거예요.
1: 예, 제가 이제 연간 한 3,7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여기 안에 이렇게 시설하시고 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드셨나요?
1: 뭐 조금 들었습니다.
2: 어느 정도?
1: 뭐 10억 정도.
2: 10억 정도.
0: 10억. 조금이 아닌데요?
1: 좀 조절했습니다.
2: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한데 여기 들어올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나요?
1: 여기는 뭐 누구나 네. 누구나 와서
2: 피서를
1: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0: 좋네요.

0: 여기 뭐 벽에랑 천정에도 와인병이 뭐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다 먹은 병인가요?
1: 뭐 손님들이 먹고 남았는 네. 걸 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네, 이렇게 네. 지금 인테리어 했더니만 네. 뭔가 와인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0: 아니 여름에는 그야말로 진짜 너무 시원해서
2: 너무 좋아요 여기.
0: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피서한다라는 생각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연간 온도가 네. 한 15도에서 한

0: 사도에서 거의 일정합니다.
1: 네네.
0: 우리 앉아서 와인 맛을 한번 보실까요?
1: 네네.
2: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하. 좋은데요?
1: 사실 와인 하면 뭐 보통 이제 포도로 만드는데 감으로 만든 와인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0: 2005년도 네. 와인인데 터널에 오래 숙성하면 이렇게 뭐 곰팡이도 피고
1: 그렇죠.
0: 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0: 좋았는데.
1: 이 자존심 문제인데?
0: 아, 좋았는데. 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시오.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해요.
0: 엄청 단향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은은한
2: 그 감 네. 향이 좀 납니다.
0: 되게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인 것 같은데요?
2: 포도주 중에 조금 단 포도주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달달함도 있으면서 그냥 단 것보다도 향이 일단 감으로 만들어서 향이 완전히 또 이제 포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1: 감이 옵니까?
0: 감이 와요.
2: 요건 죄송한데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
1: 이 술은 지금 몇 병이 안 남았어요.
2: 아,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1: 예,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 청도 반시. 청도의 특산물인데 이게 반시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1: 그래 사람들이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는 씨가 없는 그런 그 감이 네. 열리는지 외부에 이제 씨가 나는 그런 감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어도 여기는 씨가 없어요. 근데 청도 감을 또 외부에 심으면 또 씨가 납니다.
0: 신기하네요.
3: 주위 사람들이 야 씨가 없는데 왜 그래 감이 많나 이런 뭐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는 안개도 있고 또 분지고 암놈 숙놈이 그 수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감이 된다. 감으로 만든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 감은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감 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장 지역적인 그런 원료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말이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감 와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 아 이게 숙성 어떤 탱크인가 보네요?
1: 예, 이 안에는 이제 와인이 꽉 들어있습니다.
2: 와인 탱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 2톤짜리도 있고 네. 3톤짜리가 있는데 네. 총 28개 있습니다.
2: 28개. 네.
0: 그 와인을 몇 병 만들 수 있어요?
1: 와인은 10만 병 조금 더 만들 수 있죠.
2: 아, 10만 병. 예.
1: 공장에도 한 100만 병 정도 숙성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2: 아, 숙성 100만 병이면은 가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 최소한 뭐 한 250억.
2: 250억.
1: 예, 정도는.

0: 이거 왜 따라보신 거예요?
1: 지금 곧 병입을 해야 되니까 병입해도 되는지 이제 맛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0: 맛있으세요?
1: 충분히 익었네요.

0: 이제 밑에는 아무래도 찌꺼기가 이제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맑은 액이 있으니까 맑은 액의 상태를 보고 또 맛도 보고 밑에는 밑에대로 또 상태와 맛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1: 몇 퍼센트 맑은지 바로 감을.
0: 아, 알죠. 짬밥이라고 아십니까? 오라, 오라. 이번 들어오세요. 더, 더, 더, 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더, 더, 더. 더. 앞으로. 아, 여, 40톤 되는. 탱크를 청소하는데 와인이 5만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탱크보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요?
2: 예, 깨끗합니다. 예.
0: 안전이 최고다, 안전. 조심해요.

0: 됐습니다.
1: 내가 그 인도하면서 깨끗하게 잘 될 수 있어요.
2: 술은 위생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청소와 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 와이너리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에서 이렇게 잔 대놓고 예. 따라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예.
1: 테크 마담 보실래요?
3: 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1: 예, 예.
4: 이건 그야말로 그냥 지금 이제 담은 지 2015년에
1: 1년 됐는데 곧 이제 백입을 네. 하려고
4: 10년 산으로 출시가 되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여과를 하면 또 맛이 달라지죠.
3: 그래요.
1: 더 깔끔한.
4: 아.
3: 어, 톡 쏜다.
4: 이게.
3: 약간, 톡 쏘는데요?
4: 아, 이게 차이가 좀 있네요.
1: 아, 차이 느끼시는구나. 네. 그 와인은 이제 내가 느끼는 맛이 뭐 정답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4: 네, 네. 저희가 입구부터 꽤 이제 걸어왔는데 아직 뭐 한참 저 안에 뭐 멀리 있습니다. 그 터널 길이가 총 몇 미터인가요?
1: 총 길이는 1100m입니다.
4: 네네. 네,
1: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700m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아, 여기는 뭔가요?
3: 와. 왜 황금박지를 이렇게 천장에 두셨어요?
1: 터널을 발견했을 때 네. 80년, 90년 동안에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4: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박쥐가 많았어요.
4: 박쥐가 원래 동굴의 주인이죠.
1: 예. 근데 제가 조금 들어가니까 박쥐가 확 이렇게 나르는데 네.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어떤 느낌이랄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저 앞으로 옆으로 뭐 수백 마리의 박쥐가 나라는 걸 보고 박쥐 모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꿈을 적어서 걸어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꿈이 보면은 압도적인 1등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1: 돈 많이 벌겠다.
0: 방금 이야기한 거 꿈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2: 네. 아, 우리 리액션이. 아, 그쵸. 또 막 다들 그런 거 적으시잖아요. 그쵸.
1: 대표님도 소원을 좀 적으셨나요?
0: 예.
2: 뭐 적으셨어요?
0: 아,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1: 아니 근데 대표님은 이 와인 터널이 잘 되게 해달라고.
2: 맞아.
0: 이제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요.
2: 원하는 대학에 잘 갔나요?
0: 뭐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1: 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가 대표님 집인가요?
1: 집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2: 세 군데나 갖고 계세요?
1: 대구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네.
0: 대구에
1: 여기 이제 별장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 밑에 네. 또 별장처럼 자연인처럼 사는 집이 있습니다.
2: 아, 자연인처럼 사는 집.
0: 아 여기가 이제 산이 뭐 거의 지금 그냥 한 바퀴 삥 이렇게 둘렀어요.
2: 맞아요. 아, 네.
0: 거실인 것 같은데 뭔가 생활감이 좀 없어요. 이게
1: 오래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0: 아니 저기 TV가 거의 불동품 수준이에요.
1: TV를 잘 안 보니까.
0: 아 가구들도 꽤 이제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2: 맞아요. 이게 티가 나는 게 에어컨부터 여기에 이 전화
1: 예.
0: 인터폰이 색깔이 바래
2: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1: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방입니다.
0: 아 예.
2: 오 좋은데요 대표님?
1: 뷰가 좋아가지고
0: 네.
1: 한번 보시죠.
2: 한옥처럼. 우와 감나무 밭 뷰.
0: 앞에 이제 산도
1: 예 산도 있고 저런 넓은 산과 하늘을 보면 마음이 좀 힐링이 됩니다.
2: 진짜 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0: 아
1: 그리고 여 이쪽 문을 열면
0: 아 이쪽에도 있네.
1: 예.
2: 우와 거기도
1: 그 뭐 대나무 숲 네. 바람 불면은 대나무 숲이 삭삭거리는 소리도 아. 참 좋고. 조용하게 한번 있어보면 바람 소리가 들릴건데요.
0: 매미 소리도
2: 예. 매미 소리가
1: 풀벌레 소리가
0: 아 풀벌레
3: 매미 소리
1: 매미 소리인가?
0: 너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것 같아. 쓰시는 저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2: 예, 가끔
1: 예. 가끔 들립니다. 여기는 내 여름에 사용하는 또 다른 별장이라고나 할까? 1층에 병도 있고, 2층에 천장도 넓고, 나는 자연인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 한번 가볼까? 형님! 운동을 합시다!
3: 아이고, 좋은 아침이다.
1: 예,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좋은 아침.
3: 피디님, 저기, 앉아. 피디님, 좀 더 놀자, 에이?
1: 갑시다.
3: 갑시다.
1: 놀자.
3: 야!
1: 예.
4: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형님하고 항상 같이 하죠.
3: 네,
1: 그렇죠.

0: 오시는 거예요?
1: 예. 제가 힘만 됩니까?
0: 제가 너무 힘든데요?
1: 아, 괜찮아요. 형 몇 킬로입니까?
2: 3킬로 됩니다.
0: 그냥 뛰는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1: 아, 뛰고 또 뭐 차도도 하고 뭐 노래도 한 곡씩 합니다.
0: 노래를 부르세요?
1: 아, 예.

이따 벤치 놓고. 이 맛에 시골에 살자. 자, 이거 넣고.

0: 보세요. 미소와 저절로.
1: 피디네.
0: 빨리 드세요.
2: 아, 좋아요, 좋아.
3: 바로 이 맛이.
2: 여보세요?
3: 응?
0: 그럼 대구집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3: 원래 일주일에 반은 여기 있고 반을 대구 있으라고 했는데 청도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래, 걱정이에요. 혹시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면 어떨까 좀 고민됩니다. 수시로 전화합니다. 번호 괜찮나? 형하고 둘이 뭐, 옷 벗고 지내니까 제일 편합니다.
4: 힐링 공간, 자연 속에서 사실 살아보면 이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뭐, 오늘이 뭐, 최고로, now and here 아닙니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뭐, 그래서 합니다. 또, 우리 또, 우유와 발전을 위하여.
5: 경제의 우회를 위하여!
4: 위하여!

0: 청도 특산품으로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우리 하상호 대표님. 저희한테 주실 게 있죠?
1: 제가 네. 이 백지 수표를 네, 네.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0: 이게 500만 원인가요?
1: 예, 500만 원.
0: 500만 원. 500만 원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제가 가두리 양식업을 한다고 네.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2: 그때가 몇 살쯤이셨을까요?
1: 그러니까 86년도 예, 그 한 26 네. 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했으니까
0: 그때 500만 원이면 꽤 큰 돈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양식장을 하셨나요?
1: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아.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성격상 취직하면은 6개월 만에 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취직을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욕을 좀 먹고 자랐습니다. 야, 너 이상한 놈 아니냐?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뭐 매사에 뭐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범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그 학교 생활이었는데 저는 모험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할 텐데. 야, 좀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어? 일이 방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도 많았고. 뭐 그래, 아, 내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좀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또 아버지나 큰 형님이 또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판이 좀 작더라고. 나는 월급쟁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0: 근데 막상 이제 졸업을 하니 뭔가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저는 민물 양식업이 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향 인근에 50만 평 되는 저수지를 임대해서 양식업을 하게 됐습니다.
1: 근데 그 부모님께서 경제학과 나와서 대학 졸업했는데 왜 갑자기 가두리 양식장을 하냐라고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반대 안 하셨어요?
0: 근데 아버지는 묵묵하게 이제 가는 길에 또
1: 해봐라.
0: 예, 또뭐 지원해 주시고.
2: 그 엄마는 당연히 반대하시죠. 야,

0: 니가, 어? 니가 고기 키우려고 내가 대학 보냈나? 그래가 니 장가 가겠나? 이런 이야기가 났었어요. 그래도, 아, 이거 뭔가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가 뭐, 한 말씀 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흘립니다. 남자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1: 사실 근데 뭐 양식업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2: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한 번에 이제 태풍이 세르마 태풍이라고 태풍이 오는데 다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하면 바람이 하면 싹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정말 태풍 전야라고 조용합니다.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때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내가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가두리를 만들었는데 나는 못 나간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해요. 태풍 오니까 죽는다고. 난 못 나갑니다. 가두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타이타닉 우리 영화 보면 선장이 타이타닉 배와 함께 이래 하잖아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나오기 싫어요. 나는 양을 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밖에서 뭐 난림 안 나오나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배 타고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태풍이 팡 틈서 오는데 가두리가 거의 몇백 미터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그때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저걸 했는가. 나이가 20대야 피가 끓잖아요. 그러니 힘든 줄 모르고 양식업을 했습니다.
1: 아니 그렇게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서 했던 양식장은 어떻게 좀 이익을 많이 보셨나요?
0: 대구야 아파트 한 채 정도.
1: 아파트 한 채 정도.
0: 뭐 20대 그래도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했으니 뭐 그런 대로 만족을 하죠.
1: 그 왜 그러면 이제 양식장을 계속 안 하시고 그만두신 거죠?
0: 정부에서 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양식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게 됐나요?
0: 그러면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 전기밥솥이 많이 보급이 돼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은 밥 가지고 그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만들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어머니에게 엄마, 내 그 식혜 사업하고 싶다 하니까 엄마가 빨래 빨다가 갑자기 빨래를 확 던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나도 식혜 만들 줄 안다. 응응 막 웃으더라고. 와 그래 제가 문 닫고 나오면서 좀 불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마음이 좀 뭐 좀 편치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또 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식혜.
2: 너무 잘 알죠.
0: 아, 아세요? 네.
3: 밥을 동동 식혜와?
0: 식혜가 나오기 전에는 뭐, 그 탄산 음료는 아니면 주스 정도 음료가 캔에 뭐 담겨서 이런 나왔는데 식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전통 음료가 캔으로 팔리는 그런 하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까. 그건 아닌데 제가 이게 기름이 뭔가 아세요?
2: 알죠.
0: 식혜 원료 뭡니까?
1: 엿기름.
2: 엿기름.

0: 거예요. 엿기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엿기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없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면 네. 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하는 엿기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제 엿기름 공장을 만드신 건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식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료입니다. 원료. 엿기름이라 하거든요. 사업화되려면 이게 이제 균일화 돼야 되고 균일화 그리고 연중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주위에 보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에 의존하고 또 뭐 계절마다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엿기름을 만드는데 이제 일단 집중을 하게 되었지요.
1: 그러면은 이제 엿기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식혜만 만들어 팔면 되겠네.
0: 그래 제가 엿기름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돈도 뭐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업체에 이제 구매 담당자가 네. 소문 좀 듣고 지역에 왔는 거예요.
1: 네. 엿기름을 좀
0: 안더라고. 드디어 찾았다면서.
1: 네. 엿기름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대표님
0: 집밖에 없었습니다.
1: 없었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러면 엿기름만 납품만 한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이 업체가 파우치로 네. 이제 파우치 째먹는 있잖아요.
2: 네.
0: 거기에서 조금 만들었어요.
1: 네.
0: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야, 캔으로 가자. 캔으로 가면은 이거는 판이 커지고 성공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음료 공장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캔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할게. 당신은 팔아라.
1: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캔 식혜가 없었죠?
0: 없었죠.
1: 없었고 네.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2: 지금까지 살아
1: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엄청 많이 팔렸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0: 아, 엄청났지요. 네. 그때 출시되자마자 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식혜를 마시고
1: 맞아요.
0: 애들부터 어른까지 대박났는 거예요.
1: 맞아요.
0: 왕풍이 불었습니다.
1: 네. 오랜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생각도 없이
1: 아니, 오랜만에 한번
2: 괜찮아요?
1: 나온 김에
0: 저도 하는 거
1: 먹어봐요. 예, 예, 드셔보시죠. 한번. 아 여기
2: 언제로
1: 1993년부터라고 나와 있네. 네,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대박 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식혜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식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2: 아 그래요?
0: 그렇지.
1: 이 아무 때나 맨날 집에서 상시적으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2: 네.
1: 아주 어떤 특별한 설날이나 뭐 추석이나 가족 잔치나
0: 잔치,
1: 이럴 때만 담궈요.
0: 맞아요.
1: 그래서
2: 기다려야 돼요.
1: 그때가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0: 대박이지 대박. 지금 도매상에서 난리 났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팔리거든. 매장에는 진짜놓으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식혜 안 준다고 부랴부랴 막 전화가 오는데 그래 24시간 주 야간으로 이제 돌리고 이 식혜 사업이 막 이래 커지니까 우리 소비 랭킹 3등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적인 제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에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3: 식혜가 94년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1: 여기서 드는 의문이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 돈은 어디서?
0: 그래 제가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 이제 식혜 사가는데 보증 좀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두 말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저한테 몰빵했어요. 몰빵. 만약에 잘못 되면 우리 집안에 그냥
2: 진짜요?
0: 그냥 날아갑니다.
2: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1: 뭔가를 보셨겠죠. 대표님한테.
0: 아, 그래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2: 전 재산인데.
0: 아, 이게 어깨도 무겁고 제가 나이 뭐 이제 뭐 31, 32 뭐 이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든 전재산을 몰빵해가지고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거 잘못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되면 집안이 큰일 나는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로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참 아버지께서 저를 믿고 이 모든 전재산을 보증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2: 그때 어느 정도를 버셨을까요?
0: 아, 그때 한참 그 일할 때는 연간 한 300억 정도.
1: 연매출이?
0: 예, 예.
1: 90년대에?
0: 90년.
1: 90년 중반에 연매출 300억이면 뭐 최하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3천억 하는 거네.
0: 뭐, 그래 됩니까?
1: 아니, 어찌됐든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어요.
0: 그래,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야야, 야, 니 대단하다. 오. 내가 평생에 버는 돈을 니는 한 달에 다 버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탁 쳐다보니까
2: 대견하죠.
0: 대견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더라고.
1: 근데 부러워할 게 없는 게
2: 사실 이제
1: 아니 엄밀히 따지면 그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돈으로 시작한 건데.
2: 진짜 갚지 않으셨을까요?
1: 아니 갚으셨어도.
0: 예, 그렇죠.
1: 갚으셨어도 예. 대주주는
0: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다 녹아있죠.
2: 그럼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다가 예. 말 그대로 백만장자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0: 형제 뭐 이제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차 사주고 그 사업 자금 형제들 대주고
1: 아니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됐는데 계속 안 하신 건가요?
0: 제 기업에서 와서 저희 공장을 보고 다 뺏겨가지고
1: 아.
0: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104개 업체가 뛰어드는 거예요.
1: 아.
0: 우리나라 음료업체, 식품업체, 네. 제약회사 다 뛰어들었는 거예요. 갑자기 판이 작잖아요.
1: 네.
0: 지금 보면 그 작은 판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2: 네.
0: 작아지니까 네. 제가 또 누굽니까? 위기가 귀 아닙니까? 저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한번 재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혜 엿기름 사업을 과감하게 접고
4: 엿기름 공장하는 지인에게 그 낙식회 그리쳐 넘겼어요. 당신 다 해라. 당신 다 해라.
2: 아~
4: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넘겨주고.
1: 얼마나 친한 지인인데?
4: 친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업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자는 열망.
1: 예.
4: 그러니까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5: 다 넘긴 걸 후회는 안 하세요?
0: 그때는 뭐 젊고 자신감 있어서 그냥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내가 왜 거짓을 했는고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때 혈기로서는 과감하게 한 곳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1: 감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꽃감도 있고 네. 뭐 감 말랭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감 와인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4: 그래 제가 이제 공장에 청도에 있어서 청도 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1: 아.
4: 자나 깨나 감이요. 감을 가지고 뭘 할까? 감. 갑자기 포도로 포도 와인 하면 감으로도 감와인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 제가 또 누굽니까? 아, 남이 안 가니까 또 내가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해서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뛰어들었죠.
1: 그러면 얼마 만에 개발을 하신 건가요?
4: 한 3년 걸렸는데.
1: 3년. 예. 잘 팔렸습니까?
4: 서울에 현대백화점 압구점
2: 네.
4: 본점이죠.
1: 예.
4: 입점을 또 해 주셨어요. 했는데 감와인이 뭔가도 모르고
0: 그래서 야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9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도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데 그러면 고객을 청도로 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청도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뭐 관광객이 관광객분들이 저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어림잡아 한 500만 명 가까이 그러면 1인당 뭐 만 원씩만 써도 그분들이 청도에서 한 500억을 쓰신 거니까
1: 엄청나죠. 예,
0: 식사라도 하시고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사시고
1: 청도 홍보대사시네요.
0: 뭐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감으로 또 감 와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2: 예,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죠.
3: 청도 야호! 청도 야호!
0: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하상우 대표님.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가요?
2: 아,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혼자 오만 고생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돈 좀 번 분들은 사업 접고 인생 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도 어떤 삶의 주역이 되고 싶잖아요. 몸도 마음도 한참 이래 젊었을 때 이때 치열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와! 장난이 아니에요.
3: 장난이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4: 야, 귀여운 게 많네.
3: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2: 쭉 뻗어보세요.
0: 어떤 일을 하셨나요?
3: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5: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6: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브
5: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100

0: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안입니다. 결제 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처음 보는 요리에 공연 파티 엄청 재밌대요. 아이고, 난 안 가도 돼.
2: 크루즈 여행 가고 싶은 분,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안 가보면 후회할 동남아, 유럽, 지중해 등 이 세계의 멋진 자연 경관과 각 나라별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원하시는 대로 장지 등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건강검진 할인에서 반려동물 케어 및 길 안내 서비스까지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3: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4: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5: 비밀기 최상품이라 한무새 뭐 한 150만 원입니다.
4: 150만 원이요?
5: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봉우가 가죠, 이게.
4: 감동무장, 감동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겠죠.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6: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4: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7: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6: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8: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9: 아이고야.
8: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1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인은?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11: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10: 아, 파티?
11: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10: 파리, 파리 타임.
11: 예, 그래서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10: 아, 뭡니까?
11: 초파리.
10: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12: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1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야?
13: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
10: 어디 나왔습니까?
12: 제가 생각하기에

0: 가장 충격적인 추파리는
1: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0: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1: 유전자예요, 실제.
0: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아, 초파리에서 뗄래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2: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으로.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그러고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요리계의 금손, 빅마마 이혜정의 최고의 요리비결 대방출.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한입 먹으면 생각이 바뀌는 최고의 가지 요리. 짭조름한 불고기와 쫄깃한 가지를 함께 볶은 불고기 가지 볶음부터 구기자를 넣어 맛도 색도 퀄리티 급상승.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고의 단짝 강이고요.
8: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7: 네. 선생님.
8: 네.
7: 이 가지 요리는 호불호가 있지만 네, 네.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손을 거치면 나는 맛있게요.
8: 아, 진짜요?
7: 그렇죠.
8: 네, 해보죠. 네.
7: 자, 불고기 가지 볶음 재료를 한번 볼까요?
8: 네, 네. 자, 우선 불고기 가지 볶음이니까 가지가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7: 네.
8: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다가 마늘종을 좀 함께 넣을 겁니다.
7: 네.
8: 거기다가서 이제 불고기

0: 식감인데요. 네. 오늘 돼지고기를 사용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0: 거기에 들어가는 간장, 굴소스, 전분 이런 정도 필요합니다.
1: 네. 간단하게 만들어 네. 맛있게 즐기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요리 시작해볼텐데요.
0: 네.
1: 자, 우선 가지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가지도 어차피 이제 슈퍼에서 구입하실 때 네. 조금 신경을 좀 써보세요.
1: 네.
0: 너무 뚱뚱한 가지는요. 네. 수분이 말아서 물러버려요. 빨리. 그러니까 조금 가늘면서 보랏빛이 아주 선명하고요. 좀 윤기가 반들반들한 게 조금 뭐랄 더 신선한 거고요. 이 가지가 이렇게 우리 호처럼 이렇게 꼬부라지거나 이런 거는 예? 사지 마세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쓴 맛이 더 돌아요.
1: 아, 네. 맞아요. 살짝 쓴 맛이 도는데.
0: 그렇죠. 네.
1: 조금 이제 곧게 뻗은
0: 그렇죠.
1: 가지를 사용한 게.
0: 좀 가늘은 가지
1: 아, 예.
0: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우선 요거는요. 그래서 꼭지를 떼고 네. 이렇게 뗄게요. 그런 다음에 반 갈라요.
1: 네.
0: 반 갈라서 이렇게 뭐 가지가 너무 긴 분 3등분 하셔도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길이로 잘라 놓을 거예요. 이렇게.
1: 네.
0: 자, 이렇게 썼다. 이것도 이렇게 뚱뚱하면 한 4등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사실은 네. 이 가지는 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름 내내 맛있게 먹었는데
0: 그럼요. 체온도 낮춰 주고
1: 맞아요.
0: 더위를 가시게 해 주죠.
1: 예.
0: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건 정말.
1: 수분도 자, 많이 들어 있고.
0: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 하나 정도만 썰어 놓으세요.
1: 예.
0: 가지는 밥에 넣어도 맛있고 뭐 맛있어요 정말.
1: 그렇죠.
0: 네.
1: 저 어제도 요리에 사용했잖아요 저희가.
0: 아, 그러셨어요?
1: 예.
0: 네. 자, 이렇게 마늘종은
1: 예.
0: 한 5-6cm 한 뭐 요 그 정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 길이에 비춰서
1: 네.
0: 그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죠.
1: 만약에 마늘종이
0: 네.
1: 없으면
0: 네.
1: 안 넣으셔도 되는 건가요?
0: 안 넣어도 돼요. 마늘종 대신에
1: 네.
0: 대파를 짜게서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종 대신에
1: 예.
0: 굵은 부추 있죠. 좀 굵은 걸로
1: 예.
0: 이렇게 썰어 넣으셔도 돼요. 혹시 줄기콩 있으시면 줄기콩을 쓰셔도 좋아요.
1: 아.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1: 네.
0: 네.
1: 자, 이렇게 자, 재료 손질이 됐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 감채가 재료를 좀 준비를 할게요.
1: 네.
0: 도마 하나 주시겠어요?
1: 가요.
0: 장갑도 하나 주세요. 이게 요 고기가요. 여기 보죠. 앞다리살이에요.
1: 앞다리살.
0: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지만
1: 예.
0: 또 담백하기도 해서
1: 네.
0: 먹기가 불고기감으로는 그저 그만이죠.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불고기감을 구입할 줄 알았는데 오늘
0: 네.
1: 또 앞다리살을
0: 네, 앞다리살을 불고기감으로 좀 썰었어요.
1: 예.
0: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를 썰을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볼 좀 주세요. 네. 여기다가 이거 넣고요. 간장이요. 간장 조금만 넣을게요.
1: 예.
0: 여기다가 전분을 조금 넣죠.
1: 전분이요.
0: 전분. 네. 전분을 여기다 조금 넣고요.
1: 네.
0: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아, 네. 소홍주.
1: 소홍주.
0: 네, 소홍주.
1: 근데 소홍주가
0: 네.
1: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홍주가
0: 네.
1: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0: 아, 이게 말하자면 우리 소주 같은 거예요.
1: 아.
0: 근데 이제 이게 잡냄새도 없어지고 그래서
1: 네.
0: 중국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재료죠. 근데 이게 없으면 청주도 괜찮아요. 소주도
1: 네.
0: 괜찮아요. 어떤 거라도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는 거죠?
0: 네, 이제 후라이팬으로 옮겨서
1: 예.
0: 볶기만 하면 끝나요.
1: 오.
0: 네, 아주 간단해요.
1: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조리를
0: 네.
1: 해볼게요.
0: 프라이팬을 먼저 좀 달굴게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두를게요.
1: 식용유 한번 둘러볼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1: 네.
0: 팬을 둘 위에다 올린 다음에요. 여기다 식용유를 붓게요.
1: 네.
0: 조금 넉넉히 할게요. 가지도 그렇고 마늘종도 그렇고
1: 네.
0: 지방에서 기름이 있을 때 더 영양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기름과 같이 달구겠습니다.
1: 네. 네. 사실은 어제 선생님께서 이 채소들 튀기듯이
0: 네.
1: 데쳐내셨단 말이에요.
0: 네네. 그럼 저 시간도 빨리 가고
1: 예?
0: 이게 뭐랄까 상에 올라가서
1: 예.
0: 물이 나오는 것도 덜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볶음 음식이니까
1: 예?
0: 이렇게 늘 기름과 같이 하면 훨씬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1: 그 좀 더 고소하고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서
1: 네.
0: 여기다가 소금을 개인 간을 할 거예요.
1: 네, 각자 네. 밑간을.
0: 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할게요.
1: 예.
0: 밑간을 해야지 한꺼번에 나중에 간을 해도
1: 예.
0: 사실은 맛이 좀 덜하죠.
1: 맞아요.
0: 네.
1: 사실 이 마늘종도 식감도 너무 좋고
0: 맞아요.
1: 약간 이 알싸한 맛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모든 이 재료들의 이 순이나 아래는 또 특별한 살려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0: 볶아주면 될까요?
1: 이게 지금 마늘 쪽이 사실은 좀 두터워요. 그래서 예? 이게 센 불에서 볶을 건데요. 이렇게 네. 해서 이게 흔들어줘가면서 네. 끝이 좀 거뭇거뭇거뭇해질 때까지 볶을게요.
0: 약간 색이 날 때까지.
1: 그렇죠. 이렇게 물러가죠.
0: 맞아요.
1: 여기 지금 물러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물러가죠. 요랬을 때 가지를 넣을 거예요.
0: 이때.
1: 네.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하면 기름을 덜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예. 훨씬 더 기름 양을 좀 덜 쓰게 하죠.
0: 아, 네.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그렇죠.

0: 따뜻해서 이걸 네. 볶을게요. 가지가 좀 나른해지게 그렇게 볶게요. 네.
1: 어 지금 마늘종이 색깔이 더 아주
0: 푸르졌고요. 예. 네. 약간 살짝만 예. 좀 이렇게 안에까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예. 그렇게 볶을 거예요. 가지가 들어가면요. 가지는 기름을 너무 좋아해서
1: 맞아요.
0: 이거 보세요. 팬에 기름이 하나도 없죠.
1: 예?
0: 얼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늘종 볶는 기름에다 가지를 넣어서 그냥 그 기름에 남아있는 기름에 가지는 볶아갈 거예요.
1: 예, 더 향긋할 네. 것 같은데요.
0: 네, 네, 이렇게 해서 볶을게요.
1: 네, 살짝 향이 나오게 네. 제가 네. 볶아주겠습니다. 네. 불세기는 세게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여기다가 아까 마늘종 밑간했죠.
1: 예.
0: 가지도 살짝. 아주 살짝만 이렇게 밑간하죠.
1: 자, 근데 선생님 네. 불고기는 저희가 늘 먹는 음식인데
0: 네.
1: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가지가 들어갔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가지 넣어서 뭐랄까 조금 이렇게 채소랑 같이 늘 우리가 고기는 막 구워서 막 실컷 먹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매 음식에 이용해서 하루에 80g 정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1: 네.
0: 그렇게 먹어보려고요. 네.
1: 그리고 이 가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심혈관에도 좋다고.
0: 그렇대요.
1: 심혈관 질환에도.
0: 그럼 아주 정말 이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좋음이 있고요.
1: 예.
0: 또 이 검은 부분에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1: 예.
0: 우리 몸에 있는 활성탄소도 많이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1: 오.
0: 저희같이 나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자란 아이들에게는
1: 예.
0: 가지는 너무 좋은 채소죠.
1: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볶아가요. 어? 이 정도 볶았을 때 저는 이 팬으로 좀 덜어놓을게요.
1: 자
0: 이렇게.
1: 왼쪽 팬에 살짝 덜어놓을게요.
0: 네, 이렇게 덜어놓고요.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1: 네.
0: 자 기름을 조금 두르세요. 올리브오일 써도 좋고 뭐 이렇게 살짝 두를게요.
1: 네.
0: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불고기를
1: 오.
0: 자 이제 볶을 거예요. 제가.
1: 어,

0: 후추
1: 담을게요.
0: 간을 보시고 네. 좀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후추는 이런 건 정해진 양 넣지 마시고요. 네. 후추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가죠.
0: 채소하고 소스 넣은 후에는 몇 분 정도?
1: 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스가 이렇게 섞여서 예. 고기가 이제 맞아 남아있는 10%만 익으면 아까 마늘종이랑 가지는 이미 볶아놨잖아요.
0: 네.
1: 다 됐습니다.
0: 자.
1: 이렇게 넣고요. 예. 이걸 제가 담아보죠.
0: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먹는 네. 요리 같아요, 선생님.
1: 아니, 그럼요. 이게 큰 재료비가 막 비싸서 좋은 네. 건 아니고 이렇게 신맞춰서 잘 재료만 조금 섞어서 네. 해놓으면 이게 영양식이죠.
0: 아니, 네. 살짝 다르게 했을 뿐인데 네. 저희가 늘 하던 재료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1: 그러니까 이게 마늘종이 들어가서 색상도 아주 곱잖아요. 예. 이렇게 넣고 또 여기다가 가지도 들어가니까 이 가지 주는 맛이 있어서 예. 여기 아주

0: 그러게요. 아니 정말 푸짐해지네요, 선생님.
1: 여기다 잔파를 뿌려서 같이 얹어도 좋고요.
0: 예?
1: 아니면 그냥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 소면을 같이 녹기도 해요.
0: 소면을 함께 곁들이면
1: 잘 삶았어요. 삶아서 네. 소면을 그냥 일반적인 소면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0: 네.
1: 자, 옆에 저 접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요.
0: 야.
1: 그렇게 해서?
0: 예.
1: 우리 왜 골뱅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소면, 낙지 소면 같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0: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네요, 선생님.
1: 아, 여름에 또 별미예요, 이렇게 드시면.
0: 네.
1: 이렇게 드시죠.
0: 이렇게 식사가 네. 딱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럼,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불고기 가지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종은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진간장, 전분, 소홍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종과 소금을 넣어 볶다가 가지와 소금도 넣어 볶아내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팬에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볶은 마늘종과 가지, 굴소스, 소홍주,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와 채소를 따로 볶아야 고기의 잡내가 채소에 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삶은 소면을 곁들이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자, 이번에 할 요리는 밥 없이도 맨입에 먹어도 짜거나 맵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네.
0: 자, 간식 같은 반찬, 고구마 조림에 들어갈 재료 볼까요?
1: 맞아요. 이제 정말 섬유질이 풍부하고 무기질도 많은 고구마가
0: 네.
1: 이제 해고구마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를 맵지 않게 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0: 네.
1: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반찬이에요.
0: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고구마가 주재료 나와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자, 근데 고구마 외에도 특별한 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1: 네, 네, 네.
0: 빨간 건 뭔가요?
1: 맞아요. 이거요. 이거 열매죠.
0: 예.
1: 이거 구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기자는요
0: 예.
1: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나 여기 있어 라고 나대지 않아요. 근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진 거라서
0: 예.
1: 고구마에다 좀 넣어서 영양도 같이 가져가 볼게요.
0: 네. 네. 자극적이지 않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우선 제가
0: 네.
1: 먼저 주인공인 고구마니까
0: 네.
1: 고구마를 먼저 제가 할 건데요. 오늘은 호박고구마나 이런 거보다
0: 예.
1: 밤 고구마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왜냐하면 이게 더 들어가면 풀어지지 않아서
0: 맞아.
1: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뻑뻑해지지 않잖아요.
0: 맞아요.
1: 호박이나 물성이 많은 고구마를 물고구마 쓰면
0: 네.
1: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뻑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 고구마를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0: 오.
1: 이거는 저는 이렇게 쓸지만
0: 예?
1: 난 길이로 쓸래 늘씬한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0: 네.
1: 요걸 만약에 하시겠다고 일부러 고구마를 사시면 자 이렇게 생긴 고구마보다 요 끝머리 이렇게 잘라내고요. 길쭉한 이런 고구마가 제가 해보니까
0: 네.
1: 용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0: 오.
1: 자 이렇게 놓고요.
0: 네.
1: 그걸 이렇게 해서 그냥 반만 잘라요.
0: 반만.
1: 네. 너무 토막토막 내지 마시고
0: 네.
1: 이렇게 반만 잘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0: 예?
1: 저기 제가 미리 좀 물에 담궈놨는데
0: 네.
1: 자, 저 고구마 좀 담궈놨어요.
0: 네.
1: 이것처럼 미리 잘라서 고구마에 있는 전분을 조금 미리 빼놓으세요.
0: 오.
1: 그러면 훨씬 고구마가
0: 예.
1: 이게 뭐랄까 목 이렇게 우리 먹었을 때 목이 턱턱 메인다고 그러죠.
0: 예.
1: 삶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그게 덜해져요.
0: 아, 그러니까 진짜로요?
1: 네, 여기 있는 전분을 좀 덜어낼게요.
0: 아, 전분끼리 빼주는데?
1: 그렇죠.
0: 물 말고도 어떤 게 들어가나요?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요. 이거는
0: 예.
1: 부서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0.3%, 1% 미만의 소금을 넣는데
0: 예.
1: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0: 네.
1: 그러면 짠맛이 돌아서 고구마의 단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다가 미리 풀지 마시고
0: 예.
1: 살짝 위에다 이렇게 그냥 섞어주세요. 짠 소금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구마 담근 물에 소금을 푸는 이건 맛이 굉장히 다 차이가 나요.
0: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네. 두면 될까요?
1: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렇게 두세요.
0: 10분 정도?
1: 네.
0: 저희가
1: 네.
0: 미리 10분 정도 뒀는데
1: 네.
0: 이렇게 전분기가 확실히 빠진 게 보이죠?
1: 그렇죠.
0: 보이시면.
1: 맞아요. 이렇게 뿌옇게.
0: 예.
1: 그렇죠? 물이 뿌얘져요. 그러니까 이걸
0: 네.
1: 하나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0: 네.
1: 물을 미리 좀 냄비에다 끓여놓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 게스트로 가서 이거 물 끓인 거 여기다 한번 앉혀볼게요.
0: 네.
1: 이렇게 저

0: 의자 좀 주시겠어요?
1: 자.
0: 네. 자, 이 물의 양은요.
1: 네.
0: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량을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1: 네.
0: 물량이 그냥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만 하시고요.
1: 네.
0: 구기자는 이렇게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1: 네.
0: 사실은 구기자가 조금 있으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우러나기도
1: 맞아요.
0: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으시면서 이제 고구마 좀 주시겠어요?
1: 자, 이걸로
0: 네, 네, 이걸로 할게요.
1: 자, 저희가 해놓은 걸로 할게요.
0: 네, 자, 이걸로 해서 꼭 전분 빼주는 것만 잊지 마세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 고구마 두 개 정도를 넣었죠.
0: 그렇죠. 요 물이 보세요. 두 개 정도에 물 한 0.8L 정도.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익을 만큼의 물을 주는 거예요.
1: 살짝
0: 네.
1: 잠기고.
0: 네. 요렇게,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끓일게요.
1: 네.
0: 아마 이게 다 익을 때쯤 되면 구기자에서 약간 붉은 물이 나서 노르스름한 맛있는 고구마 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서 저는
1: 네.
0: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힐 겁니다.
1: 자,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이 고구마의 그
0: 네.
1: 포근포근하고 달큰한 향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죠. 예, 예. 이렇게 끓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구기자의 물이에요. 이렇게
1: 예.
0: 맛있는 색깔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고구마.
1: 예.
0: 보세요. 너무 이렇게 이쁘게 익었죠?
1: 아주 노랗게 해서 저희가 사실 밤고구마를 넣는데
0: 그렇죠.
1: 진짜 호박고구마 같이 됐어요.
0: 맞아요.
1: 지금.
0: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여기다가 맛술 넣어요.
1: 이때요?
0: 네, 그럼요. 여기다가 올리고당 넣어요.
1: 네.
0: 네. 올리고당 정 없으면 물엿도 괜찮아요. 근데 꿀은 넣지 마세요.
1: 꿀은 넣지
0: 네,
1: 말고.
0: 네, 꿀은 끈적해지니까
1: 예.
0: 이렇게 한 큰술 정도의 올리고당을 넣어서
1: 네.
0: 약간의 이제 여기다 점성도 주고 윤기도 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지금 근데
0: 네.
1: 선생님
0: 네.
1: 약간 조림인데 국물이 너무 자작한 것 같아서.
0: 그렇죠. 이런 정도로 자작하게 해서
1: 네.
0: 이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도 아이들은 막 떠먹죠.
1: 아.
0: 차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할 거예요.
1: 아, 너무 끈덕거리지
0: 네,
1: 않게
0: 네,
1: 이렇게.
0: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혀갈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마지막에
1: 네.
0: 저는 소금하고 간장을 간을 마무리로 해서
1: 예?
0: 이제 접시에 담아내면 돼요.
1: 네. 아니 너무 촉촉하고
0: 예쁘죠?
1: 아니 차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거 차게 넣고 그냥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아요. 이거 이제 밥반찬도 좋지만
1: 예.
0: 다 차게 해서 젓가락에 하나 쿡 찍어서 간식.
1: 예.
0: 네, 그것도 재밌죠.
1: 아니
0: 네.
1: 왜냐하면 촉촉하기 때문에 퍽퍽하지도 않을 거고
0: 맞아요.
1: 목이 그렇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살짝 찔러보면 살짝 들어가죠. 이렇게
1: 예.
0: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양에 따라서예요.
1: 예.
0: 그런 정도 이렇게 찔러서 들어갔을 때
1: 네.
0: 이때부터 뚜껑을 잃고 이제 마지막 익힘을 주는 거예요.
1: 아, 마지막 익힘을.
0: 네, 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두면 되죠. 네.
1: 사실 저도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맨날 이제 고구마를 그냥 쪄먹기만 하고
0: 맞아요.
1: 아니면은 또 걱정이 되는 건 고구마를 워낙에 또 좋아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혹시 살이 찌지 않을까?
0: 맞아요.
1: 살다 보니까.
0: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당지수가 낮아서 감자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특히 당뇨인 분들한테 도움이 된대요. 고구마가. 근데 지금 고구마는 아직 조금 고구마는 후숙 식물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은 가수화해서 단맛이 적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영양 챙겨가시면 좋고요.
1: 네.
0: 자 보세요. 찔러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1: 예.
0: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소금 간해요.
1: 이때 마지막에?
0: 미리부터 넣지 마세요. 소금을 절대 미리부터 넣지 마세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살짝.
1: 살짝의 소금간이죠.
0: 네, 숟가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요런 꼬집
1: 예.
0: 요런 정도로만 하셔서 자 이렇게 보세요. 고구마는 자체 당분이 있으니까
1: 예.
0: 살짝 이렇게 이제 소금을 넣어주면 더 단맛을 느껴지죠.
1: 예.
0: 자 요거 보시고 저 강희 씨가 간 한번 보세요.
1: 어떤 맛이죠?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서.
0: 예. 네. 자 간 한번 보세요.
1: 다른 숟가락으로
0: 네.
1: 한번
0: 네,
1: 간을
0: 네,
1: 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보세요. 이제 간이 싱거우면 전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어때요?
1: 너무 살짝 진하고 맛있는데.
0: 진하고 맛있어요. 예. 간장 안 넣어도 되겠어요?
1: 살짝만 들어가도
0: 그렇죠.
1: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마무리에 간장을 이렇게 예.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색을 낼 겸 해서 간장을 조금 내겠습니다.
1: 이 조림이다 보니까 사실은
0: 네.
1: 저희 구기자 국물 아시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1: 그 맛도 나면서
0: 네.
1: 그다음에 고구마에서 달큰한 맛도 나왔고
0: 그렇죠.
1: 했는데 약간 조림은 짭조름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반찬이니까.
1: 예.
0: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오래 두지 마세요.
1: 예.
0: 이걸 바로 불을 어느 정도 간장 넣고 소금 넣다 끈 다음에
1: 예.
0: 이걸 이대로 국물째 조금 차게 식혀서
1: 예.
0: 국물째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 용기에 넣어서 반찬으로 보관할 거예요. 그럼
1: 아.
0: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1: 예.
0: 네. 이렇게.
1: 자, 이 고구마 조림은 제가 먹어봤던 고구마 요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맛상이랑 전혀 다르고.
0: 다르죠.
1: 네. 진짜로 확실히 촉촉하면서 뭔가 진하면서 또 반찬이 될 수 있고 간식도 되고.
0: 기름에 넣어서 튀긴 게 아니라
1: 예.
0: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반찬을 할 거라서
1: 예.
0: 이렇게 약간 간을 좀 한 거예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0: 네.
1: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게 안에서 뜨거운 국물 안에 식히는 동안 또

0: 너열로 또 이게 뜸이 들고 익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다 익히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좀 사랑할 때 건져내시는 것도 방법이죠.
1: 저희가 또 일부러 구기자물 우려서 먹잖아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1: 예?
0: 굳이 구기자 달여서 좋댄다, 몸에 좋댄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1: 예.
0: 이렇게 이제 구기자를 이렇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고구마 조림 할 때도 쓰지만
1: 예?
0: 이걸 저는 밥물로도 사용해요.
1: 어, 그럼요.
0: 네. 요새 아직 햅쌀이 안 나와서
1: 예.
0: 사실은 밥이 지금 쌀이 요새 좀 약간 벌레도 나고 좀 1년 중 맛이 덜할 때잖아요.
1: 네.
0: 요럴 때 같이 구기자물로 밥물에 너무 좋아요.
1: 그러게요. 네. 네.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는 반 갈라 2등분 한 뒤 물에 담그고 소금을 섞어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고구마를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면 퍽퍽함이 줄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구기자와 전분을 제거한 고구마를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과 올리고당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진간장을 넣어 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구마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구수한 시래기를 듬뿍 올려 밥만 먹어도 맛있는 시래기 솥밥부터 자작한 김치 국물에 두부 하나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두부 김치 조림까지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당 말리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8: 진단비도요?
4: 되고요.
8: 이번 전달부터?
4: 되죠.
9: 간병비까지
10: 모두 된다고요?
4: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양수, 편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속냄비 4종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8: 진단비도요?
4: 되고요.
8: 이번 전날부터?
4: 되죠.
9: 간병비까지
10: 모두 된다고요?
4: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안녕하세요.
12: 피나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1: 몰라?

0: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6: 왜 북유럽 신화가 노르웨이 배경으로 나왔는지 알것 같아요.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살짝 빌린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와, 엄청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풍경을 만들었을까요?
7: 노르웨이의 휴가는 휘떼에서 시작됩니다.
6: 와, 오 마이 갓.
7: 해가 떠 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별장.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휘떼에선 현실이 됩니다. 여름이 행복한 이유, 휘떼 사용 설명서를 소개합니다. 수도인 오슬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숲들이 즐비한데요. 오늘은 오슬로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게르드룸으로 향합니다.

0: 게르드룸은 강과 호수 주변의 숲이 발달해 오슬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입니다. 노르웨이의 여름 휴가는 보통 한 달인데요. 주로 자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사람에겐 늘 부러운 일이죠.
1: 저는 지금 특별한 친구로부터 여름 별장에 초대받아서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숲길을 걷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하이!
2: 하이! Oh my god! You made it!
1: I miss you! I miss you!
2: I miss you too!
1: How long have you been?
2: I've been here a couple of days now.
1: Oh, I see. Yeah. I see. Oh,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Yeah. I really like this place.
2: Yeah. Oh my god.
1: Oh, I really miss you.
2: So glad I could see you again.
0: 오슬로에 살고 있는 아스타입니다. Yeah. 2년 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인연입니다.
2: You're part of the family now. So
1: 여름 별장에 초대를 하면 이건 진짜 친구가 된 거거든요.
3: What, a real friend too?
2: Yes, you're part of the family now.
0: 노르웨이의 별장은 휘떼라고 부릅니다. 숲과 호수, 바다 곁에는 언제나 휘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의 쉼터입니다.
2: Is it okay if I call you 언니?
1: Of course. I'm glad you call me 언니.
2: Yeah.
1: I'm so happy.
2: Yeah.
1: 와, 여기에 호수가 바로 있어요. 와,
2: It's pretty, right?
1: Yeah, so calm and peaceful. 와,
0: 호수의 반짝이는 물결이 저를 반깁니다. 아무도 없어서 전세를 낸 듯 한적함이 느껴집니다.
2: And then here's the cabin.
1: Wow.
2: Yeah.
1: Wow. The color is really match with the other like forest.
2: Yes, it's like a typical cabin color. And just made with like wood.
1: Aha.
0: 아스타가 묵고 있는 곳은 전통 방식의 휘떼입니다. 노르웨이 트레킹 협회에서 대여해 주는 오두막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네 명이 머무를 수 있는 침실도 따로 있고요. 화목 난로를 쓰는데요. 나무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2: When we need to heat water, we typically use that one, especially if in winter. If we're here in winter, that lake is going to be frozen over.
1: Oh,
2: snow in there actually. And then turn it into water.
1: Wow.
2: And then this around here. Mm-hmm. That one is there to dry clothes on.
0: 수도와 전기도 없습니다. 작은 주방 시설은 갖춰 있습니다. 침실에도 난로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3: So isn't that uncomfortable that there's no water, no electricity?
2: Not uncomfortable necessarily, but I guess to Koreans it might seem a little bit weird that when we go to the lakes, we go to a place that has no electricity or no water. But it's kind of like when we want to relax, we kind of want to have like a most basic life possible.
3: Norwegians love this kind of culture.
2: Yes, I think I'm going to figure out how that...
0: 휘떼에선 오직 휴식에만 집중하는데요. 그것이 노르웨이의 방식입니다.
2: Anne, do you want to have some coffee?
3: Yeah, sure.
2: Yeah, I'm really craving some. We need some water though.
3: Water, yeah.
2: Would you mind getting me some water from the lake?
3: Lake? Oh, yeah. Okay. Then
2: you can use this one.
1: 강에 물들어 한번 갔다 올게요.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0: 와. 필요한 건 자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 와, 물이 진짜, 진짜 깨끗해요.
0: 수도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1: 아스타, here's water.

0: 식량을 쓰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커피를 끓이는데도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전통 휘대에선 모든 건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요. 과정 하나하나가 놀이가 됩니다. 불편함조차도 즐기는 거죠.
1: Do you wanna go outside?
2: Yeah.
1: And drink the coffee by the lake?
2: Sure, sure. Wow, great view.
1: Yeah, let's go.
0: 여름에 태양이 떠 있는데 실내에 있을 필요는 없죠. 커피향과 함께 느긋함이 밀려옵니다. 바람까지 솔솔 불어오네요. 눈앞에는 잔잔한 호수가 흐르고 제 마음에도 평화로움이 차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어느새 말도 없어집니다. 바쁘게 살아온 도시 생활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을 누립니다.
1: Yeah,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coming to the cabin and then making coffee and then just like relaxing with the nature.

0: so calm and quiet.
1: Yeah.
0: And so I feel like my energy is just restored. My stress is like gone.
1: Yeah.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작은 쉼을 찾는 게 항상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진짜 진정한 그냥 평화로운 쉼이 이런 것 같아요.
2: 숲에서 놀다 오니 출출해지는데요.

0: 아스타가 혼자 쉴 때 먹는 음식을 해준답니다.
1: Oh, I saw bonfire place near our hospital. Well, are we not going to fire, lit up the fire?
2: We're not allowed because of the forest fire.
1: Oh, I see. So... I see. Yeah, it's too dry right now,
2: yeah,
1: right?
2: Yeah, it is.
1: 전체 산을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신에 아스타가 가장 원래 하던 맛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0: 최소한의 짐만 챙겨오니 간편식을 주로 먹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스타의 휴가 필수품은 소시지. 굽기만 하면 된다죠.
2: This is like a potato pancake kind of thing.
1: I see. Wow.
0: 여기에 좋아하는 소스를 더해서 먹습니다.
1: Wow.
2: Sprinkle it on top like that.
1: Wow.
2: And then you roll it up like this.
1: Okay.
2: Wow. And you eat it. Wow. Just make sure that it doesn't all fall out in the bottom.
1: I see. Oh, thank you.
0: 역시 소시지는 한입 가득 베어 먹어야 제맛이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야외에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2: Omni, 맛있어요?
1: 너무 맛있어요. Best sausage ever.
0: 히트에서 보내는 여름이 1년 중 가장 소중하다는 아스타.
2: And you know, because winter is so long and so dark, and there's almost no sun, we wait for summer all year. And then because it's so light and nice outside, we're never, hardly ever inside in summer. We're always outside.
1: Yeah. Now it's almost like 11.
2: Yeah,
1: we are outside.
2: Yeah.
1: We are outside.
2: And it doesn't get dark, so you don't really get that sleepy.
1: Right, right. Yeah. 노르웨이 사람들은 항상 여름을 기다리는데요. 저도 이제 매년 여름을 되게 기다릴 것 같아요.
0: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좋은 밤.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름밤입니다. 풍경이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휘대가 있는데요. 이번엔 바닷가에 있는 휘대를 찾아 프레야 섬으로 갑니다. 프레야 섬은 풍요로운 어장으로 현지인들의 낚시 명소입니다. 노르웨이 전역에는 44만 개 이상의 휘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요. 가족 간에 물려받다 보니 아버지 휘대, 어머니 휘대가 따로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1: 오, 헤이, 하이!
2: 하이!
1: 아, 저 조심.
0: 이번에는 아스타의 가족 휘대에 초대받았습니다.
2: For...
0: 프레야 섬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1: Let's go.
0: 아스타 가족의 휘대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1: Just 바다가 펼쳐지고 하늘이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고 기분 너무 좋아요. Wow, let's go.
0: 속도가 올라가는 만큼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가는 길목마다 휘대가 보입니다. 그렇게 10분을 더 달려갑니다. 프레야 섬 인근에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스타 가족의 휘대만 있는 외딴 섬입니다.
1: 하이, nice to meet you. MJ from Korea.
3: Yeah.
1: MJ, my name is MJ.
3: MJ.
1: Yes.
3: Yeah.
2: Korea. That is Leif.
1: Leif, I'm so honored to be invited to this beautiful place.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Hi, nice to meet you. Yeah.
0: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갑니다.
2: So this island, Laxholmen.
1: Laxholmen.
2: Yeah. Lax.
1: Right.
2: Yeonho. Uh-huh. Holme. Som.
1: Som. I see.
2: So Yeonho Som.
1: Wow. Hi. Hey.
0: 휘대에는 다른 가족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2: This is Merete's 큰아들.
1: Oh, okay. Isaac. Hi, Isaac. Hey. Yeah. MJ from Korea.
0: 올해 나이 10살의 이삭입니다.
2: Var det litt rart? Ja. Bare oppfør deg som du gjør hva til vanlig, du.
3: Eller litt likere enn til vanlig.
1: How old is he?
0: 카메라를 낯설어하는 모습도 귀엽네요.
1: But usually in Norway, you don't take your shoes off.
2: No, we do take our shoes off. That's why I like that about Korea.
1: Because
2: I also lived in England and the US, and they didn't take their shoes off.
1: No.
2: It was horrible. It's so dirty.
1: All right.
0: 아스탄의 가족 휘대는 철저하게 가족들의 취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식탁도 주방도 큼직큼직합니다.
2: Usually we're so many people, so when we built this in the 90s, my mom told me, usually in a hytte, you don't have a dishwasher.
1: Oh, I see.
2: But because we were sometimes 17 people here, my mother said, actually, I'm not washing dishes all day, so we're having a dishwasher.
0: 거실도 아주 큽니다. 전통 휘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데요.
2: Living room.
1: Okay.
2: Yeah.
1: Wow. And so cool.
2: We have like lots of old kind of things that we found or inherited.
1: See.
2: So I think, yeah.
1: How many rooms do you have?
2: here we in this house we have 1, 2, 3, 4, 5 bedrooms.
1: Wow.
2: Yeah. Yeah, this is a very traditional, like, children's toy, actually.
1: Yeah.
2: Like a sheep that you ride instead of a rocking horse. We have sheep in Norway.
1: Yes.
0: 2층도 있습니다.
2: We also have this that we can... There's a ship coming in, or if there's an eagle or something, we can use this to look.
0: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인데요. 아스타 가족들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진 별장입니다. 아스타의 조카인 이삭이 땅에 무언가를 붓는데요. 자세히 보니 빵과 과자입니다.
4: 아무것도 무엇인데 한 번씩 모아서
0: 잠시 후 정말 갈매기가 날아옵니다. 휘대에 올 때마다 하는 놀이입니다. 이삭에겐 섬 전체가 그리고 바다가 놀이터입니다. 아스타 가족들이 휘대에 오면 반드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2: We used to fish with.
1: Okay.
2: Yeah. Usually you have a fishing rod. But because that's a little bit impractical from a boat, we just use this.
1: Okay.
2: Yeah.
1: I see.
0: 바로 바다 낚시입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낚시를 하는데요.
2: So we can get some fish. So we have food. Hvor mange fisk tror du får i dag?
4: 3-4마리.
1: 이삭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해요. 5마리 잡는다는데 저는 한 3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낚시 포인트에 멈추는데요.
1: Yeah, I can touch the water.
2: When we go fishing, can you feel this is like a small weight?
1: I see.
2: and it's made of lead.
1: Mm-hmm.
2: And this is to make it, like, go down.
1: We see.
2: Yeah. You don't need to use bait. So this...

0: looks like a little small fish. Mm-hmm. And this red one looks like a little worm, kind of. And that's what the fish, it thinks it's food, so it bites it. Do you want to try?
1: Yeah.
0: Okay, let's just, oh.
2: 가짜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1: 되게 간단한 도구인데 나름 테크닉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애라고 생각한대요.
2: 이삭은 이미 자리를 잡았네요. 어려서부터 낚시를 해온 덕분인지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이 배 위에서 바다 낚시가 처음인 건 저밖에 없습니다.
1: 오, 야, 야! 오, 이거 줄 언제? 5분도 안 됐는데 뭔가 느낌이 온다고.
3: 오, 어, 이거다.
2: 저에게도 입질이 옵니다.
1: It's very strong.
2: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잡을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잡은 겁니다.
1: 물고기 잡는 게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막 물고기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어요. 야, yeah, I'm sorry. It's my first time. 이번에는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4: You know, always there is a, like a first learner's luck.
5: Yeah.
4: So maybe we can
5: maybe we're lucky. Yeah.
4: Yes.
2: 섬 이름처럼 연어나 여름에 잡히는 고등어도 좋고요. 뭐든 한 마리만 잡히길 바랍니다.
1: Oh yeah, I feel something.
2: Uh-huh. 드디어 잡았습니다.
0: This is not big.
1: This is
0: like...
1: big. No. 오,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되게 큰 거 잡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 별로 큰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더 큰 거, bigger one? Can we fish bigger one today?
0: Yeah.
2: 바다의 신이 저를 불쌍히 여긴 걸까요?
1: I feel something. 우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이거 잡았어요!
0: 이거. I need this one.
1: Okay.
0: We have to have, do we have one there too?
6: 두 마리라고?
1: Really? 와우! 한 번에 두 마리 잡았어요! 와우, 빅원! 야!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와, 오 마이 갓!
2: 다시 봐도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1: 아, 오케이. 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낚시에 소질 있는 것 같아요.
2: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진짜인 모양입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보트.
0: 우리 성무 릴라고 하고 그 무레테 달 마리죠.
2: 후발대로 섬에 들어오는 길이랍니다. 바다 위에서도 거침없는 8살의 요한나.
1: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보트 만나서 막 건너다니고.
2: 그 사이 이삭이 배를 옮겨 타는데요.
0: 애들 팔 디너?
2: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삭은 떠나고 선수 교체가 됩니다.
4: Just kill them.
2: 그런데 바다의 장난일까요?
1: 와.
2: 아니면 요한나가 낚시 신동인 걸까요? 이맘때 주로 잡히는 연안 대구입니다.
1: 와,
2: 어느새 9마리나 됩니다.
4: So is it quite normal to get like this kind of much fish?
0: Yeah. It's quite normal.
2: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보니 빈손으로 휘대해 오는

0: 경우가 많은데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먹거리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좋아합니다. 주방에선 요리 준비로 분주합니다.
1: Vi ska laga fiskekake.
2: Fiskekake.
1: Tradition mat.
0: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냉장고에서 차갑게 숙성시켜 둔 겁니다.
3: We caught. We cut it and then we put it in the fridge for a while.
4: 이거 우리가 잡은 물고기예요. 오, 잡은 걸로.
1: Så. Okay. Och vi packar upp i den.
3: Yeah.
1: Och så mixar vi i 3 minuter. Och så packar vi i påse och steker på panna.
3: Ja.
0: 신선한 생선살만 있다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감자 전분과 양파를 넣고 우유를 더해서 갈아주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의 농도입니다. 원하는 질감이 나오도록 생선살을 적당히 갈아줍니다.
3: So how do you know how much time or how the texture is?
1: Yeah, jag vet inte färdig när rötten blir fast, inte för fast, men som passar.
0: 이런 건 보통 엄마의 감으로 정해지죠.
3: So.
0: 반죽이 완성되면 프라이팬에 구울 차례. 먹기 좋은 크기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폭신폭신한 팬케이크 같습니다.
1: Fiskekaka är något vi i vart fall i Norge eller på Frøya då har brukt att äta i lång lång tid. Och uppskriften, det vi kördes vi lagar har går egentligen i arv.
0: Fiskekaken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국민 간식인데요. 집집마다 레시피도 조금씩 다릅니다.
1: MJ, vill du smaka på fiskekaka?
3: Sure.
1: Yeah.
0: 뜨거워도 먹어야죠. 명절에 부치는 전도 바로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3: 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너무. 거의 그냥 입에 넣는 순간 이렇게 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0: 이렇게 맛있는 걸 하나만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1: 와. Finns det sån mat i Korea? Som fiskkak?
3: Oh yes, yes, we have like omuk. Yeah, we call omuk.
1: Omuk.
3: Yes.
1: Omuk.
3: Yeah, omuk. So we grind all with the like fish, with fish, and put some flowers. Then we grind like that.
1: Ja, vi kommer äta fiskkak då för det är färdigt.
3: Wow. Wow. Wow.
0: 빵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아스탄의 가족은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슈퍼에서 파는 피시케이크는 먹어봤지만 직접 잡은 생선으로 직접 만든 건 처음인데요. 함께 만들어서인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스타 가족이 휘떼에서 노는 법은 또 있습니다. 밤 9시, 시간을 잊은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 노르웨이 여름의 특권입니다. 이번엔 저도 아스타와 함께 뛰어듭니다. 한바탕 수영을 하고 돌아와 이번에는 섬의 뒤편으로 보물찾기를 떠납니다.
1: 오케이.
4: 이리로 와봐.
5: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은 같이 이런 거 막 잡고 어렸을 때 막 개구리 잡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너무 잊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하나씩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너무 신나요.

0: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되새기는 추억입니다. 자연 속에서 놀다 보니 24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누리는 한 달간의 휴가가 문득 부러워집니다.
1: 와, 오.
0: 늦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요. 아스타의 외숙모가 해산물 요리를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왔다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실력을 발휘하셨답니다.
2: 야, 잘 먹겠습니다.
3: 오케이,
2: 잘 먹겠습니다.
0: 제일 먼저 치즈를 얹은 가리비구이부터 먹습니다.
2: It's really nice. Really tasty.
3: Yeah?
0: 저의 반응에 만족하신 표정입니다.
2: 야, 상상하는 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0: 모든 음식이 맛있는데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서 더 맛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잠들자 어른들만 거실에 모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그동안의 소식을 나눕니다.
4: 사실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되게 가족으로 저를 막 생각해 주시고 가족이라고 막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 거기서 너무 그 따뜻한 노르웨이 사람들의 정? 사실 한국 사람처럼 사실 더, 그보다 더 많은 정을 느끼고 있어요. My whole life, I will remember this moment.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밤이에요.
0: 이대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나 홀로 평온함을 만끽하다 보니 문득 가족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2: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게 진정한 휴식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 달 넘는 시간이나 여름 휴가를 휴대해서 보내는데 왜 그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0: 나만의 방법으로 나를 재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휘떼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2: I know.
3: Yeah.
2: I don't want to say bye.
3: No. Don't go.
2: I know,
3: okay?
2: It's always hard to say bye. Yes. This moment, I really don't say bye.
3: 보얀신.
2: Ah.
3: It means 이따 봐요.
2: 이따 봐요. Oh, yeah.
3: See you later.
2: 봐요.
3: Yeah.
2: Yeah. Bye bye.
5: Bye. Yes. Bye.
2: Bye.
5: No. Bye bye.
0: 이제는 헤어질 시간입니다. 아스타 덕분에 자연에서 노는 기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휘떼는 보통 한 자리에 고정돼 있는데요. 일명 움직이는 휘떼와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아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르겐으로 갑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권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없는 땅, 즉 자연을 누빌 수 있는 접근권입니다.
2: 오, 헤이 시네, 헤이.
0: 움직이는 휘떼와 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스티나 부부를 만납니다.
6: Hello.
3: This is David.
2: David, hi David. Hey.
3: This one is Oliver.
2: Oliver, hi.
0: 움직이는 휘떼는 바로 캠핑카입니다. 맞춤 제작하느라 무려 1년을 기다렸답니다. 덕분에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0: you know? And if the weather is bad where the hytte is, you got a problem. Then you need to stay in the rain, you know?
1: See. 휴가를 가기 전 장보기부터 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보니 주부인 저의 마음도 설렙니다.
0: 노르웨이, there's not a lot of markets and stuff. But some places, like in Hardanger, you have these farmers that have small local shops where they sell. So wow.
1: 노르웨이 물가가 어떨까요? 양파 600g은 우리 돈으로 3,800원인데요. 우리와 얼추 비슷합니다. 감자는 킬로그램당 4,400원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2: 지금 바나나가 1kg에 한 25크론에 정도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 한 3,000원 정도인데 약간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가 포함되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굉장히 비싸지만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는 거는 아주 비싼 편은 아니에요.
1: 올리바는 장보기에 적극적인데요.
0: Okay. Also, and every Saturday we eat sweets.
2: Oh,
0: so we need some snoop.
2: Ah, I know. Snoop. Oh, so it's like sweet Saturday, right?
3: Yeah. Candy.
0: Candy.
2: Yeah, this is like a heaven for the kids. Yes.
1: 규칙을 배우는 동시에 보상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죠.
0: Sun.
2: Oh, can you reach? Okay, I can help you.
1: 존껍질도 적게 하니 아이들 식습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엄마, 와, it's gummy bear. 흥분해가지고 사탕을 막 고르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1: 올리바에게는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더 달콤한 날일 겁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움직이는 휙세를 타고 친할 가족이 달려간 곳은 베르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헤르드라입니다. 베르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캠핑장 시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있다는 스티나.
0: When we are driving around like this, like if we don't stop for a few days, it's always important to keep things easy because the kids are always out and always playing. So and we don't spend a lot of time inside the car. So.
1: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에게 필요한 건 속도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년 반 동안 움직이는 휘대를 즐겨온 가족들의 방식입니다.
0: This is just the culture, so I have
2: to get ready. 와, 너무 깨끗한 해변이 나왔어요.
1: 캠핑장 인근에 있는 작은 해변입니다.
2: 되게 작은데 꼭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해변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부부는 요즘 패들보드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웨스트를 챙겨서 다닌다죠?
0: You will try?
2: Yeah, of course. I want to change my
0: clothes. Okay.
1: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과 함께 타기도 좋습니다.
0: Okay, so and stand like 1 feet here and 1 feet there. And also this one for paddling, right? And if you lose your balance, just keep low, like go down, like on your knees.
1: 패들보드는 처음인데요. 스티나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쉽게 적응을 합니다. 나는 운동 천재인가 착각을 하는 사이 패들보드가 멋대로 흘러갑니다.
4: 어딜 가는 거야?
1: 몸의 중심에 힘을 주고 방향을 바꿔보지만요.
2: 이게 훨씬 재밌겠네요.
0: Yeah. Okay.
1: 결국 스티나가 저를 구해줍니다.
2: 스티나도 이렇게 어른을 태우고 가는 걸 처음이라는데요. 생각보다 밸런스 잡기가 쉽진 않은데 되게 재밌어요.
1: 스티나의 배려 덕분에 저도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 올리바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해온 올리바의 능숙함이 부럽기도 합니다. 한바탕 뛰어놀아도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의 아이들은 잠들 시간이죠. 휴식에는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막 시설도 꼼꼼히 챙겼답니다.
5: 꾸네.
1: 익숙하게 잠자리를 챙기는 올리바에 비해 동생은 아직 잠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또 놀기 위해선 이제 그만 자야 한다죠.
0: 승희 누나.
1: 엄마의 자장가만큼 잠을 부르는 보약도 없죠. 밤 10시가 되자 육아 퇴근을 하는 스티나 부부. 아직 바깥이 환하네요. 움직이는 휘대가 좋은 건 매번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죠.
6: Just to go out and do little things together and not having any plans, just like
7: because slow living.
6: Yeah, really slow living and kind of make it simple. Mm-hmm. Like don't try to be advanced in any way.
1: 휘대에서 인생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행복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2: 대서양을 맞닿아 있는 아틀란틱 로드를 가려고 합니다.
8: 대서양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멋있어요. 와, 이 사람들 좀 보세요.
2: 여기에 빙하가 가득 차 있었던 걸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와, 믿을 수 없는 풍경인 것 같아요.
9: 승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딥이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9: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멀류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0: 이어서 EBS 뉴스 시간 방송됩니다.
2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2: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2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2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2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25: 아이고야.
2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26: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27: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8: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29: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30: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8: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
31: 보장된다고?
32: 그렇다니까.
33: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4: 뭐야 이거?
3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확인할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현행 선택 과목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졸업생 지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졸업생 규모는 23년 만에 가장 많았고 탐구 영역에서는 이른바 사탐 런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1: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를 낸 수험생은 모두 55만 1,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0.4% 줄었습니다.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17만 3,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6% 증가했습니다. 18만 명대였던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는 새로운 수능이 시행됩니다. 현행 선택 과목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인 만큼 재도전에 나선 수험생이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졸업생 증가는 실제 수능 등급 경쟁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2: 이번 시험은 졸업생도 많이 오게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난이도를 하더라도 등급컷이 올라가서 체감으로 느낄 때는 재학생 기준으로 성적이 하락하게 내 성적이 왜 떨어졌지? 이럴 가능성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예상했던 내가 수능 체제를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1: 탐구 영역에선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사회탐구 두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32만 4천여 명으로 전체 탐구 지원자의 61%를 차지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한 과목씩 고른 수험생까지 합치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회탐구를 적어도 한 과목 선택했습니다. 최근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도 사회탐구 응시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입시 현장에선 사탐 선택 확대가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만큼 올해 수능만의 새로운 변수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서울대와 그런 메디컬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미적기하라든지 과탐을 필수로 하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작년부터 거의 다 자신 있는 과목,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이미 다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1: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72일. 현행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에서 역대급 N수생과 달라진 탐구 선택 구도가 실제 입시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이 숫자에서 교육의 질로 옮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상미 기자입니다.
4: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3년 18만 2천 명에서 해마다 늘면서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유학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보다 제대로 교육하고 우수 인재로 키우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외 유학원을 통한 모집은 대학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표준 협약서를 마련합니다. 또 가짜 학위증으로 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학위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을 평가해 비자 심사와 연계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도 손봅니다. 2029년부터는 핵심 지표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공인 언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의 비율도 현재 40%에서 2030년 60%까지 높입니다. 기관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거나 2년 연속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합니다.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실 문제를 예방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대학은 아예 유학생 유치

0: 초청 장학생 가운데 이공계 선발 비중은 내년에 4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과 취업 정주성과가 우수한 학과를 선정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혜택도 줍니다. 다만 인증제 개편은 2029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부실대학을 얼마나 걸러낼지가 관건입니다.
1: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생존의 방안 일환으로 외국 유학생 모집이 좀 추진되면서 취업사기 통로가 되거나 부정비리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어떻게 계획을 가질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0: 유학생 유치 확대가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다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 네, 연극가의 소식도 만나볼까요? 서로 다른 세대가 부딪히는 조리실부터 제일 코리안이 모여 살았던 규슈의 탄광촌까지 힘겨워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평범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3: 들어와서 나온 거 아니고 살려고 나온 거예요.
4: 병들까 두려워 학교 급식실을 그만둔 영양사 피영. 어렵게 시작한 도시락 사업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39살의 몸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3: 나 얼마 전에 자궁이 선언했다. 이제 일 안 한대. 나 파업 중이야.
4: 여기에 어머니가 오래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할아버지 천태를 조리실로 데려오면서 도시락 조리실은 20대 청년부터 80대 산업화 세대까지 모인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 됩니다. 연극 갱은 서로 다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한 일터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가 사람의 몸을 쓰고 소모해온 시간을 펼쳐 보입니다.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지만 작품은 서로 먹고 먹히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응시합니다.
5: 그래, 아 새끼도 지 부모 피 살 다 빨아먹고 안 나오. 그 몸이 그 몸인기라.
6: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 혐오하는 사회일지라도 함께 뭉쳐서 같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4: 연극 야키니코 드래곤으로 국내 관객에게도 잘 알려진 제일동포 이세극 작가 정희신. 그가 20년에 걸쳐 써내려간 제일코리안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한국에서 처음 무대에 오릅니다. 1950년대와 70년대를 다룬 전작에 이어 이번 작품 스밀의 미용실은 1965년 규슈의 탄광촌으로 향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제일코리안 가족. 이발소를 운영하는 수민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지만 탄광 폭발 사고가 가족의 삶을 뒤흔듭니다. 작가가 실제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써내려간 이야기로 60년 전 탄광촌을 거울 삼아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노동자의 희생과 상처를 비춥니다.
7: 한국の悲劇っていうことも含めて、この話を韓国の観客の皆様が自分たちの物語として受け止め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4: 국적도 언어도 살아온 방식도 저마다 다른 가족들. 역사의 비극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8: 밖에서 볼 때 이게 비극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미의 세상은 희극이에요. 그런 제비꽃 같은 수미래 같은 그런 일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가.
4: 이름 없이 시대를 견뎌낸 사람들의 삶을 무대 위로 불러낸 연극은 이번 주말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
2: 네, 이상으로 9월 8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선배님은 여전하신데?
4: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3: 나열상 팀메이트.
5: 역시 우리 과일.
3: 먼저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5: 누나는 사과?
4: 사과 먹어야
6: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7: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8: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7: 그니까.
6: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9: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10: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8: 이게 펜가 봐.
11: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8: 이게 보통 그런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9: 바닷물인 거예요?
6: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12: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돌려서. 우와!
9: 대박이다.
12: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 거 하기 전에.
13: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9: 각자 자리에서 해볼까? 오케이.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12: 이렇게.
13: 와, 유연하다.
9: 나 균형 감각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12: 아, 잘했어.
9: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12: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9: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13: 네, 그러니까
12: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13: 괜찮은 거 맞아요?
9: 뭐야? 뭐야? 또 무슨
12: 일이야? 또?
9: 어머, 이거
12: 왜요?
9: 왜요? 왜요?
6: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9: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4: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5: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5: 셋, 넷 이렇게 할까요?
3: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6: 저는 시간 좋습니다.
5: 그 형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BBC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3: 저희 지금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8: 좋습니다.
9: 화학자. 저의 찰떡궁합, 장홍재 박사님.
10: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9: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1: 1시간 남았어.
2: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 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2: 몇 분이라고요?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1: 오케이, 갑시다. 쭉쭉쭉. 어, 화학 약품이 있고.
0: 이런 건 안 필요하나?
1: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0: 어. 뭐야?
1: 어머. 세상에.
0: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물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바다야.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주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2: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0: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저기 배 있어요. 배?
1: 그러네. 배가 두 척 있어요.
0: 가볼까요?
1: 아우씨. 아야, 아우씨.
0: 조심해. 앞에 걸 탈까요?
1: 네.
2: 붉은 실마리.
0: 붉은 실마리. 저거 아니 저거?
2: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저건가 보네.
3: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0: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4: 네.
0: 살살 갑니다. 오케이.
5: 아, 우리 반대로 할게요, 내가.
4: 아니, 제가.
5: 아, 그래. 잠깐만, 이리로 들어와야 돼.
0: 잠깐만.
5: 멈춰.
0: 조심, 머리 조심.
6: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5: 잠깐만. 야, 진짜 멈춰. 아.
3: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와, 이게 되게 힘들구나.
0: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4: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3: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0: 아. 오케이.
5: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0: 네. 됐어요?
5: 괜찮아요?
0: 오케이.
5: 됐어요.
0: 갑시다.
5: 네.
1: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알아야 돼?
2: 잠깐만. 접합 작업 외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4: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2: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와.
1: 이게 산호야?
2: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7: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8: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오는 건 아닐 테니까.
7: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2: 그러네?
7: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8: 천재다.
7: 좋아.
2: 좋은 생각.
9: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7: 빨리 가시죠. 짐 챙겨서.
9: 4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10: 렛츠고.
5: 우와.
2: 미끄러워, 조심해.
7: 뭐가 있는 거야?
0: 천천히 내립니다.
4: 네.
7: 여기다.
0: 어디?
7: 바다?
0: 우와. 뭘 하고 있어?
7: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5: 이런 거 같은데?
0: 그건 저희 거예요.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영화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곡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다꾸 이렇게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
1: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3: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에 탄압할 수.
3: 아!
4: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뭐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오, 시간 좀 더 하지.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4: 어,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저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5: 저쪽으로 가보자.
3: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7: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와,
7: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이.
0: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3: 제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0: 아니, 아, 왜 이래?

0: 아, 잠깐. 이쪽. 이렇게, 이렇게.
1: 아, 어떡해.
0: 이쪽.
1: 어.
2: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3: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4: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5: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4: 너무 많이 간다.
5: 그 거구에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4: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3: 왼쪽으로.
4: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쪽으로 하잖아요. Oh, help me. Help.
5: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6: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5: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6: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0: 이거 아닌가?
6: 머리 조심.
0: 아닌 것 같은데?
6: 이거 아닌 것 같아?
0: 그지?
7: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6: 홍채님, 그쪽에 뭐 있나요?
4: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6: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8: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0: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4: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6: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3: 저쪽으로 가보자.
4: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3: 잡아요, 이걸.
4: 딱. 우와, 무거워.
3: 오케이.
4: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9: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그냥 지나고.
4: 자, 방향 돌립시다.
6: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0: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4: 내가 먼저 내릴게요.
0: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4: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6: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3: 다 주웠어.

0: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바다 이식해보려고 한다.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0: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어! 어!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 저파 메시가 있거든요?
4: 네.
3: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4: 네.
3: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어, 이거 괜찮다. 실리콘.
1: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3: 어,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1: 막혀있어요.
3: 열쇠 없나요, 열쇠? 어, 어, 어, 어, 실 있다. 실, 실, 실.
1: 여기 실 있어요.
3: 실 다 가져갔어요.
1: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3: 아니,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봐 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2: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빠르게 하긴 했는데
3: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냐면 시간이.
4: 시간이 없죠.
1: 갑시다, 그럼.
3: 가지고 가볼까요? 어,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냥 갈까요?
3: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4: 뭐야 이거? 이거
3: 왔어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5: 이게 무슨 말이지?
6: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7: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손 조심해요.
6: 네.
3: 좋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5: 뭐지 이게?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6: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랩?
5: 랩, 랩, 랩, 랩, 코랄 랩, 랩, 랩, 코랄 랩.
3: 연구소로 가보시죠.
5: 와, 와우, 다 촉촉하다.
3: 와, 와, 여기가 어디야?
7: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6: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4: 갈충증보가 뭐예요?
6: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거예요. 무려 못 볼 거예요.
3: 우리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6: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4: 머리카락을 또.
8: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3: 많은 산호?
5: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6: 적정 pH 8, 8.3, 25, 29도.
5: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6: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2: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6: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3: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6: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3: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2: 과학자분들은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7: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2: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6: 소다 애쉬,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9: 뭐가 어디 있을까?
10: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3: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후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6: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10: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7: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10: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1: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10: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1: 수중용 에폭시사.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0: 접합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1: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0: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항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지게 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4: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0: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5: 네.
0: 천천히, 천천히.
4: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6: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5: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7: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싹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5: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5: 또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5: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9: 네, 열었습니다. 저 단통.
1: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9: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1: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4: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사는 것처럼
1: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5: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9: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0: 제가 산호 드릴게요.
9: 그냥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1: 네. 여기에 폭시.
9: 이거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넣은 채로
1: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밖에서요?
1: 네.
2: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5: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1: 열어 올라온다.
5: 에폭시 주세요.
9: 여기 하나 있어요.
5: 좋아요. 산호 주세요.
1: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5: 고마워요.
9: 만두 빚는 것 같다.
1: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5: 손이 빠르시네요.
1: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10: 잡아도 준비했고?
11: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2: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11: 한번 해볼까요?
12: 여기, 여기? 여기,
11: 여기, 여기.
12: 여기? 여기?
11: 네, 좀 안전한데. 쭉 짜주세요.
12: 더?
11: 좀 더, 조금만 더. 네.
12: 근데 이게 잘 붙어요.
11: 와, 이거 안 된다.
12: 해봤어야지, 이거.
10: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

0: 라고 생각을 해서.
1: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2: 열쇠?
3: 여기에?
2: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3: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0: 나 랩스 뛰어갔다 올게요.
2: 네.
4: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2: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0: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0: 역시 발톱질 그래서 고양. 그만큼 잘랐을게요.
2: 네. 이거를
0: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 나는 그런 거구나.
0: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2: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통통하게?
0: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2: 여기 먼저 붙이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0: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3: 네, 어떻게.
0: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2: 안
0: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2: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5: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한결 GPT.
0: 형과 씨가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6: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 와,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해봤어야지 이거.
6: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2: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2: 안 닿게 최대한 안 닿게. 근데
6: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하다가.
3: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7: 어렵네요.
3: 되게 어렵죠.
7: 네.
8: 손이 아픈데요?
3: 맞아요.
8: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3: 아, 그럼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6: 저는 약간 보조 역할.
2: 산후 몇 개 더 많죠?
8: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3: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2: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조심해요.
1: 네.
2: 아, 괜찮은가?
3: 좀 불안해.
4: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5: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4: 네?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6: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다 넣는 게 중요해지.
1: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4: 잡았어요. 잡았어요.
1: 제가 테스트 할게요.
4: 오케이.
7: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다.
3: 자, 합니다.
4: 네.
3: 하나, 둘, 셋.
2: 떨어진다.
4: 미안해.
2: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8: 네. 다섯, 여섯, 일곱.
1: 아, 지금 한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2: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9: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10: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4: 아홉, 열. 갑시다.
2: 열, 오케이.
1: 됐어요?
3: 됐다.
4: 가자. 버스 타고 나가자. 여기다가 19.
2: 무거워.
1: 이쪽에 놓을게요.
6: 네.
1: 앞에 놓을게요.
6: 네네, 앞에.
2: 밀어줄게.
1: 갑니다.
6: 네, 밀어주세요.
2: 세게 밀 거예요.
4: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6: 디비 씨, 머리.
4: 네.
6: 제가 손으로.
4: 오!
1: 왼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4: 이거 어떻게?
6: 그렇게 가요.
2: 산후 조심.
1: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6: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아.
4: 여기 있다.
6: 잡았어요?
1: 잡았어요.
6: 잡았습니다. 넙니다.
4: 오케이.
6: 오세요.
4: 아, 됐다. 오.
1: 얘를
4: 중앙에 조심조심 넣을게요.
1: 네.
5: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6: 잡았어요.
5: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6: 와, 진짜 정신없다. 아,
4: 고생하셨습니다.
3: 체력전이네요.
2: 아,
6: 고생했어요.
2: 아, 고생했어요.
0: 아.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4: 몰라요.
2: 최선을 다하긴 했어.
3: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4: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3: 아, 그러니까.
2: 와. 다 고생했어요, 진짜.
3: 진짜 고생했습니다.
6: 오, 깜짝이야.
4: 뭐야.
3: 아, 이제 나왔나?
5: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2: 파란 팀! 어?
6: 아, 파란 팀 이겼다. 아.
4: 와. 아. 와, 예. 아.
3: 예. 아.
4: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6: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4: 나도.
2: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여기다가 이렇게?
3: 아, 그럼 좀 챙길까?
2: 이렇게 챙길까?
4: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4: 네, 오! 흔들어도 안 떨어져.
1: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4: 아쉽다.
11: 최선을 다했어요.
12: 최선을 다했어요.
1: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2: 히드름.
3: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2: 그래요?
3: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13: 한결 박사님이랑 그리고
4: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9: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4: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네 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1: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2: 날카로워요.
3: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1: 오겠죠.
4: 굉장히 크게 오죠. 한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져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 우와.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에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6: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7: 아낌없이 주는 산호.
6: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4: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5: 네,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7: 맞아요.
0: 어? 뭐야 이게?
7: 이게 뭐야?
0: 어? 막걸리인가?
1: 아, 약간 소름인데?
3: 그네.
0: 너지?
3: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3: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4: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체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6: 박승호가 누구예요?
0: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4: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1: 그냥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
4: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그대는 찹쌀떡, 그대는 나의 매
2: 나무 꼭대기에 사람 맞죠?
1: 그대는 나의 땅콩.
3: 요 앞에 거
2: 쭉쭉 늘어나는 장대 끝에 낚인 건 햇잣.
3: 여기 잣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 옆으로 피해야 돼.
4: 진짜 이쁘다. 이게 자연의 색이야.
5: 꽃나무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텐션이 높아요. 아직도 저는 가끔 적응이 안 돼.
2: 범상찮아 보이는 이 부부에게 잣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필요 충분 조건.
4: 자, 수집어 넣으세요.
5: 잣을 이제 처음 판매를 해서 팔고 있는데 잣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장모님이 하던 대로 떡은 하는데 그 안에 그냥 잣을 넣자. 약간 흥천하면 떠오르는 그런 특산품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2: 찰떡 같은 부부의 잣떡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려요. 서쪽으로는 수도권, 동쪽으로는 영동지역과 맞닿아 있는 홍천군. 그 중에서도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는 계절이 빨리 찾아옵니다. 거기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4: 잣이 엄청 많이 달렸나 봐.
5: 올해는 좀 잣이 좀 풍년이야.
3: 저 꼭대기가 아주 그냥
4: 다닥다닥 붙었어. 네.
2: 잣송이는 저렇게 꼭대기에만 달린다네요.
4: 왜 달달했다요?
5: 원래 잣이 쳐서 때 지나서 따는데 여기서는 한 추석 전에 이제
4: 그 안에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야?
5: 그렇죠.
6: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셨는데 이렇게 존댓말로 대화를?
5: 저희 부부예요. 부부.
4: 제가 네. 누나라서 존댓말 하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5: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존대를 서로 했거든요.
6: 얼마나 차이 나시길래?
4: 차이 뭐 한
5: 7살 정도 차이 나요.
4: 7년 이래야지 7살이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5: 저희 집사람이 텐션이 높아요. 그래갖고 아직도 저는 가끔 적응이 안 돼요. 말가닥이야. 하이텐션. 아.
2: 언뜻 보기에는 솔숲 같지만 여기는 엄연히 잣숲. 솔방울과 비슷해 보여도 크기는 서너배 차이랍니다.
3: 어, 영미야!
5: 그 지금 뭐 잣 딴지가 이 동네에서 자라나서 거의 이제 걸어 다닐 때부터 나무를 찼다. 네. 아니, 정말요.
7: 예전에는 대나무로 땄는데 네. 요즘은 이제 장비들이 좋아져서 수초 낚싯대라고 하죠.
5: 혼자 딸 수 없는 게 밑에서 잣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봐야 돼요. 세 명이서 옮깁니다, 세 명. 한 사람이 따고 밑에 두 사람이 주고.
2: 이 지역은 국유림. 산지 정화와 산림 보호를 약속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채취권이 주어집니다.
7: 이 하단무 쪽이 잘 열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4: 여기 있다.
7: 이 자리 아니야?
4: 여기 있다. 다래. 토종 다래, 그지?
5: 키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키위.
5: 아주 좋아 떨어지는 거라서. 오,
4: 맞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근데 아빠가 이거 지게에다가 이걸 갖고 왔는데.
2: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달의 맛도 보아가며 산을 한참 올랐는데요.
7: 이쪽이 올라가기 딱 좋을 것 같아.
3: 한번 올라갔다 와봐, 조심하고.
7: 원래 이거 착용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승적이라 그래. 나무 올라갈 때 쓰면 이거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는 뭐 찍을 필요도 없고.
2: 잣송이 따는 장대를 길게 늘려준 뒤 오직 맨손으로 나무를 오릅니다. 의지할 건 오직

0: 때까지뿐. 오랜 세월 숙련을 거듭한 이가 아니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입니다.
1: 잔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막 쓸리고 막 그래서 저 친구가 하도 많이 이제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 잣나무가 엄청 약해요. 소나무과 같은 게. 이제 저 정도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0: 잣나무 높이는 보통 20에서 30m. 중간중간이라도 좀 열리면 좋으련만 잣나무들은 한사코 제일 꼭대기에 잣송이를 달아놓습니다.
2: 요 앞에 거.
0: 9m 길이의 긴 장대가 필요했던 이유, 주변 나무들까지 공략하기 위해서였는데요.
1: 여기 잣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 옆을 피해야 돼. 얘 맞으면 아파요.
0: 한 명은 따고 두 명은 찾아서 줍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3: 진짜 이쁘다. 이게 자연의 색이야.
0: 한번 올라갔을 때 최대한 많은 잣을 땁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1: 됐어 됐어. 충분해 충분해.
0: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잣송이 생긴 게 어떤 과일과 꼭 닮았죠?
4: 잣 큰 거는 진짜 파인애플만 해요.
1: 먹겠다. 예, 그러니까.
4: 이만해요. 잣 큰 거. 이거 한 두 배.
1: 전국 잣 생산량의 68% 정도가 홍천에서.
5: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아니 꽉 찬 것 같아.
3: 야, 파먹어야겠다. 빠졌다.
5: 괜찮은 것 같아. 맛 한번 봐봐.
0: 갓 딴 잣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5: 보면은 껍질이 있어.
3: 오! 후수껍질을 까맣지 않고 하얗다, 이거는.
5: 요게 깠을 때 갈색으로 변해야 돼. 그러면 잣이 제대로 엮는 거야.
1: 까보면은 잘 익고 있는지, 병이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4: 여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이산은 버리는 거죠. 따봐야 쓰기 못 쓰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확인차 온 거야.
0: 오늘은 헛고생을 면했네요. 잣송이마다 알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1: 하루에 나무를 20개를 타는 거야.
3: 그래서 하루 얼마 벌어? 솔직히 얘기해.
6: 일당 100 아니면 안 올라가요?
1: 350만 원까지도
3: 하루에?
1: 예, 네, 잣을 그만큼 따와가지고.
7: 그 많은 잣이 어디에 필요하시길래?
1: 저희가 그 잣으로 떡을 만들거든요.
0: 잣황을 보아하니 올해 잣떡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부부는 흡족한 마음을 안고 내린천에 자리 잡은 둘만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 덥죠?
3: 더워요. 더워요.
1: 머리에 이거 봐봐. 뭐 난리 났어. 거긴 왜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3: 그래도 잣떡을 하는 사람이 잣을 구경을 해야지 어떻게 까는지. 내가 알아야 설명을 할 거 아니오. 볼만이야?
1: 볼만
3: 눈하다고.
8: 오자마자 모자 생겨주시네요.
3: 그럼. 단짝이잖아.
8: 집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터를 잡으셨네요.
1: 이 터를 잡은 지가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아요. 이 터를 잡고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제가 이쪽에 이제 귀촌을 하게 된 건 29살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밴드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좀 낭만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려왔죠. 집이 없으니까 이제 남의 이렇게 빈집을 이렇게 얻어서 살았거든요. 친구가 이제 있다가 겨울에 혼자 있다가 그 집에 이제 불이 나요. 뭐 입고 있는 옷 한 벌이랑 트럭 그리고 이제 통기타이 딱 남고 빚이 한 2억이 넘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남의 집입니다. 그때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절박한 심정으로 장사를 배웠습니다. 말로 다 못할 고생을 했지만 특산물에 눈을 뜨게 된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1: 좀 나만의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홍천을 대표하는 이걸 이렇게 해보면 맛있을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막 둘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뭐 홍천 잣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개발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7: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3: 아, 그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리겠다.
1: 그러니까 별로 여자한테 인기가 없게 생겼겠다. 바람은 안 피겠구나. 뭐 그런
3: 바람은 안 피겠구나.
1: 못 피겠구나.
3: 어, 그럼.
0: 빚 갚느라 흘려보낸 청춘. 그래도 늦게 만난 아내 덕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냉동창고에서 꺼내 보여준 것은 두 사람의 보물.
1: 작년에 워낙 없어갖고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20kg 정도. 네. 한 300만 원어치 정도.
2: 이게요?
1: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씨눈이 있어요, 씨눈. 끝에. 끝에 이렇게 씨눈이 달렸거든요. 큰 공장에서 보통 이렇게 안 까고 잣을 이렇게 한번 쪄요. 그러면 이제 하얗게 되거든요. 골라내기가 쉬워요. 그럼 씨눈까지 다 떨어지고 좀 뭐랄까 잣에 진이 좀 빠지겠죠. 맛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자연 건조해야지 이렇게 깔 수 있는 거예요.
2: 그럼 이 잣으로 이제 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걸로 이제 떡을 만드는 거죠.
0: 잣 떡을 만드는 곳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홍천읍. 작업장을 갖춘 카페까지 열 정도로 호응이 좋다는군요. 그런데 누구세요?
3: 이제 딸이 좀 떡 좀 배우겠다고 해서 온 거고.
2: 딸이에요?
3: 딸이요. 힘이 엄청 세요, 힘이. 요리용으로 드는 거니까. 진짜 무거운 거 내가 하지.
0: 그러게요. 따님은 힘쓰는 일만 하시는 것 같네요.
3: 이제 한 달 정도.
2: 완전 초보네요.
0: 잣떡의 바탕은 홍천 찹쌀. 즉석에서 바로 만들지 않으면 제맛 내기 어려운 게 떡이라 매일 아침 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런데
3: 빨리 쉬고 빨리 자고 빨리 먹고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6: 뭐래? 아, 얘가 빨리 해야 돼. 얘가 빨리 해야 돼. 얘가 하는 거지.
3: 네가 그거 할 때 계속 가만히 놓으니까 돼. 아니라도.
6: 아니 이거 멈춰. 얘한테 눈 떼면
3: 세상에 걔가 몇 주에 내려오는지 네가 파악을 해야지. 아니.
7: 어머니랑 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6: 쉽지 않죠. 불편해요. 장난이에요. 엄마 성격이 워낙 급해서.
3: 뭔 급해 그래도 하는 일 다 하죠.
6: 맨날 빨리빨리.
3: 강하게 해야 돼요. 여자 느슨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저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나 없을 때 이 떡을 어떻게 해.
0: 우리 아이가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부모의 걱정이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믿어주는 만큼 크는 아이들. 부부에겐 자식 같은 떡이 있습니다.
1: 동구, 그 커피팥이라고 이건 이제 전날 불려갖고 이렇게 갈아놔요.
0: 잣떡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남편이 공을 던지자 장모님 손맛을 물려받은 아내가 고심 끝에 완성시킨 부부의 합작품.
1: 저희 아내는 참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탈이다. 한 몇 개월 전에 갈비뼈가 터져서 쪽을 하서 얘기를 안 하네. 내가 못하게 할까봐. 자기가 아파도 말을 안 하니까. 지금도 보니까 목감기 걸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은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3: 야, 소 집어넣으세요.
0: 함께 산 지 5년밖에 되지 않아 하루하루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지만 닮은 게 하나 없어도 죽이 잘 맞는 알다가도 모를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1: 기관지에 되게 좋잖아요. 이것도 먹고 해요.
3: 반짝한테 잘하고 말.
6: 처음이요?
3: 5년 만에.
2: 여기 파는 게 처음이에요?
3: 어, 한국에 맨날 찍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2: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도 일을 하셨다는 거.
3: 갈비뼈? 사실 아직도 안 났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갈비뼈 지가 알아서 붙겠지. 이게 떡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열매, 내가 이렇게 바닥부터 열심히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달리는 열매 있잖아요. 그런 열매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게.
0: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담백한 풍미가 일품인 잣떡. 남편 작사, 아내 작곡의 이 잣떡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오는 손님들도 있다는데요.
9: 맛의 식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잣이라는 게 좀 특이했어요. 저는 검색하다가 잣떡이 있다고 해서 신기해서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10: 네, 그래.
0: 이 일 중독 아내가 남편까지 대동해서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이게 찹쌀이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쫀득한 뭐 그런 식감.
11: 이야. 잘 됐다. 됐어? 어, 굿!
0: 기존 잣떡을 활용해서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지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하는 중 부부는 또 새로운 진통을 겪을 예정입니다.
3: 친구 같은 건데 영원한 친구.
1: 죽는 날까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3: 고맙소.
1: 그래 오래 살아.
0: 만나길 참 잘했다 싶은 그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3: 지금도 산책하시는 거예요?
5: 예, 산책 중이에요.
12: 안녕.
3: 우와. 뭐, 이거죠?
12: 네. AI.
3: 가짠지. 산들어.
5: 예쁘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심습니다. 잘 먹고 하면 좀 많이 부족하고 행복하고 그러죠.
13: 방문 상담 완료 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용기 18피스 증정
1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6: 네?
1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6: 와.
1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6: 어떻게?
1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2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22: 빠우! 지메!
21: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와! 장난이 아니에요.
2: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3: 야, 귀여운 게 많네.
2: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1: 쭉 받아보세요.

0: 고!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누구나 안 되는 발음이 있죠? 아이가 우리말을 배울 때요. 모든 발음을 한꺼번에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령별로 발달하는 순서가 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입술이 벌어지면서 나는 이 수는 발음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발음입니다. 그런데요, 시옷, 지읒 발음은요, 비교적 어려워서요, 좀 늦게 발달해요. 그리고 리을 발음은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들에 비해서 시옷, 지읒, 리을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5세에서 6세 사이에 이 모든 발음의 습득이 끝나는데요. 이때까지 아이 말투를 가지고 있다면요, 꼭 교정해줘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놔두면요. 평생 이 발음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발음 교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시옷 발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혀끝이 치아 사이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TH로 소리가 나죠. 네, 파품, 파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혀가 앞니 밖으로 나오지 않게 혀뿌리를 당기고 발음하면 돼요. 시옷의 발음 앞에요. 을을 붙여서 발음해 보세요. 으 할 때는 혀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으 한 상태에서 얼른 사슴을 발음하는 거예요. 으 사슴 이렇게요. 사슴 할 때는 보통 혀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을을 앞에 붙이고 사슴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공기가 윗니 앞쪽이 아닌 양 어금니 쪽으로, 양 옆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발음이 새는 것처럼 들려요. 예를 들어 사슴이 사슴, 사슴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는요. 혀의 양 옆을 윗 어금니 안쪽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닫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하고 발음을 해야 해요. 소리가 옆으로 새지 않고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슴 하던 것이 막혀서 막히고 앞쪽으로 나가게 사슴 이렇게 소리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요. 혀끝이 윗니 뒤쪽이나 윗니 뒤쪽 잇몸에 닿으면 디귿 소리가 나요. 혀 짧은 소리라고 하죠. 그런 소리가 나요. 원래 시옷 소리는 혀가 닿지 않아야 되는데요. 혀가 닿아서 소리가 나요. 어떻게 나죠? 파틈, 파틈 이렇게 나죠. 이때는요. 앞니 사이에 짧은 빨대를 물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앞니 사이에 짧은 빨대를 꽂아 볼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 빨대로 바람을 스스스 불어 본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스스스 이 상태에서 사 슴 사 슴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다툼 했다가 빨대를 꽂고 사, 슴 이렇게요.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진짜 빨대를 가지고 와서 해보세요. 근데 진짜 빨대를 꽂고는 잘 안 돼요. 이게 공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를 상상하게 하려고 빨대가 있다로 상상하세요로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실제 빨대를 물고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읒의 발음입니다. 혀를 원래 둬야 할 위치보다 앞에 두고 소리를 내면요. 이 지읒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주세요 해야 되는데 두때요 이렇게 돼요. 자동차는 다동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또 혀를 원래 둬야 할 위치보다 너무 뒤에 두고 소리를 내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재밌어요 안 하고 개밌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주세요 하고 줘요 이럴 때 이거 가요 이거 가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혀의 어느 부분을 입천장의 어느 부분에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조음점의 위치를 확인해서 혀가 닿는 위치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확한 위치에 닿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리을의 발음입니다. 혀의 뾰족한 끝이 닿아야 하는 발음인데요. 혀의 앞부분이 넓게 입천장에 닿으면요. 리을이 니은처럼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리본인데 리본, 리본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때는 입안 공간을 넓히고요. 혀를 활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위로 들어올린 뒤에요. 윗앞니 뒤쪽 잇몸에 혀의 뾰족한 끝이 이렇게 닿게 합니다. 이때 혀의 모양이 이렇게 둥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각형이다 생각해서 삼각형의 꼭지점, 뾰족한 부분이 이 앞니 뒤쪽에 살짝 닿는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니본 이렇게 넓적하게 닿던 혀가 끝만 리본, 리본 이렇게 가볍게 닿도록 하는 거죠. 다음은 혀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 리본 이래서 혀 끝이 부드럽게 툭 하고 나와야 되는데 혀에 힘을 주고 또 리을 발음이 안 된다고 평소에 지적을 받으니까 더 긴장을 해서 리본, 리본 이렇게 힘을 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혀의 힘을 전체적으로 풀고 혀의 뾰족한 끝부분만 움직여서 발음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혀가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전체로 움직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 마지막 끝부분만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조음하시고요.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발음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리본 해서 리 하고 공기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보통 힘들어 가시는 분들은 리 하고 공기를 막아버려요. 막지 마시고 흐르게 리 이렇게 흘러나오게 발음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음을 한번 교정해 볼까요? 저에게 꾸준히 레슨 받을 시간이 없는 정치인이나 또는 CEO 중에서 선생님, 딱 하루 수업으로 신뢰감 있는 말하기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뢰감을 주는 모음 오총사 교정이에요. 모음을 교정하는데 어떻게 신뢰감이 생기죠? 우선 이 오와 우가 숨어있는 와, 워, 위, 외를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 우를 생략하고 발음해요. 예를 들어 사, 과 해야 되는데 오를 빼고 사가, 과자 해야 되는데 가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오, 우는 제가 좋아하는 동굴 소리입니다. 아, 동굴 소리가 뭐냐고요? 우리 입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해보세요. 이. 그래요. 이는 앞니 쪽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소리가 얕아요. 근데 오, 우, 이 글자들은 어떻죠?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깊고 울리는 멋진 목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오, 우를 생략해버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봤죠? 사가, 가자, 어린 말투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 알려드린 천연 에코 기능인 공명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멋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워, 위, 외를 교정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요. 이 복모음을 정확히 발음하면요. 입 모양이 바뀌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사가 보다는 사, 과 이렇게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지 않아서 여유 있게 들리고요. 또 두 개의 모음을 연결해서 발음하니까 단모음보다 길게 복압을 만들어요. 사가 보다는 사, 과 이렇게 복압을. 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음은 위의 발음입니다. 우리 어릴 때뭐 했죠? 친구들이랑 할 때? 가위바위보! 이거 많이 하죠? 네. 가위바위보 아니고요. 가위, 바위, 보.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가위, 바위. 이렇게요.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위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외 발음인데요. 국회, 국회. 아, 아니죠. 국회. 네, 맞습니다. 참회, 외환, 외무부, 광어회. 그쵸? 네. 광어회.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회 해야 되는데, 기회. 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모음은요. 의입니다. 의의 정확한 발음은 의인데요. 단어의 맨 앞에서는 의, 조사일 때는 에,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서는 이로 발음하죠. 자, 의의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의, 한편의, 이렇게 조사일 때는 에로 하시면 자연스럽고요. 의무, 의심, 의문, 의원, 의사당, 의사. 이렇게 단어의 맨 앞에 올 때는 여유롭게 의이라고 발음하세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의가 하나의 글자지만 두 개의 글자다라고 생각하고 의사 이렇게 세 개의 글자처럼 의사 이렇게 여유롭게 발음하세요. 의사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오는 경우인데요. 민주주의 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라고 발음하시고요. 회의. 네, 회의 하자 이러는 경우는 없죠? 맞아요. 회의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네, 침 맞거나 한약을 짓는 곳이 한의원이죠. 한 의원 하면은요, 의원이 한 개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의원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안 되는 발음을 교정해 봤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면 당연히 전달력도 좋지 않고 신뢰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요, 신중하고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발음을 좋게 하는 쉽지만 강력한 팁 하나를 더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발음을 생략하고 말해서 발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말을 잘하는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서 있는 자세만 바뀌어도요, 마음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뀝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복식의 코치라고 이야기하는 발리를 배울 건데요. 발리가 복식의 코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건 경기를 할 때 뒤에 서 있는 후위보다 앞에서 전위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인데요. 발리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만 그만큼 점수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정말 많은 포지션이에요. 자, 바운드가 없이 치는 공인 만큼 상대방이 날리는 공을 제가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아웃인지 내가 칠 수 있는 공인지 알고 쳐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 이 공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발리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서비스 라인인데요. 서비스 라인보다 네 발자국 정도 앞으로 전진해서 하는 포지션이에요. 오늘은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비스 라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 자리보다 네 발자국 정도 앞으로 가셔서 높이 뜬 공을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리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 그립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강의 때 알려드렸던 만큼 발리는 그립이 하나예요. 서비스, 스매시 모두 같은 그립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발리 그립을 잘 보고 서브와 스매시까지 써주신다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립을 한번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백핸드 그립에서 왼손을 살짝 떼고 오른손만으로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건데요. 오른손을 잡고 검지와 중지를 살짝 떨어뜨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손바닥과 라켓 그립을 밀착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라켓 머리를 내 항상 얼굴 앞을 막아주시면 되시는데요. 발리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트 앞쪽에서 붙어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공이 언제든지 항상 본인에게 날아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라켓 머리가 헤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라켓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면 공이 날아왔을 때 얼굴 앞에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얼굴 앞에 라켓을 두고 공이 날아오면 바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임팩트가 큰 발리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실 때는 헤드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닌 배꼽보다 살짝 위로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자, 발리는 항상 중요한 게 얼굴보다 앞에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몸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켓 머리가 내 얼굴 뒤로 간다면 맞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몸에 공이 날아올 확률이 정말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리는 항상 백발리, 포발리 두 개 다 항상 얼굴 앞에서 공을 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포발리 자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준비 자세는 아까 포핸드, 백핸드와 다 동일하게 항상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뒤 체중이 살짝 앞으로 향하게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라켓 머리가 밑이 아닌 얼굴을 막을 수 있게 세워주시고요. 오른손은 한 손으로 잡은 만큼 오른손과 팔의 넥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 하나 자세와 둘 자세로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건데요. 얘도 똑같이 골반과 팔이 돌아갈 거예요. 이때 골반과 팔이 돌아갈 때 포핸드처럼 많이 돌아가면 안 되고 15도 정도만 내 골반과 허리를 튼다 느낌으로 준비 하나 하면 팔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둘 하면 라켓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제 라켓이 주먹보다 머리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향해 있는지 뒤꿈치가 살짝 앉아서 일어나져 있는지 체중이 잘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때 이제 둘 하면 라켓 면과 주먹이 내 배꼽 앞쪽으로 같이

수, 몸이 들어오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체가 항상 공한테 쭉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자, 라켓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먹의 궤도를 보시고 주먹이 대각선으로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 주먹이 배꼽 밑에 떨어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받쳐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으시고 라켓 머리가 바닥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확인해 주세요. 시선은 공이 앞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살짝만 얼굴을 돌려주시고 정면을 바라본 뒤 공 앞에서. 발리는 절대 스윙이 크면 안 돼요. 발리는 스윙이 짧은 만큼 앞에서 공을 내가 때려서 타격하는 것이 아닌 오는 공을 막는다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상체를 넓게 벌려서 공을 같이 내 몸으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발리는 조금 더 이제 쉽게 배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백핸드 발리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백핸드 발리도 그럼 그립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립은 다 똑같은 그립으로 잡으시고 자, 알려드릴 텐데 백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투핸드 백핸드, 원핸드 백핸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요즘에도 보편적으로 또 원핸드 백핸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원핸드 백핸드를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볼게요. 자, 원핸드 백핸드에서는 처음 준비한 것처럼 자, 손은 항상 넥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하신데요. 이제 라켓을 뺄 때 얘도 똑같이 얼굴보다 살짝 뒤로 갈 거예요. 하지만 주먹은 절대 내 얼굴 뒤로 가지 않고 라켓 머리만 살짝 얼굴 뒤로 갈 텐데 이때 골반도 15도 같이 틀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자,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자, 준비 하나 하면 살짝 일어나면서 주먹을 뒤로 이때 왼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왼손은 그냥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자,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은 내려서 서로 S극과 N극이 된 것처럼 서로 당겨주면서 상호작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하면 라켓 빼시고 이때 두 손을 서로 당기면서 상호작용을 시켜준 뒤 자, 오른발이 앞으로 나올게요. 오른발 나오면 둘 이렇게 왼손은 하늘 위로 오른손은 살짝 떨어지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왼손 없이 그냥 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떨어지겠죠. 자, 백발리 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눌러서 손목을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등보다는 손 밑에 힘을 이용해서 라켓 머리를 살짝 눌러준다. 왼손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하면 라켓 빼시고 둘 하면 왼손 살짝 당기면서 오른발 앞으로 자, 백발리도 똑같이 오른발에 힘을 많이 주고 오른발에 따라서 체중이 쭉 눌러져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연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이때 헤드가 살짝 떨어져도 괜찮으니 손목에 힘을 살짝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공이 내 얼굴 앞에 있을 때 가져다 미는 게 아니고 공보다 라켓을 살짝 높이 들어서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포핸드, 백핸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면 상대방 발밑으로 공이 가서 내가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백발리를 하실 때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백핸드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스윙은 풀어줘야 되지 당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이 몸쪽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당겨줘도 상관이 없지만 내 몸쪽으로 오는 공이 아닌데도 스윙을 당겨버린다면 공이 얇게 맞고 내 앞에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저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항상 발리도 몸이 펴지면서 던져주세요. 자, 몸쪽으로 당기는 공은 포발리건 백발리건 몸쪽으로 온다면 스윙은 살짝 안으로

여기까지 배우셨다면 진짜 테니스를 절반 이상 배우신 건데요. 생각보다 발리가 너무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인 7강에서는 드디어 테니스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많이 즐기시는, 테니스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서브를 배워볼 텐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우신 발리 연습 많이 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 화가 최보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인 고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오늘 그려볼 그림은 고흐의 최후 작품 중 하나인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림입니다. 고흐가 살던 시대는 후기 인상주의 시대입니다. 모네랑 르누아르 같은 당대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이후에 나타난 미술사조여서 후기자를 붙여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몇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같은 개체, 같은 건초더미를 그렸지만 같은 날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 따른 빛의 변화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만큼 인상주의는 빛과 색을 중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는 이 인상주의의 빛과 색이 훨씬 더 발달, 부각된 사조거든요. 그래서 고흐 그림 보시면 터치가 훨씬 거칠고 색깔이 더 또렷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극명하게 대비되듯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졌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리는 플라스틱 케이스 있으시면 이렇게 흰색을 칠하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플라스틱 케이스도 없고 뭐 이런 과정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아까 그렸던 종이 300g 종이를 핸드폰 케이스 모양? 혹은 핸드폰 모양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대신 섞을 일이 없어서 편해요. 우선 파랑색으로, 정확히는 코발트 블루색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할 건데, 특히 고흐의 임파스토 기법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을 내고 있거든요. 그 거친 느낌을 내려면 물감의 점성이 좋아야 되겠죠. 물을 많이 섞으면 점성이 떨어져서 이 위에 잘 발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물 거의 안 쓰시고 그대로 붓에 묻힙니다. 그대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 임파스토 기법, 즉 이렇게 거칠게 터치를 남기는 게 도드라지게 보이려면 납작붓이 좀 편리한데요. 그 이유가 터치를 짧게 짧게 썼을 때이 방향이 잘 남아요. 붓의 터치 방향이. 이렇게 반 정도 칠하신 이후에 흰색을 더 칠해줄게요. 여기에 구름 같은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을 덮어서 그립니다. 여러 번 겹쳐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에 터치로 그릴 건데 붓을 짧게 잡고 터치를 짧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파랑색과 흰색 경계가 너무 또렷하면 파랑색하고 흰색을 조금 섞어서 질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진짜 많이 써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듬뿍듬뿍 써주십시오. 이렇게 붓 빠시고 항상 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깨끗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흰색 부분 덮어서. 완성작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그 돌아가는 느낌이 돌려면 똑같이 붓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흰색이 마르는 동안 외부에 파란색을 좀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남색 짰습니다. 물기 완전히 제거한 부추로 물감 붓끝에 듬뿍 묻혀서 바깥쪽을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넓게 칠하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서 하는 거 꼭 유의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을 할 거라서 붓을 아주 깨끗이 빨아주셔야 돼요. 다음 노란색 준비할 건데 24색 보면 노란색 3개 있거든요. 어두운 색, 약간 레몬,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 레몬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그 중에 중간 노란색을 짤게요. 많이 짜서. 노란색 아까처럼 붓끝에 많이 묻혀주시고 파랑색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파란색 완전히 마르셨다면 섞일 일이 없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그 다음 황토색과 갈색 진한 노랑 그리고 흰색 이렇게 준비합니다. 황토색을 묻히고 위쪽부터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아래로 올수록은 조금 더 흐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갈색으로. 이게 밀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위쪽에 씨앗들이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밭들이 위쪽에 서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황토색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채워주셨다면, 그 다음에 진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많이 써야 좀 풍부해 보이거든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물감색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개체가 없어서 막 묘사해야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실 건 없어요.

시고 마지막 흰색으로. 흰색은 앞쪽 위주로. 왜냐면 이제 앞쪽이 밝으니까. 덧칠 살짝 남겨줍니다. 이렇게 그리셨다면 그대로 이 갈색을 붓에 묻히셔서 옆에 귀를 그려줄게요. 가운데는 초록색 길을 또 해줄 거라서 살짝 앞에 비우고 한번 칠해준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은 위로 서 있으니까 여길 요렇게 그었듯이 길은 요렇게 흐르기 때문에 붓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줬어요. 이 상태로 바로 흰색 찍으셔서 내 길은 이로 향하고 있다. 길다 표현됐다면 마지막 초록색. 제가 중간은 초록색 길을 그릴 거라고 했죠. 초록색 길을. 그려줍니다. 계속 물감 엄청 많이 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물은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물론 붓을 빠를 때만 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록색 길 그리셨다면 이것도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노란색 찍으셔서 길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짧게 그어줍니다. 이 정도 완성이 되셨다면 이번에 둥근 붓으로 바꾸겠습니다. 둥근 붓으로 바꿔서 조금 세밀한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모양 살짝 조금 그려주시고 흰색으로 바깥에 이런 데 조금 비어 보이는데 조금 채워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 이 그림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죠. 까마귀가 아직 안 그려져 있어서 까마귀를 그리기 위해 검은색을 좀 짜겠습니다. 새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W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지평선 따라서 이 까마귀가 검은색이라서 이상할 것 같지만 나름 이 그림의 활용 정점입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나니까 좀 어려워. 완성한 걸 봤을 때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그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막 세밀하게 묘사할 게 없고 면적만 채워주는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그림입니다. 혹시 버리는 케이스가 없어서 플라스틱에 그리지 않고 종이에 지금 그리셨다면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그대로 끼워서 핸드폰에 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핸드폰이랑 같이 착용을 안 해서 고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맞추면 들어가요. 이렇게 명화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화원입니다. 이번 그림처럼 뚜렷한 형태를 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어떤 그림보다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림이어서 같이 완성해 보시면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과 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인과 연에 대해 아시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점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 연에 대해 아시려면 먼저 우리가 그 주역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사상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시초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고 괴의 덕은 모남이 있어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시초의 덕, 시초라는 것은 주역점을 칠 때 쓰는 신성한 풀입니다. 그래서 시초를 통해서 드러나는 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다. 그렇지만 괴의 덕은, 괴라는 것은 그 사람도 괴지요. 사람도 하나의 괴입니다. 그래서 괴의 덕은, 그 사람의 덕은 모남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이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입니다. 모방자는 뭐가 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나 있다. 사각형, 뭐가 나 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고 할 때도 이 모방자입니다. 방향성이 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방향성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서 둥글둥글 원만한데 뭐가 나 있지 않은데 사람은 뭐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가 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 이상 뭐가 나 있습니다. 왜냐? 뭐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뭐가 나 있어서 재구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대낍니다. 서로서로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좀 아프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보여드렸는데 누구나 동그라미의 잠재성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도드라진 강점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움푹 들어간 패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드라진 게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추진력이 있고 한 것인데 대신에 뭐가 나 있어서 서로를 좀 아프게 한다. 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습니다. 왜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서로서로를 좀 사람이 서로서로를 아프게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인연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인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인의 한자는 이건데 뭐냐면 지금 이 네모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뭐냐면 씨앗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씨앗은 나중에 큰 나무, 큰 대자가 안에 들어있죠. 큰 나무가 될 잠재성을 모두 그 작은 씨앗 껍질 안에 가지고 있지요.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씨앗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인이 나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겠지요? 이 인은 나이고 하나의 씨앗인 우리는 서로서로 연줄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줄로 엮여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일단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주역도 군자라는 주인공이 인생 여행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64괘가 커다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괘가 부여된 씨앗이 납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64개 원도인데 이게 우리 인생여행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하나 64괘 중에 하나를 부여받아서 인생여행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괘에서 출발해서 64개 원도를 따라 이 인생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행이라는 것은 길을 떠나서 다른 괴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괴가 바로 나에게 연으로 다가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는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는다. 그 물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사건이든 물건이든 모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른 연을 만나는 게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연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이라는 궤를 만나는 것은 신비의 수수께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면 그 사람은 나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나는 돌을 깨친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인생 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머지 63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궤, 한궤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수수께끼가 주어진다. 내가 그 궤를 풀면 나는 그 궤가 상징하는 돌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게 돌을 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64궤가 있죠. 세상 만물은 64범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깨쳐야 할 도가 6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64가지 도를 모두 깨치면 성인이 되십니다. 성인이.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오늘 나한테 다가온 이 낯선 사람, 신비한 수수께끼를 내가 열심히 풀어나갈 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이 64, 64가지 수수께끼 중에 상당수를 내가 풀어야지요. 내가 푼 그, 이 수수께끼만큼 나는 돌을 터득한 것이고, 나의 인생은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과 연에서, 이는 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연인데, 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연이 무엇인가? 첫째, 연은 나를 이루어 줍니다. 나를 이루어 줍니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부여한 영성을 내가 부여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영성은 나의 마음의 핵을 이룹니다. 나의 마음이 큰 원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은 내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의 마음은 무얼로 채워지는가? 이것은 연으로 채워집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마음이라고 했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생각. 제가 오늘 강의가 있다. 강의 준비를 해야지. 아, 강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열심히 강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자아의식이죠. 이게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의식이고, 의식을 끌고 다니는 게 자아의식입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자아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나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오로지 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라는 생각, 자아의식은 언제 생기는가? 12살 무렵에 생깁니다. 12살 무렵에 자아의식이 생기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12살이 되기 전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네.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나의 스승, 나의 선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주입된 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나의 연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팔자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질, 나의 체질, 플러스 연, 나의 기질 체질에 연이 더해진 것, 그것이 나의 팔자요,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은 나의 우주를 이루어 줍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지요. 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나의 연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연이 나의 우주를 이루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나 자신

자신을 알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려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봐야 합니다. 다른 나의 연들과 내가 부딪힐 때,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힘으로써,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봄으로써 나 자신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잘 알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써 작은 나, 소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알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라는 연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 소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끌어줌으로써, 서로서로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천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천명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느끼고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누가 부탁한 것인가? 하늘이 부탁한 것인데, 하늘이 연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느끼는 것은 연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연의 그물망, 이것이 곧 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 내 주변을 돌면서 나의 우주를 이루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의 그물망을 내가 잘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좀 납득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이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부대끼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하시고 조금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몸이 사는 것인가, 마음이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성담원유 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본문이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0: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블루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블루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3: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4: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15: 이미역이 최상 큽니다.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입니다.
14: 150만 원이요?
15: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죠, 이게.
14: 감동장, 감동장.
15: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14: 이게 위로 오겠죠. 유면은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16: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17: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18: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6: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17: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19: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20: 아이고야.
19: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2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0: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H.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플 때.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7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거치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의 8알은 아마 사람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빌런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어우,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대위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대위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어우, B 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어머, 우리 애가 벌써 9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9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 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드실 때내 졸이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쉽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들은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요.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이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 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절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관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0: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이괄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면서 잘 관찰해 보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것들을 조금씩 상기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연인,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음식이 샘솟는 마법 항아리.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2: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1: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2: 루블리,
1: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0: 흰피는 숨어야 한다. 핀. 핀. 핀.
1: 깔고 한 땅이 이러기야?
0: 누구냐, 핀?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어떤 맛이든 어떤 음식이든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샘솟는 마법 반열이
0: 우와! 무엇이든 가능, 핀?
1: 물론
0: 그럼
1: 마법 방언이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더블버거, 불고기 스마일, 치킨버거까지
0: 최고다, 핀핀!
1: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0: 당신 치킨 소세지 피자 핀.
1: 마법 화가리 주문!
0: 우와! 음식이 샘솟는다, 방아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봐?
2: 초코바, 초코바, 비초코 케이크, 초코! 와!
4: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꿀샘!
5: 준이!
2: 초코 다음은
0: 군자!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1: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하나니?

0: 도저!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1: 이래도 괜찮은 건가?
0: 어? 오, 별 만나! 아, 끝났다.
1: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0: 이게 다 뭐야?
2: 아이,
0: 마법 항아리야! 이제 그만!
3: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0: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그만!
3: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0: 그만하라니까!
3: 마법 항아리, 마법 항아리!
0: 토니! 어? 잡아라! 어? 야!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정량의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방금 전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0: 따이고!
1: 존이,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0: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1: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0: 여기 어디 뒀을 텐데?
1: 뭐?
0: 내 머리에 뭘 넣어둔 거야?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1: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라!
0: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1: 에? 뭐라고?
0: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2: 더니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0: 먹기 편한 음식?
1: 아!
0: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3: 마법 항아리?
4: 무슨 속셈이야?
0: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4: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0: 먹기 편한 음식은 화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4: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1: 이 소리는 설마! 그래! 그거야! 잠깐만 빌려줘 본다! 쭈피쭈피쭈피쭈! 거져라!
4: 토니, 마법 스캐닝 부탁해!
0: 아하! 무슨 작전인지 알겠다! 쭈피쭈피쭈피쭈! 마법 스캐닝! 좋아!
4: 쿤타, 핀핀, 너희도 도와줘!
2: 아니, 뭘 어떻게 할 건데?
0: 이번 작전은 와구와구 작전!
2: 이런 재미라면 도착지.
0: 기간내는 나한테 맡겨.
4: 좋아!
0: 와구와구 출동!

0: 정말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3: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휴.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에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진단 아주 잘하.

저기 곰아, 넌 이제 꽃 같은 건 필요 없는 거 봤지?

나는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아,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비키세요. 박쥐 고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마음에 쏙 들어. 먹는 것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5와 2, 7과 3, 6과 4, 5와 5.
1: 그리고 다시 10으로.
3: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1: 너를 도와줄 수

0: 고마워 친구들. 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1: 18과 2!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2: 나도 못해.
0: 12,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1: 18과 2! 오! 12와 8!
3: 저는 4 곱하기 3!
1: 탑승 완료! 광선 이륙! 어?
4: 겁안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2,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7과 3 또는
6: 13.
7: 오,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5: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7: 하나만 더.
5: 5.
7: 오, 실수.
5: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0: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2,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3: 15와 5. 쉿쉿.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0: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2,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 11과 9!
8: 최선을 다해보자!
0: 알겠어!
4: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0: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3: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0: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3: 10과 10!

Have you seen your family, little frog? Don't worry. We'll

0: 3종이요.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종이요. 사진 3천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오빠 좀 하면
2: 플러스.
3: 왜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종이요. 원인원.
4: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5: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6: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5: 죽어요? 설마요?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4: 아이고 사분이 누나.
6: 사분씨 이게 무슨 일이야.
5: 비키세요. 어서 진료실로. 사분씨
7: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4: 역시 죽은 건가요?
7: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6: 아이, 그럼 살아있는 거네?
7: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4: 네? 그럼 좀비!

0: 아,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 그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생...
1: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0: 어,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2: 뭐야?
0: 머리에?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 깜짝 놀랐잖아요.
0: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1: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3: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0: 네? 왜 싸워요?
3: 저희가 싸운 이유는
2: 문제!
3: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2: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1: 헤이, 심심한데 왜 싸워?
0: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3: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2: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나,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4: 내 자리야.
2: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4: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2: 저리 가, 이야.
3: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5: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3: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5: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3: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5: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3: 결투?
5: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3: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4: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1: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3: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2: 바다라 뿔!
3: 내 턱으로 막아주마!
2: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1: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3: 잠깐! 사부지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1: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0: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1: 어?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0: 이상하냐?
2: 다시 살아났어.
3: 사부님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6: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실은 나 죽은 척한 거야.
7: 죽은 척?

0: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1: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2: 문제?
3: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0: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4: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1: 맞아요. 정답은 2번.
5: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3: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6: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1: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6: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1: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춘 씨가.
6: 아이, 누나.
4: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근데 사부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7: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0: 그렇구나.
6: 여보세요. 뭐? 아이,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7: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0: 생중계요? 어디? 오, 한다.
8: 남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3번의 경기 중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은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9: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얼마든지 덤벼라.
8: 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9: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받아라.
10: 어림없다.
9: 밀치기.
4: 우와. 오, 1대1이야.
0: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2: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8: 장수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0: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4: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11: 그니까.
12: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2: 경기 중단?
9: 너무 지쳐서 우리 무승부로 하자.
10: 좋아. 나머지 사돌아, 부탁한다.
0: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4: 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9: 좋아. 그렇다면 사돌이,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10: 좋아.
9: 결투달! 수행 맞추면 내가 지킨다.
6: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9: 흥, 불을 받아라.
6: 내 턱으로 막아줘봐.
9: 야, 진짜
6: 들어올리기. 터졌다.
9: 안돼. 야, 찢었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6: 흥, 운이 좋군.
9: 이제 내 차례인가. 찢자. 따라. 야.
6: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에이.
9: 걸렸다. 줄배지기. 자. 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와.
6: 내가 당하다니.
11: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9: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3: 아유,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입맛 있는 쇠고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웩. 스웩.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0: 자. 잠깐 앉아 계세요.
14: 예. 아, 참. 그 나무가 수액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1: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14: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1: 아, 물.
15: 깨끗하다.
14: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아,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

0: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2: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3: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4: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2: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5: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4: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5: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8: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 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9: 우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10: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8: 박사, 준비됐지?
11: 네, 조그만. 자, 오. 아.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8: 당장 진행시키지.
11: 자,
8: 뭐지?
11: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0: 저기 어디로 간 거지?
1: 이리 와, 암흑보석의 주인.
2: 쏴! 쏴! 차! 쏴! 쏴! 차!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3: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4: 어, 신기록이네.
5: 번개맨.
6: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5: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6: 찾았어?
5: 드디어!
6: 어디? 찾았어, 어디?
4: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6: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3: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대나!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1: 좀 줘.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당근 먹어야 돼.
5: 빨리 와.
6: 아직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6: 유행 다 지난 두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다

0: 바꿔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1: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2: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2: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1: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2: 흥! 아니, 저.
1: 계산해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1: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3: 하얀 드라운을 자기 소개하게.
4: 태문정,
0: 한지구,
5: 모범, 연아를, 김대표.
0: 난 도랑이도 사과에서 코랭이랑 고사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봉결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6: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7: 화장실이요.
1: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7: 똥이라서.
0: 까똥.
8: 우와,
7: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7: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8: 아!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8: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7: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8: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7: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7: 네가?
8: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7: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7: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꼬꼬는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 진짜 잘 그려줄게. 어?
2: 오. 자, 그만. 자, 뚝. 세수하러 가자. 자. 아, 괜찮아.
3: 대박.
4: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5: 설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 나쁘게 운 거 아니야.
5: 노사랑.
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5: 아, 사랑아. 아, 노사랑.
6: 어, 조그마왕님.
7: 어묵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8: 지구? 왜지?
6: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7: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8: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1: 미워, 다 미워.
2: 쩐크, 이제 안 먹어보네.
8: 나나
2: 누구야?
8: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타요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타요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요 빅매트.
3: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4: 진짜 맛있겠지.
5: 와 진짜 맛있다.
6: 고급져.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9: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0: 당장 진행시키지.
8: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0: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1: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2: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보석이요?
2: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앞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3: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4: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3: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4: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3: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친구?
3: 어.
4: 누구 이름 되지?
5: 좋겠다. 아빠랑 갈게.
3: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어, 사랑아!
5: 안녕?
6: 응?
5: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뭔데?
5: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6: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5: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7: 자, 친구들 안녕.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7: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6: 아, 그게 아니고요.
5: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 먹고 갈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2: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어?
2: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

0: 그럼
1: 선생님, 전 태빵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2: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2: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3: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2: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4: 네, 선생님!
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척,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5: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7: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8: 1년에 137일 굶는데
9: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9: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1: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8: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6: 근데 사랑이가...
8: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 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2: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1: 어, 한번기 쌤.
2: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6: 그런 거 같아요.
8: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1: 맞아, 그럼 되는데.
2: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1: 통했습니다.
8: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4: 내 지식!

0: 거예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0: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2: 전개 쉐드.
1: 전개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살다.
0: 도악당들.
3: 어, 동기맨 뒤에.
4: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아, 넘어져라.
5: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6: 안되겠다! 도망가자!
0: 어, 저 악당들! 책동이나 맞으라!
7: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9: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9: 같이?
7: 둘이?
9: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야 오래 놀지.
8: 같이 가.
1: 어, 사랑아, 실내 와.
9: 아, 맞다. 번개쌤.
1: 응?
9: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9: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10: 오늘이 무슨 날?
11: 정정당당 운동하는 날!
9: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5: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9: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12: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3: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 피그.
14: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15: 아이 귀여워.
16: 어디가 제일 귀여워?
15: 너 반기 낀 거야?
16: 아이 부끄러워.
17: 너 누구랑 얘기해?
16: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14: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17: 미니월드.
1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로로코딩 컴퓨터.

0: 보고 싶어요.
1: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0: 어? 이거 뭐예요?
2: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0: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2: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0: 이 천은 뭐였어요?
2: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1: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2: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3: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0: 할머니, 엄마, 우리 아기한테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1: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2: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3: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0: 아빠, 좋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4: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1: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4: 이 시계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1: 여기도 더 있네요.
2: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0: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요.
2: 그럼 이건 어때?
1: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0: 맞다. 그거 빼요.
2: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 돌 때 입었던 건데.
1: 조지가 케이크를 묻혀주셔 봐요.
0: 싫어요. 싫어. 싫어.
1: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2: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0: 네?
1: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냔 거지.
2: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1: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0: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인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2: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0: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1: 짜잔!
2: 만세!
3: 다행히 페파 엄마한테 재봉틀이 있었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페파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1: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파 언니 선물이란 걸.
0: 마음을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1: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파. 잘 자렴.
0: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렸어도 될까요?
1: 당연히 되지, 페파. 네가 잘 갖고 있다줘.
3: 페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0: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3: 페파는 오늘 수지랑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5: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6: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7: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8: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6: 자세워!
8: 왜요? 뭔데요?
0: 하늘에서 녹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7: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3: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8: 엄마, 아니 재활용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순 없다고요.
7: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0: 할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1: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발기네.
2: 정말?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3: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먹...

0: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1: 폐차하는 중인데요?
0: 아니, 왜요?
1: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0: 개조하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1: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0: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2: 다행이네요.
3: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0: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2: 네, 엄마.
0: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2: 알았어요.
0: 고맙다, 우리 딸.
4: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0: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4: 그게 뭔데요?
0: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4: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0: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5: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캔디였군요.
6: 안녕.
7: 아, 우릴 왜 부른 거야?
4: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0: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꾸나.
1: 벤의 색칠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4: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0: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7: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페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0: 아주 멋진데, 페드로.
4: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랑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5: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1: 이러니까 정말 멋지다.
0: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8: 완세!
0: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4: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3: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1: 그게 중요한가요?
0: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4: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1: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0: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9: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5: 데니 할아버지가 재활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0: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9: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0: 살아났다!
8: 만세!
0: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10: 바네사.
4: 아트밴 바네사 좋다.
0: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4: 자, 예술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5: 수지 할머니는 아트밴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사건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4: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쫄깃쫄깃하네.
6: 떡볶이.
8: 아,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데뷔와의 일정.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프. 아, 신이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루시오, 네가 이겼어.
10: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9: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11: 저기 멋진.
12: 다들 고마워.
13: 와, 진짜 잘했어.
1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노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9: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12: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10: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9: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12: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9: 아,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12: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15: 대나!
9: 오빠! 빨리 숨어!
12: 어디에?
16: 또 여기 있었어?
9: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16: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9: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12: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터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17: 우와, 정말이야? 우와.
12: 안녕, 얘들아.
18: 루시오. 왔어?
17: 루시오, 뭐야? 어디서 온다며?
9: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17: 쟤네 말로는 제이민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12: 뭐, 아마도?
17: 대단하다.
10: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9: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18: 오늘도 배틀할 거야?
17: 제이민이랑 재대결 안 해?
19: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10: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델비는 절대로 못 이겨.
17: 뭐? 델비? 어디 있는데?
10: 그야 옆 옆반 교실에.
17: 그거?
12: 델비!
16: 뭐 하는 거야?
12: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델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16: 델비? 대결하러 온 거야?
12: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0: 교실 안에 있어?
1: 친구라고?
0: 데비!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넌 누구야?
0: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토고.
1: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0: 데비! 기다려! 내 사전에 포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데비, 힘내.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1: 조용히 좀 하지. 잘했다. 예.
0: 맛있게 드세요.
2: 여기요? 어?
1: 이걸 다 먹으라고요?
0: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1: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0: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1: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0: 데비! 잠깐만! 데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1: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0: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1: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0: 어서 가자!
1: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하!
0: 잠깐만! 나도 같이 가!
1: 안킬로 해머 블래스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3: 고마워요 다이노스타!
1: 안킬로 해머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헌터필드 확장!
1: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2: 델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2: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2: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델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0: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3: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2: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처 킥!
0: 다이노 슛! 변신! 앙킬러 펀치!
2: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처 킥! 랩처 스파이크!
0: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2: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0: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2: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3: 루시오, 이제 그만해!
0: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2: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4: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4: 델비.
5: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0: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1: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0: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0: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1: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0: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1: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0: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델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델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1: 제나.
0: 어?
1: 나 숨 막혀.
2: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3: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델비.
4: 어서 잡아!
2: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5: 잡았다.
6: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4: 어서 움직여.
2: 찾았다.
7: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8: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4: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파이브라!
7: 하! 안킬로 해머 블래스트!
2: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6: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4: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8: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2: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8: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2: 하여간 유치하긴.
8: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안킬로 해머 시작!
4: 하하하하!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3: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2: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1: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0: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1: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2: 어뜨기 펀치!
3: 안킬로 해머 블레이드!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세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너스터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비,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비쳐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비.
3: 안킬로 해머
0: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 몰아! 빨리!
4: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4: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4: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4: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4: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아!
4: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할아버지 반응이 뭔가 이상한데?
1: 응! 그 아이 평범한 캥거루가 아니라 랜디온이야! 아!
0: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아이의 이름은 조이. 분명 랜디온인 건 맞지만 이번엔 또 뭐야?
2: 속보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아기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저 영상을 보시죠.
3: 어디에 있는 거니?
0: 큰일이야! 사람들이 아기로 변해버리고 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 왜냐하면 이번 게임은 키우기 게임이니까. 루루는 지금 자신의 아기인 조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우리가 조이를 잘 키워서 돌려주면 싸우지 않고 캡처가 가능하다는 말씀. 키우기 게임의 첫 번째 스텝, 먹이주기. 잠깐만, 그렇게 분유를 넣으면 어떻게 해?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잖아.
4: 어?

0: 여기도 없나 보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1: 우리를 못 봤나 봐. 다행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엄마를 되돌리려면 루루와 대결해야 해. 분명 오페라하우스로 갔을 거야. 힘내. 조금만 더 건너면 오페라하우스.

0: 내 아이들 엄마가 지켜줄게. 조이? 조이! 내 아이! 돌아오렴! 그 아이는 내 거야! 카미! 카미, 너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야?
1: 잠깐! 그럼 이렇게 하자! 누가 더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게임으로 승부 보는 거야!
0: 내가 질 리가 없지. 좋아, 승부하자.

너는 승부에서 이기려고만 했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미안해, 조이. 어쩜 이렇게 벌써 컸을까?

아기가 된 엄마도 귀여웠다고.

0: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이미력이 최상급이라. 한무생 뭐 한 150만원 주니까.
1: 150만원이요?
2: 네. 와, 소중한 거지,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 봐야 이게.
1: 당근무장 당근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3: 이게
1: 이게 이게 뭐겠지? 누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지.

0: 지금부터 집중!
1: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EBS 뉴스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와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급식 노동자 한 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이 도입되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한 사람이 몇 명을 담당하는 게 적정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급식 노동자 한 명이 몇 명의 급식을 담당하는 게 적정할지, 현재 노동 강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현재 급식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볼까요?
1: 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 한 명당 평균 식수 인원은 82.6명이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평균인 65.9명보다 17명 가까이 많은 건데요. 지역별 격차도 컸습니다. 서울은 106.9명, 경기는 95.7명, 인천은 92명인 반면 전남은 55.2명, 경북은 56.8명이었습니다. 조리 인력 한 명이 80명을 넘게 담당하는 학교는 전체의 47.5%, 100명이 넘는 학교도 23%.

0: 대달했습니다.
1: 네, 오늘 실제 노동 강도를 측정한 연구도 공개됐는데요. 어느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나요?
0: 네, 급식 노동자들의 신체 부담을 직접 측정한 연구가 공개된 건데요. 안전보건연구소 온전의 장한석 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급식 노동자 19명의 작업 능력을 평가하고 실제 급식실에서 모두 111일 동안 심박계를 착용해 신체적 부담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급별 평균 과부하율은 2.12로 집계됐습니다. 1일 넘으면 한계에 다다른 노동 강도인데 2일을 넘어선 겁니다. 작업 중 평균 심박수도 분당 99.2회로 조사됐습니다. 쉽게 말해 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걷는 수준에 근접한 수치로 급식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상당한 강도의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그러니까 육체적 작업 부하가 1이면 네, 적정하다보다는 어쨌든 이제 한계에 다다른 값, 그러니까 최대로 허용하는 값이 1인데 저희는 1이 아니라 1.5 이런 게 아니라 2배가 넘게 나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1: 네, 그렇다면 노동자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식수 인원, 이건 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0: 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이 말씀하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찾는 거였는데요.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인원 식수 인원은 초등학교 89.9명, 중고 특수학교는 75.1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급식실의 온열 부담까지 반영하면 기준은 더 낮아지는데요. 실제 상시 적용할 수 있는 허용선은 초등학교 77.5명, 중고 특수학교는 64.7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배식량이 많고 메뉴가 복잡한 데다 조식이나 석식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이 더 낮은 건데요. 따라서 하나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노동 강도와 학교별 여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3: 그리고 우리 여름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더우시죠, 안에. 습하죠. 세척할 때 60도 이상 되는 물 쓰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연중 지속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하려면 조리 인력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0: 네, 전국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에 1만 천여 곳 정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 56.1%인 6,200여 곳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리 인력이 5만 9천여 명인데 2만 400여 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 겁니다. 현재보다 약 34.1%나 늘어나는 큰 규모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73.6%가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부담이 컸습니다. 경기에서만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6,959명으로 추산된 거고요. 다만 2만 명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과부하가 심각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경기에서만 7,000명 가깝고 전국으로 보면 2만 4,000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0: 2만 400여 명.
1: 2만 400여 명이 필요하다 이건데 문제는 인력을 이렇게 늘리려고 해도 또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해요. 채용난이 좀 심각한가 봅니다.
0: 그렇습니다. 지난해 채용 미달 인원만 3,000명이 넘는 3,118명. 미달률로 따지면 27%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36%가 넘었고요. 신규 인력을 채용해도 높은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만두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은 남은 노동자의 업무가 늘고 높아진 노동 강도가 다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때문에 채용 확대뿐 아니라 근속수당 등 처우와 노동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 네, 내년 7월부터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한번 짚어볼까요?
0: 네, 지금까지는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각각 정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각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실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말씀하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결국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자료와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다만 기준을 만들어도 실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인력 충원과 처우, 시설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0: 때문에 학생 수만이 아니라 실제 작업량과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는 학생이 몇 명이냐보다 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느냐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자는 논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실제 사람을 뽑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어떻게 쓸지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요. 올해 수시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유니태 서울 영동1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수시에서 수험생들이 지난해와 비교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을까요?
1: 네, 현재 교육과정 하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수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시 모집 일정, 전형별 모집 규모 등큰 틀에서 보면 작년과 차이가 없지만 내년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 체계로 바뀌고 수능 출제 범위도 바뀌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번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입시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수시로 다시 한번 대입을 노리는 이른바 수시 재수가 어렵게 된 만큼 올해 수시에는 꼭 합격을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합니다. 여기에 작년에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수시에 많이 올려보면서 경쟁률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에 입결을 올려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올해는 재학생이 작년보다 17,000명가량 줄었으나 재학생들이 기준으로 보는 작년 입결이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작년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대학의 전형 변화와 재학생 감소의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작년 입결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학생들이 쓸수 있는 의대 정원이 약 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수시 지원 패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수시 6장 카드 중 지역 의사제들을 한두 장씩 추가하면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자연계열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입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권 대학 지원 감소도 작년 재수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에서는 읽기가 어려워져서 이래저래 재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0: 네, 특히 우리 지난주에는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고 이제 가채점 결과가 나왔어요.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이 모의평가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9월에 있는 모의평가 가채점을 분석해 보면요. 난이도 측면에서는 영어 영역이 작년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된 걸 빼고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 탐구를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은 감소하였고요.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9월 모평의 경우에는 사탐을 두 과목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초고득점자의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전 수능까지는 수능 최상위층의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을 두 과목 선택하는 국민기구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국어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최상위층도 사탐런에 합세하면서 이른바 사탐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가채점 결과에도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원점수 100점을 받은 정시에서도 의대를 지원한 가능성의 학생들 중에서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시에서는 사탐런 학생이 주요 의대에 합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모의평가 성적을 수시 지원에 활용할 때는 성적이 얼만큼 위로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얼만큼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중요시 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모의고사에 받은 높은 점수만을 자기 점수로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본인의 점수로 생각하고 수시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특히나 올해 수능에서는요, N수생이 20만 명 넘게 지원해서 23년 만에 가장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N수생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N수생들도 2028 입시부터는 수능이 바뀐다는 위기감이 작용해 올해 수능을 마지막 승부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보다 1년이나 수능 공부를 더한 만큼

0: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능 응시자 수 순간은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이 매우 깊은데요.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생이 늘어나면은 등급당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등급은 응시자 수의 4%이기 때문에 100명이 응시하면 4명이고요. 200명이 응시하면 8명이 되는 거죠.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어도 1등급의 인원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증가하면은 등급 간 인원을 놀리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대부분 영역에 어렵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능 응시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수능 충족률이 상승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줄었지만 졸업생의 수능 응시자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졸업생의 고득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재학생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조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9월 모평을 보고 재학생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따지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영어 영역이 작년 수능에 비해 좀 특히 많이 쉽게 출제된 만큼 9월의 모평만으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결국은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쓸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하고 또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0: 네.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좀더 나은 내신형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 6회 지원 중에서 교과 전형을 안정 지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에서 3개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하고 나머지 3, 4장을 종합 전형 위주로 적정 상향 지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 상향 지원 카드에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더 나은 수능형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의평가 성적을 보고 주로 상향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상향 지원으로는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능형 지원에도 보험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내신형 지원처럼 안정 지원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없지만 현재의 수능보다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들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모의평가로 현재 건국대 정도 갈 성적이 나온다면 건국대 이상만 지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건국대도 지원하고 그 이하 대학들도 한 개, 두개 정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수능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을지 모르니 현재 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경우도 예상하고 보험성 지원 카드를 넣어두는 거죠. 단, 이러한 보험성 지원은 꼭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나 면접이 있는 전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합격해서 정시를 지원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시 납치라고 부릅니다.
1: 네. 최근 또 관심을 끄는 게 지역 국립대를 둘러싼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첫 지원 대상 대학들이 발표가 됐고요.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영원 등록금. 이런 정책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립대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어떤 점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0: 네, 실제 학교 상천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국가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도요, 한 3등급대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의 수시 전형은 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교과 전형은 계열별로 혹은 계열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요. 거점 국립대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들의 경우에는 수능의 응시 지정 영역이 있어서 과학탐구의 두 과목을 꼭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 요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수시 원서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남은 기간 자신의 성적과 또 전형별 요건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후회 없는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8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큰 도시와 마을 옆에는 항상 하천이 흘렀죠. 성남의 시작은 한천이었습니다. 시민들 곁에서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는 한천.
1: 잘 들어보시면 이 석지에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금개구리 소리는 쪽쪽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0: 오랜 전통이 있는 마을부터
2: 100년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100년 넘은 한옥이 여기 이렇게 있지?
0: 도시의 시작이 된 옛 골목들.
3: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요. 그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저 자식들 공부시키고 피땀 흘려서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예요.
0: 탄천을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는 청년들을 꿈꾸게 합니다.
4: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판교를 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탄천을 따라 흐르는 다양한 이야기들 지금 성남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성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탄천. 탄천 변에 이룬 삶의 터전은 세월이 흘러 도시가 되었죠. 탄천을 따라가다 보면 성남의 어제와 오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오동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 오야동. 성남의 옛 풍경과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마을이죠. 우거진 숲 사이로 기세 좋은 양반처럼 앉아있는 한옥 한 채. 한눈에도 지나온 시간이 짧지 않게 보이는데요. 마침 주인장이 나와 계시네요.
5: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6: 하루만 지나도 거미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 작업은 이제 거미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서요.
5: 이 집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6: 이 집은 저희 고조부님, 께서 100년 전에 이제 3년에 걸쳐서 지으시고요. 터는 저희 14대조 할아버지, 인조 대왕 때이죠. 그래서 1600년대 때 이 터를 잡으시게 됐습니다.
0: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고택을 결혼 후부터는 상장시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벌써 4대째랍니다.
5: 남편 만나시고 이렇게 집을 보시게 됐네요.
2: 네.
5: 이 첫 인상이 어땠어요, 집이?

0: 100년 넘어서 그런가? 묵직하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름이 돋고, 대단하다. 어떻게 100년 넘은 한옥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 놀랐던 것 같아요, 많이.
1: 100년의 역사도 그렇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한옥의 자태. 고조 할아버지께서 3년을 공들인 만큼 그 당시에도 참 잘 지은 집이었다죠.
2: 저희 한옥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층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처마의 그 아름다운 곡선을 좀 더 연장선으로 해서 극대화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길게 내달았다는 처마의 챔은 이 집의 특징. 밥 짓는 물로 사용했다는 우물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집안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요.
2: 여기 집안 내에서 이제 그 방앗간채 건물이고요. 특이하게도 석가래를 보시면 굉장히 나무들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있고 네. 뭐 이런 나무들 많이 사용했던 걸 보실 수 있는데요.
3: 아, 집안에 방앗간이 있었어요?
2: 네.
3: 어떻게 방앗간이?
2: 방앗간채에서 이제 거기서 거의 주로 뭐 잔치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사용했었죠. 네. 동네 잔치라는 게 사실 동네 분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지나가시는 분들도 오시라고 하고 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근처를 지나가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잔치였죠.
1: 여기서 터를 잡고 사는 동안 길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물 한 잔을 내어주며 꼭 머물고 가게 했다는 선대 어르신들. 방앗간은 집안의 인심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찻집으로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백년 고택. 종부 광선 씨가 운영을 맡고 있다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아름다운 한옥이 주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른다는 광선 씨.
3: 이 공간 중에서 특히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0: 저는 저쪽 바깥에 텐마루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은 한옥도 제대로 느끼고 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이곳에 한번 앉아 계시면 되세요. 와보세요.
1: 이렇게 밖으로 난 텐마루에 앉아 있노라면 이씨 집안의 사람이 되길 참 잘했다 싶다나요? 시어머니로부터 집안에 내림 음식도 이어받았다는 광선 씨.
0: 저희가 쌍마차 대추차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따라 만든 전통차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는데요.
4: 그게 원래 집안에서 계속 하시던 차예요?
0: 네. 저기 뭐 백작약, 숙지황, 뭐 갈근, 당귀 등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보온해주는 재료들로 저희가 마시던 차인데 손님들께 이렇게 대접해드렸는데 손님들께서도 좋아하셔서 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1: 집안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시던 차이니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답니다. 정성과 좋은 재료를 철칙으로 한다는데요. 꼭꼭 닫아놓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지켜나가고 있는 고택. 덕분에 모두가 100년의 시간을 누립니다.
5: 한적하고 한옥을 좋아해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6: 야, 돌 이거 싼 너무 멋있다.
7: 아니 보호수도 있대 저기.
6: 맨날 시멘트 이런 아파트에서 살다가 고택에 오니까 좋잖아요.
7: 도심 근처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요. 내려가서 일해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6: 일하면 안 되세요.
1: 이 집은 지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누구든 머물러 가도 괜찮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후손들의 몫이겠죠.
0: 책임감이 무겁긴 해요. 지금까지 지켜온 걸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가야 하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오늘과 같은 모습이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전에 100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듯이 좋겠습니다.
1: 오래된 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구청 아파트들. 그 사이로는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남의 발전과 운명을 함께 해왔다는 탄천. 과거 급격한 도시화로 오염천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데요. 철마다 철새들이 찾아오고 멸종위기 생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며 풍요로운 생태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죠. 다시 찾은 자연은 도시의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체험 학습장이 됐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생태 연못을 조성해 식생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8: 지금 여기 태평습지원에는 18개의 인공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공적으로 만들긴 하였지만 지금 현재 멸종 위기로 사라지는 금개구리, 그 다음에 가시연들이 서식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밀월 식물이나 이런 곤충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1: 탄천 생태 환경의 지표가 된다는 연못.
8: 갑니다. 갑니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슉! 뭐가 움직인다. 봐봐, 봐봐. 뭐 움직여, 안 움직여?
1: 자, 뭐가 잡혀 올라왔을까요? 아이들 눈에 기대가 가득한데요. 흙바닥 한번 밟을 일 없는 도시의 아이들에게는 마냥 신기한 생명체들. 역시 최고의 선생님은 자연이지요.
8: 친구들 잘 보세요. 여기 등에 뭐 메고 있어. 잠자리 애기인데 애기 때는 잠자리는 물에 살아요. 얘가 어른이 되면 얘는 어디 살아야 되지? 어른이 됐어. 딩동댕.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9: 날개.
8: 딩동댕. 네, 그래서 이게 날개 싹이에요.
1: 아이들에겐 참 좋은 경험이 됐겠죠?
8: 얘는 이름이 뭐냐면 창포라는 거예요. 얘 이름 뭐라고요? 창포. 아주 아주 옛날에 샴푸가 없을 때는요. 얘 삶을 물로 머리를 감았대. 그럼 어떻게 됐을까? 머리가 부들부들해지고 머리가 깨끗해졌대. 얘는 한번 냄새를 맡아볼 거야.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냄새. 좋은 냄새 나요, 안 나요?
9: 나요.
8: 나요, 안 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자연에서 온 재료로 샴푸 만들고 비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이 더럽혀질까, 깨끗해질까?
9: 깨끗해.
8: 그렇지. 자연에 온 재료를 쓰는 게 우리도 좋고 자연도 아주 아주 좋아요.
1: 깨끗한 탄천이 준 선물. 비단 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탄천은 어제에서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흘러가니까 말입니다. 이제 탄천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개발이 한창인 도심의 틈 사이로 융단을 깔아놓은 듯 빼곡하게 들어선 주택들. 성남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원도심 태평동입니다. 포단함이 엿보이는 가파르게 솟아오른 골목과 좁은 골목 안 빨간 벽돌 주택들이 오히려 정겨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건 아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공판장? 하하,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이름이네요. 식료품을 팔던 동네 가게를 공판장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10: 대개들 가게들이 상해라고 그랬죠. 무슨 상해, 무슨 상해. 예. 그 상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슈퍼.

0: 슈퍼로 바꿨다. 이제 집을 짓고 나서는 이제 다들 공판장, 지판장, 세월 따라 그 간판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만 지금 50년이 넘어요.
1: 유행 따라 간판 바꿔가며 50년째라지만 공판장 사장님의 본업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림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혹시 화가신가요?
0: 아, 원래 저를 그림 그리는 단청하는 사람이에요. 단청. 예. 그 글씨가 붉을 딴 풀을 청. 울긋불긋하게 도색을 한다고 해서 단청이라고 그랬죠.
1: 전국을 돌며 단청 그리는 일을 하다 아픈 아내 병 간호 때문에 가게에 눌러앉게 됐다는 사장님.
0: 나도 자식이 아들만 셋인데 다 대학 보내고 다 장가 보내고 그 마누라하고 둘이 있다가 마누라 모술병에 걸려가지고 한 17년 동안 내가 감병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가고 응?
1: 아내가 세상을
0: 누나
1: 떠난 뒤에도
0: 어머 저기
1: 이것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0: 재밌게 놀다 왔어?
1: 함께 힘든 시절을
0: 야,
1: 보냈던
0: 요, 요
1: 이웃들과의
0: 파리
1: 끈끈한
0: 여기야.
1: 정 때문이랍니다.
0: 그걸 딴거 먹어.
2: 비싼 거 먹었자.
0: 가져가. 잘 들어가.
1: 대부분 태평동의 시작부터 수십 년을 이웃하고 살아왔다는 주민들.
0: 그 당시에도 이 도로가 얼른 말하자면 맨 황토 땅이었어. 옛날에 이제 부르꾸르 짓고 이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비한 번씩 오면은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도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야.
1: 태평동은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 단지였던 아픈 사연이 있는 마을이죠. 그땐 정말 진흙탕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0: 어려웠지. 그냥 사람들 여기서 먹고 살게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만 철차 타고 을지로 가서 껌도 팔고 그저 먹고 싶은 거안 먹고 그저 자식들 공부시키고 피땀 흘려서 지금 읽어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사는 거예요.
1: 판잣집이었던 자리에 그대로 벽돌을 올려 20평 남짓한 주택들. 마당 한평 없는데도 틈새마다 초록잎 가득한 풍경이 아주 살갑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주변이 다 초록이네요.
3: 아,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수선하고 있어요. 바지요.
3: 아니, 이 앞에 화단을 이걸 누가 이렇게 갖고 놓으신 거예요?
4: 제가 갖고 있어요.
1: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화초와 오래된 재봉틀이 놓인 창가가 아늑해 보입니다.
4: 좀 이제 문을 그전에 이거 닫혔었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고 하게 그럼 했어요.
1: 세탁소만 40년째. 남편과 함께 바느질과 세탁기술 하나로 살림을 일궜다는 사장님. 호 시절도 있었답니다.
4: 옛날에는 막 너무 많았죠, 일이. 양복률도 너무 많았었고요.
1: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만 해주고 사람들 옷이 많아지자 세탁소 일감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다죠.
4: 그때는 단벌 신사잖아요. 옛날에 양복 한 벌이 재산이었어요. 경조사 때도 그 옷을 드라이하고 데레미지를 해야 되고 직장을 갈 때도 단벌 신사니까 그걸 빨아 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걸 데려서 입고 가는 거예요.
1: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어 자식들 장성시키고 이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4: 고생을 그렇게 밥못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세월에 4년 딱 고생이니까 이거를 산 거예요.
1: 그리 치열하게 살다가 여유

0: 유가 생기니 초록이 눈에 들어왔다는데요.
1: 이렇게 새파란 거를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지죠, 마음이.
0: 그래서 틈새가 있는 곳마다 뭐든 심기 시작했다는 사장님.
1: 이제 고추요. 예, 고추, 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지.
0: 집이 좁아 마당은 못 만들었어도 옥상의 정원은 기어코 들였습니다. 옥상 정원을 가꾸는 게 요즘 삶의 큰 낙이라는데요.
1: 이제 너무 힘든 세월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세월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너무 행복하죠. 와서 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만지고 뭐 따고 이렇게 하면은 물 주고 이러면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죠. 뭐.
0: 시간이 멈춘 듯한 태평동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첨단 산업의 메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판교가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과 성공한 IT 기업들이 들어선 이곳은 젊은이들의 야망과 열정이 용트림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2: 아, 여기 직장이 있으세요?
3: 아니요. 저희 직장이 여기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창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 미팅차 여기 왔습니다.
4: 사실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판교를 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청년에게 판교는 기회의 땅, 꿈의 도시라는데요.
4: 판교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인재들이라고 하면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나를 더 알아주고 대우해 줄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곳 저곳으로.
5: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지계 다리라고 있는데 각 타워마다 각 타워를 연결해 주는 다리예요. 이 각 타워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직이 가능하다라는 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0: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인재 모시기 경쟁도 치열하다는 판교. 이 다리를 건너 경쟁사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많답니다. 청년들이 찾아간 곳은 성남시와 한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 청년들의 창업 열기로 안은 벌써 후끈합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첫술에도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 창업이라죠. 어디 청년들의 아이디어 좀 들어볼까요?
4: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발포형 영양제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런 영양제 제품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속쓰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한꺼번에 개선한 그런 영양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아이디어로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기회.
6: 뭔가 창업을 하는 분들이 조금 비관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판교에 오면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다들 열정 넘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0: 와, 이렇게 열정이 넘치니 대박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7: 이번에 많은 지원자 중에서 30개 팀 100여 명이 넘는 대학생 그리고 창업자들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각각 팀마다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어떤 테마나 캠페인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팀이 만들어서 이걸 대중들에게 펀딩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마 이 30개 팀이 함께 열심히 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또 결과물을 이곳 판교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0: 젊은 피가 아쉬운 요즘 같은 시대에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모여드니 성남시에서도 관심이 크다는데요.
8: 이거를 케이스를 만드는 거.
0: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이분은 아이고 성남시장님이시네요.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
9: 시장님이 잘 보여.

0: 시장님이 밀어주는 창업 든든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청년들의 고민도 들어봅니다.
1: 우리 자매가 지금 취미가 어때요?
2: 네, 모델 다니니까 주변에 남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솔로몬의 선택은 우리 27세에서 39세까지 그 연령대 남녀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미팅을 해결해 줘. 그래서 결혼 날짜 잡은 사람이 한 쌍이 나온 거죠,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성남 들어올 때가 28이에요.
0: 키야, 시장님이 미팅도 주선하시는군요. 그만큼 앞으로 청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겠죠.
1: 자, 우리 청년 창업
0: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남의 희로애락과 함께 흘러온 탄천. 오늘도 탄천은 희망을 향해 흘러갑니다.
3: 자, 문의하겠습니다. 식감들이 다 재밌습니다.
4: 있잖아요. 볼거리가 많고
5: 품바라고 그냥 각설이라고.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2: 특이하다. 얘를 특별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3: 7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1: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4: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5: 아이고야.
4: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취향도 방식도 다양하다. 다양한 우리가 모여 우리는 문화가 된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몇 달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야생에서 자란다는 건 꽤 힘든 일이죠. 점프도 배워야 하고 으르렁대기도 해야 하고 수영하는 법과 비행하는 법도 난생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제대로 배워야 해요. 속도도 빨라야 하고 강해야 하며 위장도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야생에서 잘 번식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누구이며 가장 작거나 혹은 가장 길들지 않은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죠. 그들은 귀엽고 야생에서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치명적 무기를 지닌 새끼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새끼 동물은 모두 작다고 생각하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미니어처 망아지부터 더 작은 새끼 벌새, 그리고 미세한 크기의 새끼 거미까지. 우린 지금부터 동물 세계 속 보육원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작고 또 더 작은 야생 동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을 차지한 건 호주의 가장 상징적인 유대류 중 하나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동물 중 하나죠. 바로 왈라비입니다. 조이라고도 불리는 새끼 왈라비는 태어날 때 그저 작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교류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죠. 이 주머니 안에는 파마 왈라비 새끼가 있는데 2주 전에

젤리빈만한 크기로 태어났습니다. 털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새끼 월라비는 모유를 먹는 일밖에 할 수 없죠. 이 작은 월라비가 독립을 위해 열심히 젖을 먹는 동안 우린 어른 월라비들을 살펴보러 갑시다. 이들은 놀라운 동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작죠. 체중은 2kg에서 24kg까지로 왈라비의 사촌인 캥거루의 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어른 수컷 캥거루는 90kg에 가깝습니다. 호주의 야생에는 30여 종의 왈라비가 살고 있으며 털의 색과 크기 그리고 서식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왈라비에게는 가느다란 코와 180도 조절 가능한 작은 귀가 있어서 포식자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왈라비에게도 큰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뒷다리입니다. 이것이 왈라비가 과학문헌에서 그리스어로 큰 발을 뜻하는 마크로포드로 분류되는 이유죠. 마크로는 크다, 포드는 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큰 발은 왈라비에게 매우 유용하죠. 다시 새끼 왈라비를 보러 가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땐 생후 10일 정도였고 새끼의 안전은 전적으로 주머니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생후 6개월 정도가 됐으며 얇은 털코트와 불안정한 다리로 세상에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왈라비는 용감한 모험가이자 아직은 어미가 필요한 아기이기도 하죠. 어린 왈라비에게 주머니 밖 세상은 끝없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왈라비의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해 어미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란발 바위 왈라비들은 호주의 동쪽과 남쪽에 살고 있죠. 이 왈라비의 발은 넓고 평평하며 패드가 있어서 건조한 바위 지형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란발 바위 왈라비에게는 넓은 발 외에도 다른 놀라운 생존 기술도 있죠. 이 사막의 거주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체중의 10%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물을 마시니 잠시 후엔 트림을 하게 될 거예요. 일부 왈라비종은 호주 전역에서 많은 수가 발견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매우 독특한 왈라비종이 하나 있죠. 193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달톱고리 왈라비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퀸즐랜드 서부의 한 울타리 계약업자가 허리에 독특한 무늬가 있는 작은 왈라비 무리를 발견했죠. 그렇게 현지인들에게 플래시잭으로 알려져 있던 왈라비가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호주의 오지에서 넓은 평원으로 가봅시다. 말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작다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생각은 잘 들진 않죠. 하지만 구위에 오른 동물은 말이지만 작기도 하고 마치 말을 압축해 놓은 듯하며 엄청난 개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바로 미니어처 말이죠. 어른 미니어처 말의 키는 8뼘 정도거나 그 이하입니다. 지면에서부터 말의 어깨까지의 높이가 85cm를 조금 넘는다는 말이죠. 그 위치는 갈기 밑부분 근처에 있는 양 어깨뼈 사이까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의 갈기는 말의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리는 긴 털을 말하죠. 새끼 미니어처 말은
태어난 지 약 40분 만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달릴 수 있죠. 대부분의 새끼 포유류에게 어미에 젖은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그리고 망아지에겐 더욱 중요하죠. 망아지의 면역체계는 태어난 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생후 며칠 동안은 어미로부터 항체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어미의 젖에 박치기 하는 게 보이시나요? 젖을 더 잘 나오게 하려는 거죠. 새끼는 4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어미 젖을 먹지만 생후 2주부터 풀과 건초도 먹기 시작합니다. 망아지들이 풀과 건초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어떤 망아지는 어미 곁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또 다른 망아지는 주변 환경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이 망아지들은 모험심이 더 강합니다. 더 특별한 풀을 먹기 위해 나무를 탐험하는 거죠. 탐험에 실증이 나면 서로 물기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물기놀이를 하지 않을 땐 거대한 건초더미와 씨름하기도 하고 꼬리를 휘두르는 연습도 하죠. 미니어처 말은 공식적으로 조랑말이 아닌 일반적인 말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미니어처 말의 몸이 일반적인 크기의 말의 비율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조랑말은 일반적인 말보다 땅딸막하며 몸에 비해 다리가 짧고 목이 굵습니다. 하지만 미니어처 말은 일반적인 말과 색이 같으며 털의 무늬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말의 세계에는 말을 색에 따라 묘사하는 꽤 멋진 단어들이 있죠. 팔로미노는 털이 노란색이나 금색으로 보이며 꼬리와 갈기는 흰색인 말입니다. 이 말은 파이볼드민이죠. 털의 색은 마치 흑백으로 색칠해놓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코에 흰 줄무늬가 있는 말은 블레이즈라고 하죠.

미니어처 말의 새끼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작죠. 깨물어주고 싶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미니어처 말의 새끼는 작지만 어미를 계속 깨물며 다른 많은 새끼 동물들처럼 어미를 정말 성가시게 합니다. 어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건방진 꼬마에게 한마디 했겠죠. 그만해. 그걸 말의 언어로 한다면

멕시코가 극단적 땅이란 건 누구나가 알죠. 높은 산과 깊은 협곡, 그리고 아주 작은 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물은 8위를 차지한 멕시코의 슈퍼스타죠. 바로 치와와입니다. 키는 작지만 기세는 만만치 않죠. 키는 20cm를 넘지 않고 몸무게는 2.7kg 미만입니다. 이 둥근 머리와 큰 귀를 가진 개는 세계의 개품종 중에서 덩치가 가장 작죠. 갓 태어난 새끼 치와와의 몸무게는 70g이죠.

이것은 달걀 하나의 무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정말 귀엽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치와와는 빨리 자라죠. 생후 3개월이 되면 몸무게는 어른 치와와의 3분의 1 정도가 되고 귀여움은 150%가 됩니다. 치와와의 털에는 두 종류가 있죠. 긴 털과 짧은 털입니다. 그리고 색과 무늬는 다양하죠. 치와와의 머리 모양은 두 가지입니다. 사슴머리와 뾰족한 코를 가졌거나 사과머리에 납작한 코를 가졌죠. 사과머리 치와와가 인간의 아기를 닮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그토록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새끼 치와와는 무척 작아서 삶에 위험이 많을 수 있죠. 체질량이 부족해서 온도 변화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뼈가 작아서 부러지기도 쉽죠. 그리고 치와와는 특정 환경에서 쥐나 토끼처럼 맹금류에게 사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끼 치와와에겐 필요한 게 많죠. 생후 4주까지는 어미가 새끼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새끼들은 신진대사가 매우 빠르고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모유를 먹어야 하죠. 이건 어미 치와와에겐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끼들은 귀끝부터 꼬리끝까지 모두 사랑스럽죠. 이제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떠나 브라질의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을 만나러 가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끼 동물 중 7위에 오른 동물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유치원에서 간식을 먹는 아이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 동물은 마무셋 원숭이죠. 열매와 식물, 그리고 벌레를 먹는 250g의 신세계 원숭이, 즉 광비원류입니다. 동물원에 사는 이 새끼 마모셋은 새끼로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최대 15마리로 구성된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 마모셋은 생후 2주 동안 어미의 등에 업혀 지냅니다. 이후에는 무리가 돌봐주죠. 새끼가 자신의 영역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지쳤거나 혹은 겁이 날 땐 자신의 가족에게 뛰어올라 꼭 안기죠. 어른 마모셋은 새끼들 주위를 쫓아다니며 놀아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모셋은 새끼를 키울 때 서로 돕는 걸까요? 답은 그들의 크기에 있습니다. 어른 마모셋의 몸무게는 약 250g, 그리고 새끼는 29g이죠. 보통 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가끔 세 마리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미가 자기 체중의 4분의 1 이상을 운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엄마가 마치 10살짜리를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무리가 양육에 참여하여 새끼 마모셋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가 아닌 가장 멋진 동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업혀 있을 순 없죠. 생후 한 달이 되면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나뭇가지를 따라 뛰어다니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새끼들의 발톱은

시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모셋이 아니니까요. 마모셋은 신세계 원숭이입니다.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영장류의 한 종류죠. 코주부 원숭이와 같은 두세 개의 원숭이들과 비교하면 덩치가 작으며 눈과 귀와 코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숭이에 공통점이 있죠. 고릴라, 침팬지, 그리고 인간과 같은 큰 영장류와 원숭이를 구분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꼬리죠. 일반적인 마모셋의 경우 길고 푹신하며 줄무늬가 있는 사랑스러운 꼬리가 있습니다. 마모셋은 인간과 개놈의 약 93%를 공유합니다. 그 사실은 과학자와 동물원 방문객에게 흥미를 유발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인간과 이 작은 원숭이들 사이의 유사성입니다. 마모셋의 부모는 새끼가 귀여워서 예뻐해 주는 것만은 아니죠. 마모셋의 사회적 유대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호르몬이 몸에 넘쳐 흐르게 하고 행복을 전달해 주죠. 우리에게도 가족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을 때도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발견되는 동물들을 좀 더 만나봅시다. 이번에 만나볼 유기동물은 엄청나게 작은 몸에 대단한 능력을 담고 있죠. 벌새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놀라운 새의 종류는 300종이 넘으며 주로 북미, 중미, 남미에서 발견되죠.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벌새부터 극도로 작은 벌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공유합니다. 다른 조류종보다 약 100배나 빠른 속도로 날개를 펄럭인다는 거죠. 벌새는 잔가지, 이끼, 거미줄로 정성껏 짠 작은 둥지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이 둥지들은 호두만큼 작으며 젤리빈만한 크기의 알들을 수용하죠. 2주 후에 부화하는데 여러분이 어른 벌새가 작다고 생각했다면 새끼 벌새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새끼 벌새의 몸무게는 완두콩 한 개의 무게와 거의 같죠. 작은 병뚜껑에 두 마리의 새끼 벌새를 넣는 게 가능할 정도로 작습니다. 새끼 벌새는 발도 너무 작아서 일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먹이를 운반하는 건 어미 벌새의 일입니다. 이 작은 새의 먹이 메뉴에는 꿀과 작은 곤충들이 있죠. 어미가 먹이를 잡아서 가져왔는데, 어미가 먹이를 토해내서 먹이네요. 이런 일을 한 시간에 세 번까지 해야 하니 정말 힘들겠죠. 그럼 새끼들이 먹이를 소화할 동안 우린 부모 벌새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봅시다. 벌새는 귀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로 알려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장시간 제자리에서 공중을 맴돌며 방향을 틀고 순간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1,000개가 넘는 꽃을 방문하고 매일 자기 체중의 절반 정도의 당을 섭취하죠. 이 새들은 바빠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건 자라고 있는 새끼들에게 주기 위해 많은 먹이를 배달한다는 뜻이지만 새끼들은 아직 너무도 작죠.

비행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건 누구일까요? 그건 지금 소개해드릴 5위를 차지한 동물이죠. 바로 슈가글라이더입니다. 날개나 깃털 없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술을 터득한 작은 호주 유대류의 일종이죠. 슈가글라이더는 팔과 다리 사이에 피부의 주름으로 형성된 비막이라고 불리는 막이 있는 6종의 작은 유대류 중 하나입니다. 이 희귀한 영상에서 보듯 슈가글라이더는 비막을 쭉 뻗어 돛처럼 이용하여 나무에서 나무로 140m를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슈가글라이더의 활공하는 모습은 아주 귀엽습니다. 하지만 새끼 슈가글라이더의 귀여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생후 10주에서 12주 정도가 되어 어미의 주머니를 떠날 때가 되면 슈가글라이더는 전부 무게와 비슷한 35g이 됩니다.

새끼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 둥지와 어미 곁에서 몇 달을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엔 활공을 시도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죠. 슈가글라이더는 매우 사교적이며 최대 7쌍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합니다. 두 마리를 출산하는 건 흔한 일이죠. 어미는 젖이 4개여서 한 번에 새끼 여러 마리에게 젖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들의 영토는 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것은 야구장 내야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연락할 기발한 방법을 개발했죠. 이들에겐 나무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향선이 있어서 가족에게 자신이 있었던 곳을 알려줍니다. 여기 외톨이에 가까운 슈가글라이더 한 마리가 있죠. 털이 무척 풍성한 주머니 날다람쥐입니다. 이 유대류는 번식할 때만 모이죠. 부동산 거물들처럼 자신의 영토에서 최대 20개의 나무 구멍을 소유합니다. 활공을 위해 드나들 안전한 장소가 많은 것이죠. 슈가글라이더는 그 크기와 타고난 기질 때문에 예민한 생명체입니다. 작은 나무에 거주하며 새와 도마뱀 그리고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많은 글라이더가 잡식성이고 가끔 작은 도마뱀과 곤충을 먹지만 이들의 주식은 열매와 꽃 그리고 꿀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글라이더는 중요한 꽃가루 매개자로 분류되죠. 글라이더는 사실 작고 털이 많은 호주 덤불의 정령인 겁니다. 공중을 누비는 그들의 능력은 꽤 인상적이죠. 그 능력의 핵심은 꼬리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꼬리로 나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슈가글라이더가 활공할 땐 꼬리는 확장된 피부와 함께 방향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로 각도를 잡아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착륙 속도도 조절하죠. 어른 글라이더의 크기는 8cm부터 48cm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작고 사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안타깝게도 애완동물 거래의 표적이 되죠. 숲에 사는 작은 동물과 새끼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들에게 최고의 장소는 당연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자연입니다. 이번에는 연못으로 가서 경이로운 동물을 한번 찾아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끼동물의 다음 순위에 오른 동물은 세 가지 단계로 변화하는 새끼동물입니다. 바로 개구리죠. 개구리는 새끼의 모습과 어른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는 수천 종의 개구리가 살고 있죠. 적당한 곳을 찾아보면 개구리 한 마리쯤은 찾을 수 있죠. 사실 여러 마리입니다. 개구리 대부분은 알을 낳을 때 대규모로 낳기 때문이죠. 개구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구리의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새끼 개구리의 첫 번째 형태는 고요한 물의 표면에 있는 수정된 알에서부터 시작되죠. 젤리처럼 떠다니며 성장하는 각각의 알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주변 환경이 습하게 잘 유지되는 한 그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는데 이때 올챙이는 작은 물고기처럼 아가미와 꼬리를 갖추고 태어나죠. 다음 몇 달 동안 올챙이들은 헤엄을 치고 다니며 수생식물, 작은 무척추동물 및 갑각류를 먹으며 자랍니다. 올챙이는 자라면서 변태 과정이 이어지고 천천히 변형되죠. 먼저 뒷다리가 자랍니다. 그런 다음 앞다리가 나타나면서 내장기관도 변하는데 공기호흡을 위해 필요한 폐가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꼬리가 떨어진 어린 개구리가 되면 땅 위를 걸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개구리의 발달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개구리는 그들의 포식자에 비해 덩치가 작습니다. 물고기, 새, 그리고 작은 포유류들은 그들의 식사로 알이나 올챙이 또는 새끼 개구리를 흡입하는 걸 좋아하죠. 안타깝게도 개구리 알의 대부분은 성체가 될 때까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성장한 사례를 알아보죠. 남방 코로보리 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끼에서 사는 이 작은 양서류는 한때 호주 남동부 고산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적이 있죠.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기후변화와 외래종 유입, 개발과 질병 등으로 인해 코로보리 개구리의 개체수에 치명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결국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육센터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코로보리 개구리 무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죠. 개구리와 올챙이는 점액으로 끈적거릴 수 있어서 기분 나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자연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죠. 그것은 개구리와 올챙이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파리, 모기와 같이 성가신 곤충들은 발달 단계에 있는 모든 개구리에게 맛있는 먹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곤충들에게 당하는 걸 즐기지 않는 한 개구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친구인 겁니다. 이제 세 종류의 동물이 남았군요. 양서류인 개구리가 육지와 물을 넘나드는 동안 바다에서는 위장술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문어의 사촌인 갑오징어입니다. 8개의 팔, 2개의 촉수와 뼈만 남은 부리, 그리고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모습을 한 이 오징어는 신기해 보이는 생물입니다.

모든 갑오징어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에 그들의 가장 멋진 기술인 메타크로시스를 쓰죠. 이것은 세계 변화를 뜻하는 과학 용어입니다. 그들은 친척인 오징어와 문어처럼 피부 속에 유색체라는 특별한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이 세포들을 제어하고 수축시켜 몸의 색을 바꾸고 위장할 수 있죠. 이 오징어도 갑오징어 종류 중 하나로 화려한 색과 주름 때문에 흑페퍼 불꽃 갑오징어라 불립니다. 이 오징어는 또한 가장 독성이 강한 해양생물 중 하나이며 근육조직의 독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독성이 있는 생물도 번식을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갑오징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흑페퍼 불꽃 갑오징어 알의 수정은 암컷의 입에서 이루어지죠. 어미는 새끼들을 안전한 장소에 넣어둡니다. 이 어미는 보관 장소로 코코넛 껍질을 선택했습니다. 새끼들은 이곳에서 몇 달간 지내며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새끼 갑오징어들은 아름다운 색을 마음껏 뽐내며 부화하게 되겠죠.

과학자들은 갑오징어가 유난히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2021년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갑오징어에게 특별한 기억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갑오징어는 먹이를 찾았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서 해당 장소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또한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보고도 있죠. 더 좋은 먹잇감이 오고 있다고 생각되면 눈앞의 먹이를 먹지 않는 겁니다. 더 맛있는 먹이를 위해 참을 수 있다는 건 똑똑한 것이죠. 호주 대왕 갑오징어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준멸종 상태에 해당하는 갑오징어 종은 없습니다. 갑오징어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두 종류 사촌인 문어나 오징어와는 달리 사람들은 갑오징어를 먹는 데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갑오징어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아마도 우리가 해양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새끼 오징어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최근 대만과 프랑스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어떤 갑오징어 종은 알 속에 있을 때, 즉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때는 포식자가 다가오면 꼼짝하지 않고 있을 만큼 똑똑하다는 걸 발견했죠. 정말 영리한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끼 미니어처 말부터 가장 작은 새끼 원숭이를 만나보았고 가장 작은 비행 포유동물인 슈가 글라이더와 돋보기로 봐야만 할 것 같은 여러 작은 동물들도 소개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물의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혹시 거미가 하는 일을 눈으로 감상하는 게 꺼려지신다면 잠시만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2위에 오른 동물은 바로 붉은 등검이죠. 이들은 확실히 작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훨씬 더 작죠. 하지만 이들은 무척이나 위험한 동물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이들과 가까워지다 보면 아마 친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암컷만 만날 겁니다. 그것은

많은 거미종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등거미도 암컷이 더 크고 멋지기 때문이죠. 또한 새끼들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붉은 등거미의 새끼가 만들어지고 있죠. 검은색과 독특한 붉은색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는 어미 붉은 등거미는 번식 주기에 최대 10개의 알주머니를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만듭니다. 어미의 복잡한 거미줄 속에 있는 각각의 알주머니에는 보통 최대 250개의 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2,500마리의 붉은 등거미 새끼가 곧 태어날 거란 뜻이죠. 이 거미는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 안팎에 이런 알집이 걸린 걸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미 붉은 등거미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양질의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의 타가소를 설치하죠. 2주에서 4주에 걸쳐 알주머니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구조가 느슨해졌다는 건 새끼 거미의 부화가 임박했다는 의미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새끼 붉은 등거미죠. 아주 많군요. 부모보다 색이 더 밝고 복부에 회색과 흰색 반점이 있는 새끼 거미가 알주머니에서 기어나와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첫 먹이는 자신보다 약하거나 아직 부화하지 않은 형제들이죠. 새끼 거미가 성숙하려면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시기는 거미가 성체 크기에 도달하여 번식을 시작할 수 있는 때죠. 하지만 여러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크기에 상관없이 붉은 등거미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등거미에 관한 재밌는 사실이 있죠. 어미는 매복 사냥꾼입니다. 거미줄이 지저분한 건 의도적인 거죠. 먹잇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들도록 짜놓은 겁니다. 먹이가 걸려들지 않아도 붉은 등거미는 먹이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죠. 새끼 거미는 최대 160일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거미는 둔해지고 느려지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 번의 식사만으로 새끼 거미는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새끼 거미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안심해도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 건조한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갑니다. 이 바다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끼 동물 1위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흰동갈입니다.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흰동갈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약 28종의 아네모네 피쉬를 포괄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네모네 피쉬란 이름을 가지게 된 건 아주 불쾌한 집에서 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아네모네, 즉 말미잘을 건드렸을 때 쏘이게 되지만 말미잘과 흰동갈이는 공생관계입니다. 흰동갈이는 말미잘로부터 안전하게 살 집을 얻고 그 대가로 말미잘은 흰동갈이의 배설물을 통해 수정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흰동갈이 종이 말미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선 많은 이론이 있는데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은 흰동갈이의 몸에 두꺼운 점액이 덮여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어떤 흰동갈이 종은 실제로 말미잘의 깊은 곳인 입 바로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그래도 아무도 흰동갈이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말미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새끼 흰동갈이가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어른 흰동갈이도 작지만 새끼는 더 작죠. 실제 새끼 흰동갈이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보다 더 귀엽습니다. 이 수컷 흰 동가리는 가족에게 부채질 중이죠. 이 작고 붉은 알들 위해서 계속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을 무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컷 아네모네 피쉬는 인간에게 양육을 촉진하는 화학물질과 매우 유사한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수컷 아네모네 피쉬에게서 아이소토신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을 제거했을 때 그들의 육아 본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컷 흰 동가리는 비범하지만 그 수컷을 지배하는 건 암컷이죠.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규칙도 암컷이 정합니다. 번식 중인 암컷 주변의 모든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죠. 강한 수컷만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대장 암컷이 죽었을 땐 그 암컷의 짝이 암컷으로 변하여 말미잘의 여왕이 되죠. 이러한 적응력이 대부분의 흰동가리 개체군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흰동가리는 알을 많이 낳는데 한 번에 100개에서 1500개 정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산란할 수 있죠. 물의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정 후 10일경이 되면 알이 부화합니다. 새끼 흰동가리는 짧은 미성숙기 단계를 거친 후 그들이 삶의 기술을 터득할 때까지 다른 새끼들과 어울려 놀던 양육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잘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다음 세대의 흰동가리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0: 냉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2: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빠우!
13: 심해.
12: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4: 조감도,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15: 안심이 안 되는데?
16: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5: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7: 식품 안심 없어.
15: 몰라?
17: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18: 액션!
17: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6: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7: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19: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6: 아, 이 분위기?
21: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0: 뭐야 이거?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무려 34kg의 갈비와 고군분투하며 5년째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유경씨. 아,
4: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5: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3: 겉보기와는 달리 상당한 내공의 그녀. 단단한 뼈까지 척척. 하지만 그만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5: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딱 잘못 밀려면은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3: 한편 도시 속 광산이라 불리는 폐자원 수집을 27년째 하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6: 내가 찌개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3: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폐자원 수집은 한순간에 보물이 흉기가 될 수 있어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6: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3: 또 다른 곳에선 하루 종일 토스트 철판에 뜨거운 열기와 싸우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7: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3: 매일 소진되는 양배추만 약 15통. 하루 종일 포스터를 굽느라 체력도 바닥납니다.
7: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3: 힘든 일터에서도 꿋꿋한 그녀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천안. 남다른 특별함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식당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한 매장 안.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음식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마구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비주얼. 푸짐한 양은 기본. 뼈 사이사이 붙은 살을 발라먹는 재미까지. 뼈째 푹 끓여 깊고 진한 맛을 살린 보양식인데요.

0: 살코기의 쫄깃함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어우러져 자꾸만 생각나는 맛이랍니다.
1: 이거는 또 갈비탕이랑 또 베개로다가 이 특유의 뼈에서 뜯어먹는 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몸이 허약할 때 그때 생활할 때 그때 먹어주셔야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이곳에 마구리탕보다 더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네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정육점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 34살 김규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게 제 정육점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고기들이 있고 이따가는 제가 갈비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갈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쁘게 시작되는 아침. 묵직한 뼈 상자를 옮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경 씨. 그런데 상자를 바닥에 거침없이 내리치는데요.
2: 와, 다 뼈들인데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 손을 찢을 순 없잖아요.
0: 이게 바로 마구리탕의 주재료인 마구리뼈인데요. 마구리뼈의 다양한 부위에 뼈를 더해 후 구워낸 것이 바로 마구리탕입니다. 그런데 마구리뼈는 대체 어느 부위일까요?
3: 갈비 우측 상단에 붙어있는 아주 두꺼운 뼈를 마구리라고 합니다. 갈비 하나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0: 나오는 양이 많지 않아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데요.
3: 미리 붙는 거예요. 더울 거라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0: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손질할 차례. 먼저 절단기로 지방부터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칼날을 다루는 작업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3: 처음 할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두께도 막 이만큼씩 썰고 이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잘 잡고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0: 아무리 숙련된 베테랑이라도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바로 그때!
3: 아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네,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뼈에 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이 있는데 이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서 딱 잘못 밀려면은 이제 손이나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슝 뼈처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0: 그렇다 보니 정육식당 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은 안전. 날카로운 칼과 기계를 다루는 만큼 능숙한 기술보다 안전한 작업 습관이 우선입니다.
3: 제 옆에 있는데 이제 아버지 썰다가 이제 엄지가 이제 썰려서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응급실 가고 그 뒤로 제가 너무 무섭죠. 이제 내 앞에서 잘려서 나가는 걸 봤는데 다행히 다 잘린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고 어쨌든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은 골절기 못 쓰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0: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한 작업.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합니다. 잘라낸 뼈는 바로 찬물에 넣어 핏물을 빼주는데요. 마구리탕 참 손이 많이 가네요.
3: 물 틀어놓고 핏물 빠지게 넣어놓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건져요.
0: 부지런히 달려온 오전 시간. 이제야 식사를 챙기는데요. 그런데 유경 씨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3: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육점을 하셨었잖아요. 정육점을 하셨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 이걸 뭐 정육점 하자, 식당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정육점만 하면 뭐 생각해 볼게 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게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0: 그 후 수없이 베이고 부딪히며 기술을 익혔는데요.
3: 칼 다루다 보면은 많이 다치는데 여기가 제일 크게 다친 부분이어가지고 신경까지 잘렸어가지고 뭐지? 막 부목 같은 거 되고 선생님이 이거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평생 이렇게 접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새끼손가락이 펴지죠. 네.
0: 지난 5년간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제 탕을 만들어야 할 시간. 전날 미리 핏물을 빼낸 마구리뼈를 숯에 넣고 푹 삶아내야 하는데요.
3: 한국인들은 국물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갈비탕은 너무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맛있게 탕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목뼈랑 여기 마구리 부위를 같이 섞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유경 씨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답니다. 4시간 동안 푹 삶은 마구리 뼈는 건져내서 2차 손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삶은 뼈에서 마지막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해가며 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유경 씨 특유의 세심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
3: 그냥 끓여도 되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탕에 기름이 너무 많이 떠다니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0: 어머니는 꽃처럼 예쁜 딸이 정육이라는 힘든 일을 선택해 늘 불안했다는데요.
4: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일이 일단은 험한 일이잖아요. 네, 험한 일이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좀 뿌듯해요. 자기 분야에서 엄청 잘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의 말하면 이제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잖아요.
3: 한다고 하면은 뭐 인정받은 느낌이죠.
0: 이제 정성껏 손질한 마구리 뼈를 한 번 더 푹 고아주는데요. 온갖 힘과 정성을 더해 만든 마구리탕이 완성됐습니다.
5: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 맛있어서 잘 좋아요.
0: 한편 오후가 되자 또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당일 손질된 싱싱한 고기를 맛보러 온 건데요.
7: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무섭게 친하고.
0: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바로 식당으로 가져와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고기 반찬, 그래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신선도는 기본. 유경 씨만의 세심하고 깔끔한 고기 손질 덕분에 더욱더 맛있다네요.
4: 정육점을 끼고 해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죠. 맛없으면 안 와요.
0: 한바탕 손님을 겪은 후 또다시 저녁 장사 준비에 나선 유경 씨. 이번엔 갈비 손질. 소 한 마리를 두 부분으로 나눈 덩어리 중 갈비가 통째로 붙어있는 큼직한 부위입니다.
3: 그래도 좀 가벼워요. 34kg 정도? 왜냐면 이게 사실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모양이 되게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엄청.
0: 힘과 기술이 몇 배로 필요해 더욱 고된 작업. 가장 먼저 고기를 덮고 있는 지방부터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3: 지방 무게는 최소 10kg 이상 됩니다. 10kg 이상이고요.
8: 그 지방 뼈 빼면 한 많아야 20kg는 안 되는 거예요.
3: 20kg요? 20kg 나오면 다행인데. 고기는 10kg 정도, 10kg도 안 나와요.
0: 고기를 손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제거. 불필요한 지방을 꼼꼼하게 걷어내야 고기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3: 발라내는 지방에 살점이 안 붙게 제거하기. 뭐 이제 요만한 거 사시미 같은 거 한 점에 5,000원, 4,000원 이러니까 그게 한 점이 되면 5,000원, 10점이 되면 50,000원이겠죠.
0: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3: 안 돼!
0: 찰나에 잘못된

0: 살지. 아이고, 저런.
1: 제가 구워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7,800원.
2: 좋은데? 처형하겠습니다.
0: 한 번의 칼질에 고기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갈비와 마구리뼈를 분리해내야 하는데요.
1: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칼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거든요. 칼이 이 정도에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될 것이다. 그런 게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좀 이제 숙달돼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 같거든요.
0: 오랜 경험으로 얻은 손끝의 감각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
1: 오돌뼈 부분인데 뭐 힘 세신 분들 한 번에 빡빡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돼요.
0: 힘과 기술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칼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거침없이 분리해내는데요. 엄청난 힘으로 마구리뼈를 단숨에 떼어냅니다.
1: 이게 마구리인데요. 대마구리, 얘는 소마구리.
0: 야무진 작업으로 소마구리와 대마구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제가 2시간 걸렸어요. 혼자 하는데 2시간. 와, 울면서 했죠. 울면서 하고 그때 마구리도 못 되니까 해도 막 1시간을 잡고 해도 이게 마구리가 안 떼지니까 나도 그냥 들고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골절기에 썰어가지고 하고 막 이랬어요.
0: 온몸에 힘을 쏟았으니 잠깐의 스트레칭은 필수.
1: 아, 힘들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뭐지 칼 쓰는 스냅을 모르니까 손목이 안 좋았는데 손가락에 힘 많이 들어가니까 악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0: 이제 손질한 고기를 부위별로 일정하게 썰어주는데요. 수많은 고기 부위를 한눈에 구별해내는 건 역시 오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기술.
1: 이게 살치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젊고 또 어린 여자애가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도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0: 편견의 시선을 이겨내며 수많은 노력을 해왔던 지난 시절. 뭐든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1: 운동을 열심히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일 자체가 좀 근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처지지 않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한 시간에 걸쳐 뼈와 고기를 완전히 해체했는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고된 작업을 당차게 버텨온 유경 씨. 이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과 기술을 갖췄습니다. 혼자 하는 정육식당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천직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1: 이거는 등심입니다. 남녀로서 좋아하는 많이들 아시는 등심이고요. 12kg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0: 좋은 고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더 깔끔하고 맛있게 판매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일터를 누빕니다.
1: 시기에 맞춰 상상인데 들러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맛있고 좋은 고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2호점을 낸다거나 3호점을 낸다거나 좀 더 가게를 키워보는 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0: 한편 김포의 한 작업장. 수복기사인 이 물건들의 정체는 뭘까요?
3: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고무를 27년째 하고 있는 편은영입니다. 이 차가 열심히 고무를 실어 나르고 있는 저의 보물 4호예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장이면서 야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알미늄 양은이에요. 지금 한 4,0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고철이에요. 경량고철. 그래서 한 300원, 350원. 오늘 이제 저도 보물을 실으러 갑니다.
0: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는 은영 씨.
3: 많이 실을 때는 하루에 한 5차, 7차 그 정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0: 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하는 일. 왜소한 몸으로 당차게 집게차를 운전합니다.
3: 아예 행복하죠. 돈 벌러 가는데. 저를 많이 불러줄수록 제가 은영 씨는 행복합니다.
0: 도시 곳곳 숨은 자원을 찾으러 나서는 길.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3: 차가 소리가 많이 난다. 뭐가?
0: 곧바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치는 은영 씨. 본격적인 일을 하기도 전에 차가 고장이 난 건 아닐까요?
3: 아니 브레이크 오일을 오일이 없나 봐요. 삑삑대 이게. 예.
0: 한숨의 원인 해결.
3: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죠.
0: 재활용품 수집은 시간이 금이기에 정비소 방문은 사치랍니다. 빠른 해결 뒤 수거 장소로 다시 출발. 약 40여 분이 걸려 도착한 곳.
3: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거부터?
0: 업체마다 재활용품이 쌓이는 수거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곧바로 집게차를 수거하기 좋은 장소에 다시 주차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은영 씨가 꼭 빼놓지 않는 일.
3: 차가 혹시라도 밀릴까봐 안전장치 하는 거요.
0: 이번엔 능숙하게 집게차에 올라타는데요. 거대한 장비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3: 남의 공장 벽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잖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혹시나 있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집게에서 떨어진 적은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0: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거대한 집게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부피가 큰 파지일수록 집게 조작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정교한 집게차 조작은 그녀의 강점이랍니다.
3: 아, 얘가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야지 따로 놀면은 대형사고가 나지.
0: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영 씨.
3: 요 밑에는 잘 안 보여요. 앉아버리면.
0: 몸을 아끼지 않고 수거 작업에 온 힘을 쏟습니다. 뭐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성격인 은영 씨.
3: 허리 다쳤지. 여기 보면 이제 옷 벗으면 여기에 움푹 패인 게 있어. 예전에 저 집게차 위에 난간대에서 확 떨어져갖고 다 긁혀가지고 다쳤지.
4: 그런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3: 아유, 그쵸. 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달려보는 거지 뭘.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0: 힘들고 고된 현장을 웃음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 그녀.
3: 아,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가야지. 이번 마무리를 항상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0: 수거만큼 중요한 건 깔끔한 마무리. 특히 수거장.

0: 좀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나은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어쨌든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0: 처음엔 그냥 무작정 스티커 돌리는 거죠. 고물 있으면 좀 모았다가 주시라고. 아, 이유 없이 막 나가라고 안 되니까. 그리고 좋게 말해가지고, 아니, 아줌마, 우리는 거래하는 사람 있어. 그냥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막개 무시해버려. 이 쓰레기 청소나 하고 다니는 여자로 나를 그냥 취급을 해놓은 거 함부로.
1: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현장과 싸웠습니다.
0: 27년 전에는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했지. 저기 허벌판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지. 아유, 그 시절 다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일하는 거죠.
1: 수거한 파지는 바로 재활용 업체에 가져다 주는데요.
2: 저희가 내려주시는 거죠?
0: 아니요, 내가 내려야 돼요.
2: 아, 직접 내리시죠?
0: 네, 직접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이를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좀더 많이 줘요.
1: 파지를 내리는 일도 은영 씨의 몫. 또다시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내려놓는 그녀. 이렇게 보인 파지는 재지 공장에서 다시 새로운 종이로 태어난답니다.
0: 여기요? 7만 3천 원. 7만 3천 원.
1: 곧바로 두 번째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은영 씨. 이번에는 보철을 수거하러 왔는데요.
0: 이거저거 다 섞여 있어.
1: 날카롭고 무거운 보철을 수거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이거는 1톤 차로 와야 돼. 이거 찍게려면 엉망진창 돼갖고.
1: 이때 나타난 구원투수. 주변 시계차의 도움으로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0: 끝까지.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공을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1: 집게차로 이동하기 힘든 비닐들도 깔끔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0: 고천이 됐든 수천이 됐든 어렵고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간혹은 있는데 그냥 이제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지.
1: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많았답니다. 재활용품은 종류에 따라 가격도 팔리는 곳도 제각각. 이번엔 비닐 재활용 공장에 들렀는데요.
0: 네, 거지게 같이 땡겨보자.
1: 압축된 비닐의 무게만 해도 100kg이 훌쩍 넘는데요.
0: 아이고.
1: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영 씨.
0: 남들이 하기 싫은 거,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것도 나한테 돌아와요. 어려운 게 있잖아. 영원하진 않아.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 와요.
1: 재활용 고철들은 야적장으로 돌아와 정리하는데요. 여기도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0: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돼요. 폐기물 빼고 나면은 고물은 허공이었던 거지.
1: 일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0: 이런 건 좋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은 고철이지. 얘는 고철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런 거는 200.

0: 300원이면 얘는 300원이야.
1: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쓰레기지만 은영 씨에겐 모두 돈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수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 덕분인데요.
0: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막상 고물의 업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딱 뛰어드니까 그때부터는 나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래버려. 독학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 스스로 터득하고 공부해 가는 거지.
1: 쓸만한 것은 손수 불리에서 값어치가 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번거로워도 가격을 올려주는 또 하나의 노하우랍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운행에 나선 은영 씨.
0: 하루에 한 일곱 군데 다니죠. 아유, 그러니까 뭐 하루 다 가는 거예요.
1: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힘들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지칠 틈도 힘들 틈도 없다는 그녀. 매 순간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2: 이렇게 다 내리고 나오니까 어떠세요?
0: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면 된다.
1: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을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0: 김밥. 세찬 먹으러요.
1: 그나마 찾아온 식사도 간단하게 때우는 게 일상.
0: 얼렁 일을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집에서 먹으면 되죠.
1: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김밥이라도 챙길 수 있지만 과거엔 이것조차 힘들었답니다.
0: 이 밥도 놓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몸이 많이 아프고 망가지고 또 여기저기 젊은 나이인데 내가 27살에 시작해갖고 37살이 되니까 몸에 무리가 와갖고 아프더라고.
1: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달려온 그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0: 이거 이제 300원짜리 건졌다. 저는 이걸로 이 일을 28년 해서 우리 삼남매를 다 키웠잖아.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힘은 들지만 즐거워. 재밌어요.
1: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은영 씨에게 보물찾기나 다름없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철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유, 고철 한 번씩 내면 기분이 좋죠. 어찌 됐든 현금 돈을 만지잖아. 이게
1: 무거운 고철을 실을 때는 집게차의 균형을 잡아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세심함이 필요한 작업. 매 순간 긴장과 힘듦의 연속이지만 은영 씨는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3: 주어진 일 잘 해나가고 저의 빌딩을 하나 세워보는 게 저의 이제 2차 목표입니다.
1: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입구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 시장의 명물이자 동네의 인기 메뉴인 푸짐한 토스트인데요.
4: 호란도 맛을 보여줘야지.
5: 지금 벌써부터 침도 막 돌고 저도 지금 이제 허기져가지고.
0: 3,000원. 3,000원.
1: 단돈 3,000원에 채소와 소스를 푸짐하게 더한 추억의 옛날식 토스트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엄청나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죠. 푸짐한 양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독 오랜 단골들이 많답니다.
6: 그냥 순수한 맛.
7: 저렴하고 푸짐한 맛.
8: 푸짐하고
4: 야채가 싱싱하고 맛있어요.
1: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 3,000원이라고는 믿기 힘든데요.
6: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이제 창동에서 이 자리에서 투스 한 지 4년 됐습니다. 저 이름은 정수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 일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투스 만드는 초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가게이고요. 이 사진 안에 계신 분이서 시어머니인데요. 저 엄마라고 불렀는데 이제 투스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1: 시부모님의 뒤를 잇는 베트남 며느리 수연 씨.
6: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넘게 저희 토스트를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1: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철판에 마가린을 두릅니다. 익숙한 듯 척척 재료를 소분해서 부어주는 수연 씨.
7: 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지만 재료가 떨어지면 끝나요. 거의 점심 아예 못 먹어요, 저희는.
1: 달걀과 채소를 섞어 듬뿍 올리고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7: 맛있는 거 먹다가 모짜렐라만 조금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때도 똑같이 모자른 것보다 남는 게 낫잖아요.
1: 이때 중요한 건 속 재료를 고르게 익히는 것. 세심한 불 조절이 필수입니다.
7: 이거 조절하는 것도 저희 제가 감으로 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1: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이번엔 잠시도 쉬지 않고 토스터를 이리저리 계속 옮겨주는데요.
7: 온도가 달라서요. 판을 보면은 구석구석 온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빵 굽는데도 온 철반이 다 돌아다녀요. 온도 찾아서.
1: 재료가 익어가는 속도에 따라 마가린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 더욱 고소한 맛을 내게 하는 수연 씨만의 요령이랍니다.
7: 계속 익혀야 잘 익고요. 속이 뜨거웠고 이거 안 하면은 타기도 해요. 마가린 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1: 맛을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수연 씨의 철칙. 드디어 완성된 토스트. 갓 구운 토스트는 완성되는 동시에 순식간에 팔려나가는데요. 인기가 많아 1인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2: 어디 가세요?
8: 커피 사러 가요.
1: 고향인 베트남에서 공수한 원두로 만든 특별한 커피. 토스트 굽기에 커피 제조까지. 수연 씨 몸이 10개여도 부족합니다.
7: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저는.
1: 베트남에서 낯선 나라로 시집을 오게 된 수연 씨. 시어머니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늘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랜 고민 끝에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7: 이건 하지 말라고 반대도 많이 했고 엄마 돌아가시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1: 늘 근면 성실함을 일상으로 보여줬던 시어머니.
7: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음 이제 진짜 이제 접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갔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손님들이 충성 이제 연락 오고 어디 했냐, 뭐 여는데 어디냐, 왜 이사 갔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게 충성서 안 나오냐 그 힘으로 제가 다시 하게 됐어요.
1: 손님들이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과정도 있게 해준다는데요. 수연 씨를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오게 한 원동력이랍니다.
8: 소중한 어머니.
7: 볼 때마다 힘든데 물론 안 힘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거 볼 때는 괜찮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힘이거든요.
1: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더 몰려오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 보니 메모도 필수입니다.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거울 없이 눈대중으로 배합합니다.

0: 저는 이거 정하지 않아요. 제가 손에 이제 만족돼 되면 이제 멈추고. 네, 딱 정하지 않아요, 저는.
1: 재료로 보여주는 넉넉한 인심은 시어머님에게 전수받은 가장 중요한 노하우랍니다. 하루 종일 유증기 앞에서 작업하다 보니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라는데요.
0: 여기가 연기도 올라오고 열감이 많이 높아서 이거 마스크를 안 쓰면은요 얼굴 다 익혀버려요.
1: 하루 평균 300개의 토스터를 척척 만들어내는 수연 씨.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그 진심은 손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 짱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양배추랑 빵 한 조각이 반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3: 하나 상품 4,000원 가져가야 되겠네.
0: 네.
1: 혼자 꾸려가는 가게에서 유일하게 수연 씨의 손을 덜어주는 건 바로 계산함인데요.
4: 그냥 여기다 두면 이제 바꿔 가라고요. 거실로 가라고 해놓으니까 가져가는 거죠.
3: 직접 나야지 바쁜데 어떻게.
0: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이거 이 방도 먹고 싶고 빵 꾹대기를 주면 안 되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부담스럽지 않고 다 알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드리고 빵 먹을 수 있게끔 그냥.
1: 누군가의 배고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저도 어렸을 때 좀 뭐 사사는 집도 아니고요. 좀 가난하였고 그 살 한 주먹을 가지고 고구마 손을 넣어서 한 가족 다섯 명 사람을 두고 먹고 살린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1: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눔의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서둘러 가게를 찾은 한 사람. 바쁜 수연 씨에게 구원투수처럼 나타났는데요. 익숙한 듯 가게에 들어와 재료를 정리합니다.
5: 지금 뒤에 오신 분은 누구세요?
0: 제 남편이에요. 쉬는 날에 충주에 나와서 뭐 정리해줄 거 있으면 정리하고.
1: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 종민 씨.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찾아 아내를 돕습니다. 됐다.
6: 네. 옆에서 보조를 잘해줘야 원활하게 하죠.
1: 남편 덕분에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수연 씨. 잠시나마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져봅니다.
0: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려서요.
1: 하루 종일 땀과 시름해야 하는 수연 씨에게 틈틈이 수분 보충은 필수라는데요. 야, 진짜 시원하겠네요.
0: 맞아요. 최고이죠. 더위에 잡아요. MSG 충전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1: 달콤했던 휴식도 끝. 밀려드는 주문에 또다시 토스트를 굽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 사람. 알바생인가 했더니 수연 씨를 도와주고 있는 이웃들이랍니다. 가게 치우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바빠서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가게 곳곳을 정리해줍니다.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바쁠 땐 서로 돕는 게 이웃의 정이라는데요.
7: 이웃에서 사니까 소스 담는 담당.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사니까. 네, 도와줍니다.
8: 자식 같잖아. 자식 같은 자식 같은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얼마나 심통해. 이렇게 다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지.
0: 말하자면 이제 사람방? 빵 먹는다고 아니면 커피 마신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라 시장이니까 이제 참가한 게 어르신들이 가면은 발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상관 들어서 쉴 수 있게.
1: 하지만 토스터를 굽는 일만큼은 사장인 수연 씨의 몫인데요.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지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의 고군분투. 조리 시 발

0: 발생하는 유증기가 온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1: 이 정도는 아무도 아니죠. 겨울에는요, 완전히 할머니 돼버려요. 뽀얗고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니까 무게감 느낀 정도로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0: 치열했던 하루가 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1: 최고예요. 이런 시간이 기다린 거예요.
0: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운 퇴근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수현 씨와 남편. 토스트의 맛을 위해 늘 당일 아침에 싱싱한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2: 이게 제가 안 하면은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0: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의 차이가 맛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1: 야채들 중에 이제 양배 쪽을 예매해서 이제 전날 준비하면은 맛과 뭐 색감과 떨어지면은 이제 빵 먹어야 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싱싱해야 맛있는 빵이 되거든요.
0: 조금 더 힘들더라도 손님에게 신선한 토스트를 맛보이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2시간에 걸쳐 속재료 준비 완료. 이제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던 시어머니의 성품과 끈기를 이어받아 이곳을 오랫동안 묵묵히 지키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 없이 꾸준하면서 또 손님들 생각되는 대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 사랑합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장례식이 걱정되시는 분, 특별히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에 가입만 하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장 먼저 달려가 VVIP 장례 노하우로 장례 전부터 후까지 편안하게 고품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지로 선택하시거나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이 많은 멤버십 혜택이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장례도 이리답게 프리드라이브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처음 보는 요리의 공연 파티 엄청 재밌지.

0: 뭐, 난 안 가도 돼.
1: 크루즈 여행 가고 싶은 분,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안 가보면 후회할 동남아, 유럽, 지중해 등 이 세계의 멋진 자연 경관과 각 나라별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원하시는 대로 장지 등 다른 서비스로 바꿔서 사용해도 좋고 한화 리조트 매년 10박 건강검진 할인에서 반려동물 케어 및 길 안내 서비스까지 월 1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만기 후 서비스 미이용 시 100% 환급에 카드 캐시백 혜택까지.
2: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1: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2: 비밀이 최상품이라 한문에 뭐 한 150만원 주니까.
1: 150만원이요?
2: 네. 이거 아주 소중한 거잖아,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더 하죠, 이게.
1: 강도무장, 강도무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네 보물이죠. 민호는 너한테 보물 같은 존재죠.
3: 와! 장난이 아니에요.
4: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5: 야, 귀여운 게 많네.
4: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5: 아.
3: 쭉 뻗어보세요.
6: 어떤 일을 하셨나요?
4: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뻔하고 흔한 명절 선물. 그 흔한 선물 위에 구전녹용. 명절 선물은 이제 구전녹용입니다.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전지현도 맛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9: 하, 질린다.
10: 단백질도 맛이 있어야 영양이 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올 프로틴.
11: 오늘 여행은 좀 색다릅니다.
12: 이 집집마다 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13: Like a demon, he is subdued by using this weapon.
11: 다소 민망하지만 한편으로 재미있는 문화.
14: 너무 좋아요. 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좋고.
11: 아직도 이런 마을이 있다고? 부탄 오지 중의 오지. 라야에서 만난 놀라운 라야 부족의 문화.
15: 누나는 도쿄에서.
16: 누나. How many husband do you have?
15: 쪼라. 아니, 아주 보겸디이나.
11: 비밀에 쌓인 은둔의 마을. 신이 숨겨놓은 그 땅으로 가봅니다. 직항이 없는 부탄을 가기 위해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로 파로에 도착한 뒤 다시 차로 4-5시간을 달리면 푸나카에 도착합니다. 부탄. 가기 쉽지 않아 더 신비로운 나라.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는 그런 신비로움이 더 배가 되는 도시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땅으로 불리었는데요. 부탄 불교 문화가 가장 크게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푸나카종으로 향하는 다리 위에 있습니다.

0: 저는 지금 부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릿지인 푸나카의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느 부탄처럼 아주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추와 고추, 어머니의 강, 아버지의 강이 흘러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푸나카를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이 푸나카종인데요. 종은 사원과 행정기관은 물론 군사적으로 요새 역할까지 하는 부탄 사회의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푸나카종은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이 예쁜 다리를 건너면 이제 푸나카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저 으리으리하고 뭔가 대단한 요새처럼 보였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어요.
1: 사원 입구에는 보통 이렇게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가 있습니다.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0: 종소리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금색 통에 서 있는 글자가 온마니 반메훔인데 이곳 사람들은 이걸 한 번씩 돌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우리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1: 푸나카종의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탄 역사에서 푸나카종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초대 국왕의 대관식도 이곳에서 열렸고 현재 국왕의 결혼식도 여기에서 치러졌습니다.
0: 이 종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작은 마을을 하나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탄에서 종은 단지 큰 규모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리고 종교의 기관이 합쳐진 형태의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지금도 지방 행정 업무 중 상당수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2: 그래서 so what brings you come here today?
3: 나제니 모텔라케 로인라 소원라 아니 로터 상수 상수라 안 소원라 나기 트윈스 미팅이 왔어졌다 아니 수 가라니 소소소소도야 리비아니 세기 첨림이 아닙니다.
1: 행정과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 푸나카종은 문화자라기보다는 삶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탄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까이 있습니다. 푸나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솝소카. 작은 마을인데 부탄은 물론 이웃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동네랍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대체 이 마을은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림을 발견했거든요.
0: 여기는 마을에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벽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아마 이 동네가 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1: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남근입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남근마을.
0: 이 남근성이 이 동네 심볼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 문 위에도 이렇게 걸려있네요, 모형이.
1: 정말 이런 게 없는 집이 없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0: 이 집에도 남근상이 문 앞에 딱 걸려있네요. 뭐 대신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0: 우주장 콜라 우주장 콜라 Did you make it by yourself?
4: No, it's my father.
0: Ah, your father. Your father made this one. Oh,
4: you should ask. I'm a kid, don't
0: I? Is your mom in your home? Can I ask her? Would you jump for that?
4: Good job for that.
5: Oh. 부탄의 여느 집처럼 가족 사진과 나란히 국왕의 사진이 보입니다.
0: 빨리 가서 수자.
6: 수자나.
0: 부탄이시지 수자.
5: 수자?
0: 수자.
5: What is this?
6: 자오. 근데 초미의 자오이나 또 배선의 초미.
0: 아, 로컬 버전.
5: 자오는 주로 버터차, 수자에 얹어 먹는 과자입니다. 고소한 쌀 과자 맛입니다.
0: 대신 들어. 약간 느끼할 것도 같았는데 오히려 그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짭조름한 티를 같이 곁들이니까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맛이에요.
7: Have you actually experienced any good things after putting the palace symbol up in your home?
6: 알루나 아니 선배래. 그거 아니 봐. 지금 스티브 쌤에가 마치 지난 날부터 왔더니 보세요. 아니면
7: yes.
0: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좋은 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걸어둠으로 인해서 한편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우리 집은 뭔가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속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 그런데 어쩌다 이 마을엔 이런 전통이 생긴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0: 야, 이게 보니까 남근상들 형형색색으로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페인팅 한 것도 있고 안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주장 콜라.
7: What are you doing now?
8: Just
7: I
8: am sketching one
7: for us. Oh. why do you
8: drawing? Okay, drawing, I think maybe in 15th century.
7: Okay. It's very old?
8: Yes, very old one. Came from Tibet. And his teaching is different from others. Okay, so most of like a demon, okay, he is subdued by using this weapon. Okay, if you like a worship this one, so you will get some good energy and good power. If you keep this in your home, so this one, it will pair out with this like a, ignore like a bad luck and bring some good luck.
5: 사실 남금벽화가 이 솝속한 마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을이 남금마을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치미라캉이라는 사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그 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0: 여기 아주 용한 데가 있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용한 곳. 뭐냐면 난임 부부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 임신을 한다는 그런 사원이 있대요.
5: 치미랑카의 또 다른 이름은 다산의 사원. 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사원만의 남다른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원의 명성에 걸맞게 내부에는 오가는 여성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0: 부탄의 사원들은 사실 그 내부를 찍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

0: 해도. 그래서 안에서 어떤 예식을 드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기도 소리도 들리고 또 음악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뭔가 중요한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나옵니다.
2: 아, it's prohibited to take your picture inside. So I just wonder what happening in the temple.
3: 나치야니 왜 알루 마프나 키마투미 라루치 알루 온딜 비루 알루 마투미 세가 게 시존나 안 달루 자니 나온다 알루 나람 부키리아 이름 쇼미가 알루 안에 있나 아미가니 알루 쇼미가
4: What kind of ceremony performed for couples who are struggling conceive?
3: 미미랑 같이 아니 저런 밀람 탑탕이 반다. 저런 나무 밀람말로 담부 끼는로. 나 얼마 빠르 마음이 이제 날람 기라다. 아니 왜 담도 사람 얼마 빠르 마음만 남 무슨 나 자세히. 랑 밀람 랑긴 밀람 탑탕을.
1: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진심으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애군을 막던 남근 조형물은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원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마을을 나서던 길. 자욱한 연기와 고소한 냄새에 끌려 이곳을 찾았는데요.
5: 오야, 뜨겁다. 구주장 볼라.
1: 한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실내가 후끈후끈합니다.
6: 열기가 대단합니다.
1: 뭔가 했더니
7: Are you frying rice now?
5: 야, 저는
1: 아까 쏩쏘카 마을에서 대접받았던 과자가 바로 이겁니다. 부탄의 국민 간식과도 같은 이것은 버터차, 수자에 넣어 먹는 짜우.
5: 식당에 가면 항상 이 쌀 튀긴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땀이 뭐 보세요. 야, 땀이 나서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아, 그래도 더운 내색을 못하겠네, 이분들 앞에서요.
1: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없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5: 아주 적당히 짭짤하네. 맛있네요.
8: Salty water?
5: Salty water?
1: 쌀을 튀겨내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 팬에 모래를 넣어 뜨겁게 달굽니다. 여기에 쌀을 넣어 그 열기로 튀겨내면 뻥튀기처럼 쌀이 부풀어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는 체에 거르고 자우만 남깁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 방식이랍니다. 주로 마을 아주머니들의 부업입니다.
9: I'm sorry, but may I have your salary?
10: So for day, we are getting 600 rupees per day.
1: 이 일은 무엇보다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11: 나야.
5: 야.
11: 나
5: feel hot, but.
11: 오이구야.
5: 땀이 막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지거든요. 뭐 드릴 게 사실 이거 물밖에 없어서 물을 한 통씩이라도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1: 그냥 가기가 죄송해 가지고 있던 생수 한 병씩을 나눠드렸습니다.
5: 사진 찍어라.
12: Thank you. 사진 찍어라.
10: 사진 찍어.
5: 제가 98년도에 군 제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그 수준인데요? 와, 눈물, 콧물 정말 쏙 빼놓는 시간이었습니다.

0: 외로웠던 마을 소프소카를 떠나 이제 저는 가사연으로 향합니다. 가사연은 부탄의 북서부.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고산지대입니다. 문제는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로 들어설수록 도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대부분 흙길의 비포장도로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가사 지역을 신이 숨겨놓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여긴 가사연 초입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1: 이곳이 해발 4,000m에 가까운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라야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음무가 껴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한층 더 강한 그런 분위기예요.
0: 여긴 작은 매점입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새모이를 주는 중입니다. 여긴 산속이라 먹이도 많을 텐데 말이죠. 벌레의 생명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불심 가득한 주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라야 마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2: I will be heading to Laya village.
3: Laya, nam lo, itong gel song sinle, kaya mo song chao lo ko. Nima bo chin, ma luari chari, chari chao nyo ya, ani ya ki maa yo mo, yo. Lam theo jim na.
4: La?
3: Lam theo.
4: Theo lo.
3: Ma.
2: Thank you.
3: Yeah, thank you.
2: Karin chera.
3: Karin chera.
2: Karin chera.
5: Udo jang po la.
6: Udo jang po.
5: Udo jang po.
6: Nice to meet you.
7: I'm Myung Ho from Korea. How can I get to Laya village?
8: Gandani, Gandani Garna, Gandani Tana.
0: 승용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 힘이 좋은 4륜구동 차량을 불렀습니다. 특히 우기인 요즘엔 길 상태가 더 안 좋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짙은 음무 때문인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조심 천천히 나아갑니다. 자칫하다간 저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풍광만은 끝내줍니다.
9: 지금 제 밑으로는 저 수백 미터 낭떠러지인데 그것에 대한 뭐 두려움보다는 이 압도적인 광경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0: 하늘이 바로 눈앞에 마치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난관입니다. 길이 끊긴 건데요. 잦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섭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10: Yes, yes, yes.
11: How long are we gonna have to wait?
10: No, no, no. Now you can. I'll fight that with the animationist and you can move.
11: Thank you.
0: 다행히 복부 막바지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산사태를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음무와 싸우고 산사태를 피해가며 2시간 남짓 산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중간 기착지. 여기서부터는 아예 차가 다닐 수 없어 말을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 맞춰 우리를 라야 마을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0: 오케이. 주장콜라.
1: 주장콜라.
0: Where are you from?
2: 나야라. 나야라.
3: 그런데 이 청년 눈빛이 뭔가 특이합니다.
4: 렌즈? 컨택트 렌즈 한 거야? 컨택트 렌즈?
2: 나야라. Original eye.
4: No. Oh.
2: Original.
4: Oh, you have a beautiful eye.
3: 이건 산소는 적고 자외선은 강한 고산지대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 일반적인 이 부탄 남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2: 남아에 높다에 눈이 좀 지들까.
3: 고산지대의 삶은 눈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또 두 시간 남짓 말을 타고 산길을 가야 합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4: 지금 이 말을 타고 시작하는 이 위치가 해발 3,400m예요. 우리는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라야족이 사는 곳인데 무려 해발 4,000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5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3: 거예요. 길이 험하다는 이야기는 진즉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4: 해발 뭐 3,500, 4,000을 넘나드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워낙 또 잘 하는 친구들이 앞장서서 끌어줄 테니까 네, 믿고 가야죠.
3: 천천히 움직이며 마주하는 풍광은 차에서 볼 때와 또 다릅니다. 이 좁은 흙길이 라야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4: 지금 그나마 이 길이 예전보다는 조금 넓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외부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3: 지금도 라야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서 오간다고 합니다. 가는 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4: 아유, 할머니 힘들게 저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다가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대신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3: 우리를 안내하느라 말을 끄는 것도 힘에 부칠 텐데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청년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제가 좀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두 시간쯤 왔을까요? 마침내 저 너머 마을이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온 라야 마을입니다.
4: 오, 정말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3: 이야,
4: 너무 놀란 게 마을 규모가 정말 거의 생각했던 것보다.
3: 이 라야 마을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 한 명과 남편 여러 명이 사는 일처 다부제 때문입니다. 마을은 보기에는 여느 부탄의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라야프족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직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온 까닭입니다. 마을 초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5: 오, 이거. 오, 저기 보세요. 어머니들 일하고 계셔. 전통 복장을 입고.
4: 부주장 뽑을라.
3: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특이한 모자입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원뿌령 모자인데요.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4: Very nice hat.
2: 잠바까 들어 아마기.
6: 만날랬지.
4: 프로페셔널.
2: 아니지 람룩이나라.
6: 이제 람룩이나라. 야채지 연텔레미.
2: 야채지.
6: 엄마는 야채지 연텔레 안 쓰고만. 아니 뭐지 야채지 미바데. 만만렐도.
3: 마치 불탑 같아 보입니다.
4: 괜히 show me your hat.

0: 비트를
1: from the ground.
2: 오케이.
3: 온 김에 저도 같이 좀 도왔습니다. 낯질이 제법이죠.
4: 여기서
5: 같이 살자고요?
4: 안 돼.
5: 나 결혼했어. 애가 둘인데.
4: 몇십명하시베라.
5: 아니 마음은 아는데 이제 괜찮아.
4: Let's let.
5: 받아주세요.
0: You are working so well. She's saying you to stay here.
5: 야, 거봐.
0: Work for them.
5: 이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다니까.
3: 몸을 사리지 않고 이를 돕는 것. 이게 현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풀베기를 좀 도왔더니 한 분이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나와 멀리서 온 손님을 반깁니다. 그 녀석 눈이 똘망똘망 아주 귀엽습니다. 식구는 단촐한데 뭔 세간이 일이 많을까요?
5: 오, 여기 근데 차도 못 오는 동네인데 어떻게 이 냉장고가 있죠?
6: 뭐 나가래?
5: My car? My horse?
6: 나 답이 안 해봤담.
5: 아이고.
6: 얼마나 해봤죠? 언나비.
5: 여기다 줄 이렇게 끼워가지고 등에다가.
6: 오.
5: How many hours?
6: 나네 간차. 마 도시를 나를 입다 이제 간차 안 가다지 군말라.
5: 야, 이게 뭐 못 나가도 뭐 한 30, 40kg 안 나가겠어요? 그래도 냉장고인데? 이거를 등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셨대요.
3: 오. 이번엔 안방입니다. 아,
5: 침실인데. 우와, 이건 뭐야?
3: 내 식구가 이걸 다 쓴다고요?
5: You collect? Is this your hobby?
6: 아니 겜만 해봤지. 안 해봤어. 어느 선배 나 챔보다. 근데 찌 나 겜만 찌 추추구별 안 했어. 맞죠?
5: 외진데 사는 분들이니까 밖에서 오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갑게 느껴지겠어요? 우리 아빠도 에게도 이 손님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시겠죠.
3: 음식 냄새가 나자 시장기가 돕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부탄식 고추 치즈 볶음. 에마다치와 나물 볶음입니다. 역시 나물은 반쯤 말려 꼬들꼬들한 것이 특징. 어느 요리에나 고추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야 마을의 음식 중 남다른 건 바로 이건데요. 볶은 국물가루에 차를 넣어 반죽한 다음 생으로 먹습니다. 밥 대신인 거죠.
6: 아니 내게 루스일래 뭐 다부 걔 안 입어서 고봐.
3: 빨리 불 없이 만들어 먹어야 했던 예전 유목민 시절의 전통이랍니다.
6: 음악하신실라.
5: 뭐 with 아까 with this side dishes.
6: 예, 나 혼자 지갑에서
5: 고추랑 같이 해갖고 좀 매콤할 것 같은데.
3: 쌈처럼 반찬을 얹어 같이 먹는데요. 처음 맛보는 독특한 식감입니다.
5: 뭐 국수를 하든지 수제비를 하든지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익히지 않고 바로 먹으니까 너무 이게 낯선 느낌인 거예요. 맛도 그렇고. 근데 반찬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싶지만 쉽진 않네요.
3: 처음 맛보는 음식도 신기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처 다부제 풍습에 관해서입니다.
5: I heard that this area traditionally practiced

0: polyandry.
1: Is that the case for you too?
2: Oh, la, anime yula, ma. Ta, ta, ta, ta, ta,
3: ta, ta, ta, ta, ta, ta,
2: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ta,
1: You want to have another wife?
2: 아빠 자르민이 메토베라.
4: 얼굴은 웃고 계시는데.
5: 일초 다부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옛풍습. 마을에 딱 두 집 정도 남아있답니다. 점심도 먹었겠다.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6: 장골. 아빠도 학교 가고 있네요. 이거는 뭐 왜 달았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7: 아이 파티 좀 하세요. 엄마
6: 수고. 바이바이.
7: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러스 겸난 땡겨. 바이바이. 벌써 있죠. 벌써. 벌써 안 되는 길에. 길에.
6: 학교 가는구나.
5: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수줍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이 여성도 그랬는데요.
6: 우주 장포 올라.
8: 감사합니다.
6: You're wearing traditional clothes.
5: 이 마을 여성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6: What do you call this kind of costume?
8: 언니들이 짐랑이었어요. 언니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언니들이 짐랑.
6: So your husband went out to care, take care of yak now?
8: 누나는 도쿄였습니다.
6: 누나는? 그러니까 남편 한 분은 루나나에 가 계시고 또 다른 남편은 지금 학교 근처에 가 계신다는 건데 이제 how many husbands do you have?
8: 둘라.
5: 여기가 마을에 두 집 있다는 일처다부제 가정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부탄에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전통. 저를 그냥 보내기 미안했나 봅니다.
8: 됐어요.
6: This is your husband, yeah?
8: 아니,
3: 아니 마, 이모나. 이나나.
8: 아니, 아주 보겸디이나. 아니, 뭐지? 콜로 십칠, 뭐나. 난 친구들이 십주였어.
5: 라야프족은 보통 여성 한 명이 같은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남편들이 형제인 거죠.
6: When did you get married?
5: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일처 다부제에 대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6: You have three children. They didn't ask or like who is my real father or something like that.
8: 그래야 진민을 낳았어. 아니 전자별로 대우라고
3: 왔죠.
8: 친구들이
6: They also they naturally accept as their tradition.
3: Yeah,
6: and just okay.
8: 라기 때까지 답대도 돼. 응. 데 나라 라비사 치기 차르베 위치디아니 도데스케와죠. 니에도 답대도 돼.
6: 그게 사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풍습이거든요.
5: 살아온 환경과 역사가 다르듯 풍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배워가는 게 바로 여행의 의미겠죠.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여름엔 남자들이 대부분 야크를 키우기 위해 여름 목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0: 마야 마을의 여름 목장은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1: 우리 마야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야크를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그 야크를 보러 가는데, 야, 이 4,000m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m가 저에게는 아주 마지막 깔딱고개 같은 숨이 콱콱 막힙니다.

0: What is this white flags?
1: These are for dead people. Mm. When someone dies, they perform rituals and then they put this in their memory.
0: So these white flags only at the top of the town, top of the village?
1: Yeah, usually people, they prefer place where there are plenty of wind. So the moment the wind, you know, flutters the flag, they believe the prayer is being carried to Buddha.
2: 이건 마니다르로 불리는 기도 깃발. 보통 망자를 위한 공덕과 좋은 환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크는 추운 고산지대 동물이라 서늘한 날씨에서 방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크 여름 목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0: 야, 이제서야 야크를 만나네요.
2: 해발 5,000m에 가까운 고산지대. 여름이면 눈이 녹은 여름 고산에 풀이 돋아납니다. 풀이 자라면 야크와 함께 산을 오르고 눈이 내리면 다시 마을로 내려옵니다. 라야프족의 삶은 야크와 함께 계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분이 목장의 주인입니다.
0: You live here?
3: Looking after the yaks. Yaks, they can't stay in the low altitude.
0: Oh,
3: they are living in the high altitude.
0: How many yak do you have?
3: 50 something.
0: 50? Ooh. Can I ask how much is one yak?
3: Cost
0: 30,000 Bhutanese currency.
3: Yeah.
2: 야크는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저지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고 야크 배설물은 겨울철 연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0: 아, 이렇게 줄에다가 나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젖을 짜시는구나.
2: 새끼에게 먼저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새끼는 잠시 떼어놨다 젖을 짜면 다시 어미에게 보냅니다.
0: 얘가 빨아야 우유가 이제 잘 나오도록 상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짜고 적당히 짜고 이제 아이가 먹을 걸 약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젖을 먹이는 거죠.
2: 혹시 발길질을 할 수 있어 젖을 짤 때는 야크의 뒷다리를 묶어놓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젖을 짜는데요. 한 통이 금방 채워집니다.
0: When did you learn milking, yak milking? 10살부터 하셨으면은 진짜 뭐 최고의 전문가의 손길이시겠군요. 벌써 짜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쫙쫙쫙 박자에 맞춰서. Can I try?
4: 하긴 제가 농했다면
0: 믿어. 오케이. 와, 보기에는 등치가 이만하고 하지만 아주 예민한 동물인가 봐요.
2: 그날그날 짠 젖은 한 통에 모아둡니다.
0: 아, 갖다 물을 이렇게 다 모으시는군요.
2: 통이 차면 마을로 내려보내 치즈와 버터를 만듭니다. 여긴 여름 목장의 숙소인데요.
0: 이렇게 돼 있군요.

0: 이 안은 굉장히 따뜻하네.
1: 여름이라도 온도는 10도를 조금 웃돕니다. 며칠 전 직접 짠 저지로 만든 야크치즈입니다.
2: 야, 이거 맛있겠다.
1: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3: 야, 진짜 부드럽다. 아, 좋아요. 짐에. 빠오 짐에. 많이 이제 말린 건데 여기서 더 마르면 좀 딱딱해지죠.
1: 말린 치즈도 맛이 괜찮습니다.
3: 야, 이게 맛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 치즈가 갖고 있는 맛과 양분이 좀 응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좋네요, 이거.
1: 계절에 따라 자연의 주기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 도시에서는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을 만났던 하루입니다. 계절이 오면 산을 오르고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연을 앞서지도 거스르지도 않는 라야의 삶.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지도 행복의 의미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물 흐르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써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낸 오늘 하루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행복을 쫓지 않아서 이들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3: 우리가 떨어지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데 신하게
4: 그동안 봤던 불상들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3: 내가 생각하는 그 똥이 맞는 거예요.
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6: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7: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8: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6: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7: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 좀 났어요.
9: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10: 아이고야.
9: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11: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골절된 게 많아요.
1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13: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4: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15: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13: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인은?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 아, 100회 대망 주제는 뭡니까?
2: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0: 아, 파티?
2: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0: 파리 타임.
2: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0: 뭡니까?
2: 초파리.
0: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예.
3: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0: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입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3: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0: 어,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3: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0: 유전자의 실체.
3: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입니다.
0: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2: 예,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으로.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진도가 품은 섬 중에 동쪽 끝자락에 있는 을단섬.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독거도. 그 물살을 견디며 갯바위에 뿌리 내린 돌미역은 거친 생명력을 품어 맛과 향이 좋아 국내 명품 미역으로 손꼽힌답니다.
1: 미역이 최상품이라 보면은 거의 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면 이게 상품이 못 되고 이 최상품이에요.
0: 독거도 미역은 끓일수록 쫄깃하고 깊은 맛이나 예부터 혼수품으로 챙겨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2: 여기 휴가지. 여기가 휴가지.
3: 노동이 무슨 휴가 아니냐.
0: 뜨거운 땀방울로 바다가 내어준 보물을 건져 올립니다. 진도에서 출발하는 뱃길. 인근 서물이 있는 여객선은 여름이면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데요. 설렘으로 가득한 이들이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휴가 때문이 아니랍니다. 저마다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독고도 거기에 물며 이렇게 미역국에서 채취하러 가요.
5: 이제 명절 같아, 미역 딸 때는. 사람이 많은데. 친척된 사람들은 가서 해주려고. 여기에서.
0: 이맘때면 섬을 나갔던 자식이며 친척들이 미역을

0: 따러 돌아와 미역 명절이라고 부른다죠. 크고 작은 145개의 섬이 새떼처럼 모여있다 하여 이름 붙은 조도군도. 섬과 섬 사이로 물살이 거세 오가는 길도 쉽지 않은 독거도에 닿았습니다. 1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섬이 미역철만 되면 북적거립니다.
1: 우리 애들이 아이 젊은이들이 하소 그래도.
2: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1: 저는 포천에서 와요.
2: 포천?
1: 네.
2: 아버님은요?
3: 저는 옆에 고향 조도에서 옵니다. 미역 명절이라서요. 해마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고 합니다. 시간 되는 사람은 보름 정도 있다 가고.
4: 오빠! 오빠 우리 왔어!
5: 왔어!
4: 고생했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5: 우리가 9남매인데 8번째 동생. 또 7번째. 그리고 저는 우리 사촌 저 동생인데 집안 사촌 동생이
4: 이모딸
5: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이모딸이. 네. 얼른 짐 넣어놓고 미역 따러 가자.
3: 오자마자
5: 가야 돼. 지금 물 받는 시간이라. 얼른 가야 되나?
0: 1년에 단 한 달, 그마저도 물때가 맞아야 가능한 미역 채취. 게다가 하루 중 물이 빠지는 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러니 멀리서 달려온 동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다로 나설 수밖에요. 미역 채취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한데요. 3대째 이어져 온 가족의 오랜 미역밭으로 향합니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거친 파도에 둘러싸인 바위섬. 문제는 미역밭에 닿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 카메라 들고 힘드시겠는데요.
5: 근데 저 조심해서 내려. 손 잘 잡아 내려.
0: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4: 이들 내려. 빨리.
0: 모두 안전하게 하선을 마쳤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며 바위에 붙어 자라는 돌미역. 온몸을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랍니다.
5: 그 파도 한 번 오면 이 세 번이 온다고. 도망가야 돼.
2: 아버님, 그 진작 알려주셨어야지.
3: 미역 따는 게 되게 위험하네요.
1: 네. 파도 안 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파도 쳐.
6: 오빠가 저렇게 파도 치는데 바다 들어가시면 불안하진 않으세요?
1: 불안하죠. 위에서 보는 사람은 궁금한 것 같아요.
0: 독거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미역 농사를 지어온 조남매 씨도 파도 앞에선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5: 물 빠지고 좀 잔잔해지면 그때 채취하지 기다렸다가.
0: 마음이 급하다고 파도에 맞설 수는 없는 노릇.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새 물이 빠지고 파도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기다렸던 손길이 바빠집니다. 다시 물이 차기까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3시간 남짓. 파도의 호흡에 맞춰 미역을 한 줌씩 끊어냅니다.

0: 이렇게 뿌리까지 딱 끊으시는 거예요?
1: 아, 이 귀가 있어야 이 상품성이 있죠.
0: 귀?
1: 네, 이걸 귀라 그래, 귀.
2: 독거돔 미역은 예부터 임금에게 올리던 진상품이었다는데요.
1: 이 미역이 최상품이라 이 귀도 적고 보면은 이 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면 이게 상품이 못 되고 이 최상품이에요.
2: 귀한 대접을 받는 만큼 몸값도 만만치 않답니다.
0: 얼마 정도예요?
1: 한 무새 뭐 한 150만 원 정도 가요.
0: 150만 원이요?
1: 네. 스무 가닥이 한 무새예요, 이게.
0: 스무 가닥에 150만 원?
1: 네. 겨울에 개딱개, 개딱개. 개딱개를 고압 세척으로 이 싹 청소, 다 청소를 해내야 돼. 안 그러면 미역이 안 붙어. 그러고 나서 봄에 이제 5월달. 4월 말, 5월달, 6월 중순까지 하나 기르날 때 햇빛 맞으면 다 녹아없어요. 그때 물 뿌려줘야 돼요. 자연에서 그냥 한 채취하는 줄 아는데 이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2: 자연산이라고 그저 때만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한겨울에는 갯바위를 일일이 잡고 봄부터는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들여 키워내는 미역. 그야말로 거친 바다에서 짓는 농사입니다. 태풍이 지나가 작황을 걱정했지만 이만하면 풍년이랍니다. 물기를 머금은 미역은 묵직해 옮기는 일도 예산 일이 아니라는데요.
3: 요거 이제 이놈을 이따가 바닥을 맞춰서 널게.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야. 손으로 만드는 수제.
2: 시간이 흐를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에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곧바로 선별 작업이 이어진답니다. 따는 일이 파도와의 싸움이었다면 넣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 무게를 맞추고 한 가닥 한 가닥 가지런히 펴서 반듯하게 모양을 잡는데요. 이 과정이 상품의 질을 좌우한답니다.
0: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놓으시고.
3: 이거 예쁘게 한게 우리 애기들이 예뻐.
2: 바다에서 밥상에 오르기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답니다. 미역이 많을수록 독거도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늦은 저녁 갓 따온 미역이 밥상에 오릅니다. 바락바락 씻어 살짝 뒤치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는 별미라는데요. 줄기가 야무져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
4: 이거는 저 어디 손가락으로 집어 그냥
5: 맛있어.
4: 이거 먹어야 맛있어.
6: 아니 뭐야? 하나를 똘똘 말아.
7: 많이 먹어라.
6: 얼른 먹어라.
4: 아삭아삭해.
6: 네, 굉장히 아삭거리고.
4: 굉장히 맛있다니까.
6: 진짜 맛있다.
4: 갈면서 오늘 가서한데 그쪽 되게 맛있어.
5: 카메라 멘트가 아니야, 진짜 맛있어.
4: 여름 되면 다 모여 우리. 동생들이 와서 나 도와주는 거. 제사 때도 잘 안 와 이 동생들이. 미역하루는 하루 오지. 내일 뭐 묻었다 초당.
8: 명절 때 나오는데 미역 때문에 오세요?
6: 오빠 도와주기 힘든 거지. 도와주려고 오겠죠.
9: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어려서는 이제 오빠 혼자 하고 저는 담고 이럴 때는 혼자서 엄청 겁이 나요. 가끔 오빠가 물에 끌려갈 때도 있고 이러면. 그게 항상 두려움이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비니까 오히려 편해. 안 보니까.
6: 위에서 보면 더 불안해.
9: 이 언니가 더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불러. 나보고.

0: 하지 말라고.
1: 작년에 어. 우리 동생이 빠져갖고 죽을 뻔 봤어.
2: 진짜 내 코 딱 포기가 됐단께. 물을 세 모금 먹어보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바위도 못 가갖고.
0: 근데 언니는 항상 물에 빠지면 낯은 버리고 미역만 치고 이런 거.
3: 저녁을 먹고도 미역 손질은 자정까지 이어졌답니다. 미역 서움으로 불리는 서움답게 독거도의 하루는 미역으로 시작합니다. 몸은 고단해도 미역은 서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효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작은 서움의 삶을 이어가게 해준 든든한 생업이랍니다.
4: 어제 작업해 바닷가에서 이제 따와서 오늘 아침에 건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한 6천만 원 되죠, 지금 바닥에 있는 게.
3: 거친 바다가 내어준 섬 사람들의 귀한 보물. 조남래 씨 가족도 새벽부터 다시 미역과 씨름 중인데요.
2: 끝이 없어. 아니. 일이 많이 비워갖고 나는 진짜 어디가 안 그려서 놀 시간이 없어. 이놈 끝나면 더 돌아서 저것도 손질해야 되니까.
5: 작업인데 특별하게 아니 작업인데
6: 아 이거 작업을 한번 잘못 엎어졌다.
5: 뭐 여기 다 손질 안 했지.
3: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건조대를 둘이서 손발 맞춰 옮기는데요. 채취부터 건조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 미역 처리면 가족들이 달려오는 이유겠죠.
7: 좀 시원할 때 내려야 돼. 갑자기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 넣으면은 미역이 이게 이거. 이제 시원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물도 빻고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 괜찮지.
3: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서 햇볕에 1차로 물기를 말려줍니다. 섬마을 마당 가득 바다의 진한 향이 번집니다.
2: 바람이 좀 불었으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3: 햇볕이 강해지면 골고루 마르도록 앞뒤를 몇 번씩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8: 휴가도 못 가시고.
2: 요것이 휴가지. 여기가 휴가제.
9: 아이고, 노동이 무슨 휴가 아니나.
2: 그래도 도시에서는 우리가 시골 간다면 휴가 쉬러 간 줄 알아. 이렇게 고달프게 일한지는 모르고.
3: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건조장으로 옮겨 한 번 더 말려야 한답니다. 몸은 녹초가 돼도 잘 자란 미역을 보면 그간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7: 바다에서 길어갖고 막 가만히 물에 막 가면은 팔랑거리고 있을 때 그때 보면 여기 제일 이뻐. 바다에 달려갖고 가서 보면 잘 길었나 안 길었나 보고 매일 가서 본다고. 그때는 이쁜데 이거 채취할 때 되면 막 머리 무거. 이거 한 3일 하면은 진이 빠져 사람이 잠 못 자니 낮에 덥지. 지멋대로 마르면 모양이 이제 이게 흐트러져서 안 좋으니까 아 이 손질을 해야 된다고. 손질 안 하면 안 돼. 정성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보다 더 하죠, 이게.
3: 독거도의 여름, 거친 바다에서 길러낸 보물을 지켜갑니다.
10: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11: 이건 밥이 아니라 해산물 국회 수준인데?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먹을 거가 있다.
12: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3: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0: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4: 난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저 푸른 논바디에 그림 같은 집 한 채. 사랑하는 우리 인과 이런 집에 누구랑 살아야 제일 행복하려나요?
7: 아, 미운 가족 뭐 아니
8: 미운이 누구야? 최진이야 나야.
7: 아니 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
6: 아무녀 내 좋은 사람만 가족은 아니거든.
9: 우리 삶은 사실 집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가끔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근처에 살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서 집에

0: 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오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내 마음속 그 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원일 하면 쓰러져요. 아유, 어쩌시려고 그래요? 어? 오, 그런데 입이 귀에 걸리셨네. 뭐, 굼똥이라도 묻어 드셨나?
2: 아빠, 더워. 나중에 해 지면에. 이런 날 이런 거 하면 죽어. 여기 아무도 없어, 밖에.
3: 안 죽었잖아, 지금.
2: 세상에. 어, 진짜.
4: 근데 이게 아버지가 네. 딸 말 잘 안 들어요?
2: 아우, 듣는 날이 어딨어요. 어, 진짜 말 안 듣기로.
3: 너도 나는 내 말 안 듣잖아.
1: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오, 호민 소장님 늦으셨네요. 오늘 집은 저 논밭 한가운데 아버지랑 딸이 사는 집이래요.
0: 아, 혹시 이 집인가? 오, 건축탐구집. 아, 이 집 맞네. 어, 저기 부녀가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5: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5: 와,
0: 어, 정원이 너무 예뻐요.
2: 아, 오. 아, 난리 나가지고.
0: 와, 꽃이 정말 형형색색이네요.
1: 아우, 곱다, 고와. 아니, 달맞은 꽃도 분홍색이 있구나. 보아하니 이 정원은 말 안 듣는 아버지 작품 같은데 땡볕에 땀 흘리신 보람 있네요.
0: 전 서울에서 온 딸 바보 윤우 아빠입니다.
2: 아, 아빠는? 아빠는 누구 아빠야?
0: 누구 아빠세요?
3: 나는 이제 주인 최별 아빠예요.
0: 아, 최별님 아빠?
3: 예.
2: 그러면? 제가 바로 최별입니다.
6: 아. 안녕하세요. 저는 115년 된 태가를 사서 고친 딸 최별입니다.
3: 115년 된 태가를 어떻게 고쳤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아빠 최찬석입니다.
4: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3: 얘는 뭐 사고를 꼭 친다.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그러니까 김제 뭐죠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2: 그때는 진짜 폐가였어요. 진짜 철거할 때 초가 지붕이 나왔어요.
1: 세상에 초가 많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볕이 번진 초가가 나온대요. 그야말로 놀랄 노자의 문화재급 폐가. 근데 이런 집을 돈 주고 샀다고요? 어우, 댕기머리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용감하기도 하셔.
2: 그 썸네일에 그 4,500만 원에 299평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 사이에 섬처럼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닷가에 온 느낌도 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집이 좋았다기보다는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7: 이게 그때 그 계약서랑 건축물대장이에요.
0: 아, 계약서랑 건축물대장? 네. 1905? 왜 리얼인가요?
7: 맞아요.
3: 아, 싸긴 뭘 싸.
7: 아, 싸게 산 거지. 300평을 4,400만 원에. 이제 사고 나니까 직장인으로서 집을 고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회사에 기획안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7: 예, 네, 그래서 사실
0: PD이셨으니까
7: 맞아요. 네. 네, 방송국 PD였으니까 네. 이 집으로 콘텐츠를 해보자 해서 근데 사실 인기가 많을 줄 몰랐고 집 고칠 시간만 있으면 됐는데 네. 그게 그 집 고치는 3개월 동안 너무 좀 떡상해버린 거예요.
1: 원래 별 씨는 공중파 방송국 PD였대요. 자기 돈으로 산 촌집 고치는 이야기를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왜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촌집 고쳐 리트를 보냈어도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시대 흐름을 잘 탄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집은 그

0: 다 고쳤던 거죠?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선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1: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오, 야, 여기가 현관이구나.
2: 네, 여기가 이번에 새로 만든 현관. 원래 여기가 현관이 아니었는데.
1: 이야. 오, 여기 거실 너무 예쁜데요?
2: 네, 여기가 저희 바깥 거실.
0: 석가래 감춘 낮은 천장에 아늑함을 더해주는지, 저건 나무창인가요? 낭만이란 감성은 한도 초과네. 어우, 생각보다 잘 고쳤다.
1: 가정집 거실 치고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2: 제가 네? 처음에는 집을 고쳐서 사에다가, 이제 서울에 다시 직장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집을 또 비우면 집이 금방 망가지니까
1: 네.
2: 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을 만들고,
1: 네.
2: 이제 저는 올라가고, 저희 아버지를.
1: 아빠는 뭔 죄래요?
2: 북치기. 예, 네, 책을 지키는 사람.
1: 멋지네.
3: 뭐 내가 하여튼 뭐 도와주고 싶었어가.
1: 아,
3: 제가
1: 그럼요. 아빠 마음이 아니, 그래요.
3: 이게 늦잖아 이게 또.
1: 맞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3: 근데 막 이렇게 재피가지고 무슨 사리가 좀 뭐야.
1: 지금 모순이라고요?
3: 아니 무슨 말이요.
2: 행복하시죠?
3: 아휴 살아봐라.
2: 아니,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집 샀다고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서 말했거든요.
4: 하필입니다.
5: 그러니까 약간 시골 그 빈집 고쳐서 살아보는 게 아빠는 재밌다고 느끼는 거네?
3: 아니 아빠는 나가서 살아 그러면 살지 차라리 거기서.
5: 아빠가? 아빠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
3: 아유 참. 또 차고 쳤구만. 아니,
0: 나는 왜 찬석 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3: 왜 황당하잖아. 뭐 한번 당해보세요. 딸내미가 그 서른 갓 넘은 애가 강원도만 해도 다니기가 편해요.
2: 강원도가 집값이 엄청 비싸.
3: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난 아빠랑 거리가 문제야 이게.
0: 연고도 없는 곳에 그것도 딸인데 걱정되죠. 그래서 바로 쫓아내려왔는데 집 고쳐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뒤로 넘어갔대요.
3: 혼나겠던 게 지금 이 상황, 요 태로 이렇게 이게 뭐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다. 그게 물이 위에 없냐.
1: 문이,
2: 아니,
1: 왜요?
2: 그때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독차지하면서 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문을 달아놓을 필요가.
0: 사방이 막힌 벽에 문도 멀쩡히 달린 방이었는데 창은 생기고 문은 사라지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래요. 분명 고치기 전보다 백만 배는 좋아졌는데 잔석 씨 말 맞다나 온 집안이 뻥뻥 뚫렸네. 아무리 혼자 살 집이라지만 왜 이렇게 고쳤는지 어디 이야기 좀 한번 해봐요.
2: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 거거든요. 독립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20살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간 거라. 그래서 포상 좀 풀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고시원에 살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싼 방. 조금 더 돈을 한 달에 3만 원 추가했더니 반지하로 옮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1층 뭐 옥탑방 그리고 뭐 창문이 큰 방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20대를 보내고 나서 30대에 만난 집이 이 집이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채광은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0: 조금씩 사정이 나아질 때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승격하던 집. 갓 스물이 된 청춘에게 고시원 문은 닫힌 벽이었고 창 크기는 나아지는 살림살이의 상징 같더랍니다. 아, 그래서 문은 없고 창은 많은 집이 탄생한 거구만요. 네, 이제 이해가 되네.
1: 이쪽은 뭐죠?
2: 네, 약간 안거실 같은 공간인데
1: 아~
2: 네, 옛날에는 여기서 밥도 먹고 그랬었어요.
1: 아, 옛날에는 네. 여기가 방이었을 것 같긴 한데
2: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맨 처음에는 아예 안방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식탁 있고 이렇게.

0: 쓰다가 지금은 저희의 가장 메인 코너가 됐죠. 여기가 원래 문이 달려있는 벽장이었는데 네. 이제 막 실제로 이불을 넣고 그러기엔 조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임이 좀 애매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책이 옛날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1: 아, 어머니 책이었구나.
0: 네.
1: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뭐지?
0: 아 이거는 사실
1: 되게 오래된 책인가?
0: 네. 저희 엄마 대본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1: 대본이요?
0: 네. 라디오 드라마 작가셨어가지고
1: 아 작가님이셨구나.
0: 네.
2: 난 이런 대본 본 기억 있어요. 이 벽장은 그니까 엄마를 기억하는 공간이구나.
0: 얘가 저고 언니.
1: 동생. 아, 언니.
0: 아빠 어딨지?
1: 아,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안 계세요?
3: 아빠가 찍은 거지.
1: 그래. 아, 확실하세요?
3: 네. 그 요 이 집인데 이 집이 참 이쁜 집이 있었어요.
1: 지금 신부에. 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0: 그렇죠. 맞아요. 여기 집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이
1: 감성이
0: 집이랑.
1: 너무 비슷한데?
0: 이제 4살 때부터 6살이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는 안 날 텐데 그때 되게 좋았나 보다. 그래서 이 집을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막 기억이 나요. 아빠, 엄마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뭐 하고 있고 저 혼자 소꿉장난하고 저 혼자 놀았어요, 맨날.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막 제 기억에 혼자 무슨 그 망초꽃, 흰색 망초꽃 따다가 혼자 결혼식 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약간 리즈 시절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막 이렇게 넷이 되게 행복했던 때.
2: 100살 넘은 촌집이 왜 좋지 했는데 넷이라 행복했던 그 집과 꼭 닮아 있었던 거죠.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0: 엄마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는 고등학생 때는 하여튼 암흑이었어요. 저희 가족에 막 언니랑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그냥 그 의자가 원래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계속 넘어진다. 아빠랑 이제 치고받고 엄청 싸웠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죠.
2: 이 집은 그렇게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부녀가 다시 함께 살게 된 집이었답니다.
1: 야, 이 방 엄청 특이하네요. 아니, 어떻게 벽에 타일이 마감이 돼 있죠? 야, 근데 이 공간 좀 독특하네요. 벽은 타일이고 바닥은 이거 우레탄 페인트 같은데.
0: 아빠 말씀하실래요?
3: 아니, 네가. 이거 요번에 곧 수리한 거예요.
1: 아, 이번에.
0: 네. 네. 원래는 여기가 저만 쓰던 조적 욕조. 한 번도 물을 못 채워봤어.
1: 아, 그러니까. 아니, 1톤 들겠다, 1톤.
3: 아니, 평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0: 평균적으로 상관이 안 간다고 했잖아.
3: 나는 얘가 그,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뭐, 특이하다. 얘를 특히 내가 키운 딸이 맞나?
0: 안 가는 거예요.
3: 아니, 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0: 왜?
3: 아니, 여기 이제 네 노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고, 이게 내가, 참네.
0: 혼자서 살아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후에는 계속 아빠 와있고, 뭐, 예, 그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2: 아버지가 이 집에 눌러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으로 가봅시다. 와, 근데 이 여름에도 찬석 씨 정원은 정말 곱다.
1: 야, 정원이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설마 아버님께서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3: 아니,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1: 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3: 뚝 떨어졌어요.
0: 아빠가, 아빠가 다 갖고 오시고, 네, 그것에 대한 좀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는 거예요. 정원 가꾸면서 행복하셨죠, 아버지? 아,
1: 지금 팔을 너무 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0: 행복했다고 말해. 행복하다고 말해.
3: 내가 상상하는 그 꽃밭 이상, 딴 데서 보는 것, 그것 이상으로 내가 이게, 그 뭐, 말하자면 뭐 꽃을 보고 살게 해주겠다,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4: 아빠!
3: 어?
4: 왔슈.
3: 아이고, 아이고.
4: 잘 지냈어요?
3: 잘 지냈어?
4: 네. 살이 좀 붙었다. 좋아 보이네.
3: 자.

0: 이제 술 먹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막 서로 공격하고 막 과격해지고 그래서
1: 미안하면 가셔서 안 가시고 날 도와주기나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200%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거의 그 업보를 씻어내리는 활동이다. 이 가드닝은 그때 제가 너튜브 하면서 다 찍었잖아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거든요. 보면 이거는 진짜 돗닦는 행동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로 제 마음이 실제로 많이 풀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2: 오랜만에 세 부녀의 김제집 회동. 찬석 씨 신이 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큰딸까지 출동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찬석 씨가 한달 전에 머리를 여는 큰 수술을 했거든요. 6년 전암 수술에 이어 두 번째 수술. 딸들은 걱정이 되죠.
3: 손님 중에 머리 따고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
0: 그건 아빠 놀린 것 같은데?
3: 아니야. 아니, 다들.
1: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신데?
3: 아예 불행하진 않아요. 세 사람이 다 나오게 해야
4: 하얀색
3: 돼?
4: 버튼.
3: 아니, 그러니까 알아.
4: 세 사람이 다 나오게 니가 띵 거. 아빠가 나와야지.
2: 불행할 것도 없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상처 없는 가족이 어디 있을까마는 한 지붕 아래 머무는 일도 상처가 되던 시절. 한때는 행복했기에 더 쉽지 않았죠.
4: 어느 날한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술상을 딱 차려드렸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외로웠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시는데, 아, 아빠도 우리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속얘기가 있었구나.
0: 아빠 인생이 좀 뭐랄까 외로워요. 아빠 형제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다 먼저 보내시고 엄마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짠하죠. 여기는 300평 마당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출되면서도 되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해요.
2: 30년 전네 식구 행복했던 남양주 촌집 정원에 꽃을 심었듯 잔석 씨는 이집 정원에도 쉼 없이 꽃을 심었답니다. 아무도 못 말렸대요. 그게 딸 곁에 머물 유일한 핑계였을 테니까요.
0: 이 집이 아니었으면 화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랑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왜냐면 그 같이 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아빠는 뭐 나름대로 오늘 누가 왔다 갔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나는 밖에 나가도 책방 손님이 또 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깝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5: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이문 하나는 그래도 좀 똑바른 것 같은데.
0: 네.
5: 아니, 너무 예쁘다. 혹시 우리 따님이 있는 방인가요?
3: 제 방이죠.
2: 뭐야,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정갈하다 못해 곱다. 역시 꽃을 심는 남자인 건가요?
5: 이런 감성이셨구나. 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 따님은 어디에서 지금 기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버님
3: 저
5: 방이면?
3: 건너쪽에.
5: 건너쪽에 집이 또 있어요?
4: 네, 별채가 하나
5: 아,
4: 있는데.
5: 부잣집이네.

0: 농업용 창구였다가 선인방이 됐었는데요. 본체가 책방이 되고 나서는 책방지기 찬석 씨가 머물던 집이었죠. 별 씨가 다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세 번째 공사를 했답니다. 현관이 대골이네요. 경사천장이라 그런가 더 넓어 보여.
1: 현관에서 바로 부엌이구나.
2: 네.
1: 아, 특이하다.
2: 그렇죠. 여기가 아빠랑 저희랑 공간을 좀 공유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뺐어요.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혹시
2: 저희 남편이에요.
4: 그런 줄 알았어요.
3: 네. 안녕하세요. 폐가 고친 채별 PD와 결혼한 채별의 남편 이상훈입니다.
5: 아니, 이렇게 긴 제의가 사실 줄 아셨어요?
3: 아, 사실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냥 뭐 와닿진 않았는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내려와서 사니까, 예, 좀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아우, 신부가 너무 예쁘다. 아버지 눈물 좀 빼셨겠는데요. 혼자 살겠다 찾아온 폐가가 부녀의 집이 되고, 이제 남편의 아이까지 다시 네 식구, 네 다리가 받쳐주니 넘어질 일 없겠네요.
1: 아니, 어쨌든 이 부엌이 보니까 사통팔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창도 많고.
2: 맞아요. 여기가 원래 가장 큰 창이 애초에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1: 이곳이.
2: 네네. 그래서 여기에 넓은 창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가 부엌일 수밖에 없었어요. 평야가 보이는 주방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0: 100살 넘은 폐가가 무조건 좋았던 이유는 사실 끝도 없이 펼쳐진 저 지평선 부분 풍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창은 절대 포기가 안 되죠. 별 씨, 밥하는 부엌에 논전망 창을 갖게 된 소감, 그 얘기 좀 해줘봐요.
2: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진짜 그림 같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이렇게 저 멀리까지 보인다는 게 저는 좋은가 봐요. 그냥 저 멀리까지 되게 멀리 풍경이 보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좋던데 저는 그냥.
0: 창참 많이 봤는데 이렇게 멀리 베는 창은 처음이네요. 정원이 바라다보이는 침실 창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평선 논밭 뷰래요.
1: 이참 재밌는 게 십자형이에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각각 창문들이 다 있어서 보안이 저 뒤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체 쪽으로는 아버님이 또 가꾸시는 정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보이고. 그리고 또요 부엌에 보이는 창은 이 김제평이 굉장히 넓잖아요.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곳은 또 논도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저는 길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일했던 테이블인데, 이제 가족들끼리 잘 둘러 앉아요.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0: 한솥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니까요.
6: 이누 밥 온다요.
2: 우와.
6: 오늘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거야? 이모 생일 축하하는 거지. 이누 노래 불러줄 거야? 노래 불러줄 거야?
7: 생일 축하합니다.
6: 사랑하는 이모랑 엄마랑.
7: 이모의 생일
6: 불어. 보세요. 같이 불어.
5: 그럼 아버지한테 집이랑 한 단어 표현하면 뭘까요?
8: 가족이 뭐 모일 수 있는 곳, 뭐 싫으나 좋으나 굳어나 보고 싶으나 뭐 어떤 상황이든 기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외로워서도 갈수 있고 뭐 하소연할 수도 갈수 있고 그런 데 같아요.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이번에는 별채 탐구하러 갑니다. 원래 이 별채는

0: 가족이 모이는 곳이 집이다. 아, 그 말 참 명언이네요. 아버지에게 집은 가족이 있는 곳, 딸에게 가족은 한솥밥 먹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한자에 왜 집가자가 들어가는지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이제 부디 행복만 하십시오. 설마 두 번째 집도 김제 평화가 보이는 마을에 있어요? 오늘 김제 특집인가요? 할머니 부로 손주가 놀러 왔구나. 에이, 저 집 손자가 아니라 이 집 손자인 건가요? 아, 이 녀석 소속은 대체 어느 집인 걸까요?
1: 아이고, 바다가 뭔가 모르네.
2: 참 좋죠. 금성아 집이 더 좋지.
3: 엄청 기운이 단계예요.
4: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여기에 17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는 네, 집을 찾는데.
1: 예, 아기가 17년 만에 태어난 아기.
4: 어이, 옥동자, 옥동자. 야, 운호야, 니네 집 가자. 아저씨랑.
1: 운호네 집 가자. 할머니 손잡고 갈까?
4: 갑자기 노래 부르다 노래를 그치네?
1: 할머니 손잡고 갈까?
5: 나 자꾸 가자.
1: 갈까?
4: 할머니랑 같이 갈까?
0: 아, 17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은우 집이 오늘 담궐 집이구만요.
6: 은우 엄마! 손님 왔네!
4: 아, 여기구나. 아, 권칙 향구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네.
6: 은우 엄마 잘 있어. 나 갈란게.
4: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은우 어머님. 아버님이신 거죠?
7: 네.
4: 아,
7: 네.
4: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4: 애기가 너무 예뻐요.
7: 아, 고맙습니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동네에 지금 17년 만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던데, 네. 아, 네. 큰일 하신 것 같아요.
7: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8: 안녕하세요. 석가래 시골집에 반해 전북 김제까지 내려와 짓고 치고 사는 은우 아빠 최수연입니다.
7: 은우 엄마 이지은입니다.
8: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내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그마치 3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대요. 그러니 폐가가 따로 없는 형상. 서울 토박이 은우 엄마 눈에는 안 차지. 엄마야, 저거는 아궁이는 진짜 이 옛날 부엌 아닌가요? 대체 은우 아빠는 뭐가 좋았던 거래요?
8: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때 겨울이었는데 빛이 쫙 들어와 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마당 자체가. 그래가지고 첫 느낌부터 저는 이 집이 좀 잘 준 것 같은데?
0: 글쎄다. 어쨌든 은우 아빠가 봤다는 그 매력 찾아서 집 구경 시작해봅시다.
4: 아니, 근데 어쨌든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저쪽 그 사칸집이네, 심지어. 어쨌든 여기 툇마루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툇마루가 참 특이하네. 밑이 다 막아져 있어서 보통 우리가 툇마루 하면 이 지면에서 떠 있거든요.
7: 아무래도 조금 어르신 분들은 넓게 쓰고 싶으셔서. 네.
4: 그러니까 그리고 온도를 아마 깔면서 뭔가 이게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7: 네.
8: 아, 네. 들어가시죠.
0: 그러고 보니 이 집 맞배 지붕 아니고 팔짝 지붕인데요. 평야가 넓으니 혹시 만석군 집이었으려나? 갑자기 탐구 욕구가 생기네.
4: 실내 툇마루가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 오, 천장은 또 7, 80년대 이 목재 천장인데요? 네. 쪽모이 천장. 이야.
0: 응? 한옥은 석가래가 맛인데 80년대 쪽모이 목천장을 살린 이유가 대체 뭐래요?
7: 제가 어릴 때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때 집이 이제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집이었어가지고 벽도 다 이제 나무로
4: 되어 있는
7: 그런 집에 살았었어서 좀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좀 가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0: 쫑모의 목선장뿐만이 아니래요. 지은 씨 마음 사로잡은 70, 80년대 추억템은 안방에도 있답니다. 근데 뭐가 추억의 아이템이죠? 혹시 저 목창호 이야기인가? 나도 잘 알죠. 근데 어째 뭔가 빠진 것 같다.
4: 이 특히 창문이 너무 특이해요. 아니 뭐 일단 장식도 좀 특이하고. 예. 분명히 우리가 70, 80년대 이렇게 목재 창호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나누면 네 칸, 뭐 두 칸이지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눈 그 창문은 저도 거의 처음 갔거든요.
7: 또 이게 세 쪽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열면 네.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매력적이다.
0: 세쪽 목창호가 지은 씨가 꼭 살리고 싶었던 추억템이라면은 이 팔짝 집은 석가대는 수연 씨 추억 아이템이래요.
8: 처음에는 이제 그 천장이 막혀 있었어요.
4: 아, 막혀 있었구나. 네,
8: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시골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빠루를 가지고 이 석가래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부터 뜯어봤어요.
4: 아, 그거부터 체크를 하셨어요? 아, 네네.
8: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하고 그렇게 천장을 조그맣게 이렇게 좀 따가지고 그거부터 이제 핸드폰 라이트로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막 다 뜯었죠.
4: 야, 그래서 이렇게 텐마루 복도를 지나서 여기가 아 거실이구나. 오, 거실 높다. 와. 어? 야, 저기 상량이 있네요.
0: 철거에 손 떨리는 샌딩 작업까지 수연 씨가 직접 했대요. 1938년생이라고 적힌 이 영롱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4: 좀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그때 그 이제 천장 한번 뚫어서 확인했던 게 네, 바로 맞아요. 또 상량이었던 거죠?
8: 네, 바로 그 상량이에요. 야. 제 친구들도 뭐 이제 소위 뭐 아파트 뭐 몇 억 올랐다 뭐 얼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나는 한 90년 된 집 살아 뭐 약간 역사 있는 집 살아 약간 저희 집도 약간 이런 한옥집은 아니었는데 제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사진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궁이가 있는 집에 그런 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0: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수연 씨가 이 집에 끌렸던 이유가 이거였네.
8: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장남이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제 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집이 없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침에 마당도 쓸고 6시에 종도 치고
0: 할머니 따라 어린 나를 절집 수행자처럼 산 셈. 친구들이 집에 갈 때 절로 돌아가던 소년은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8: 집부터 사고 싶다, 집부터 마련하고 싶다 이런 집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유독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 선생님이기도 하고
8: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4: 아버지
0: 수연 씨랑 꼭 닮았네. 얼마나 보고 싶어 그래.
8: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4: 그럼 지금 제사를 계속 지내오고 계신 거예요?
7: 네. 아기가 계속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제가 아버님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예,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0: 어렵게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8: 당연히 뭐 그건 말로 할 수 없죠.

0: 엄청 기뻤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빨리 가지 말고 문득 앞에서 오래 살아야겠다.
1: 그렇게 수연 씨는 감히 꿈꾸기도 조심스러웠던 아빠가 됐답니다. 아우 이뻐라. 이 집이 진짜 큰일을 했네.
2: 이쁘다 우리 윤우.
0: 근데 이제 운우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빠 아빠야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할 때 좀 뭉클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2: 왜 그래?
0: 아, 잠깐만.
1: 그 나이가 돼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3: 이번 기일에 제사 지낼 때 은우랑 같이 절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뭔가 본인만의 뭐가 조금 있었나 봐요.
0: 아, 갑자기.
3: 괜찮으십니까?
0: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빠가 돼보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못 느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확 울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일 텐데.
3: 어쨌든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오빠가 없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서 지내다 보니 아버님이 또 우리 은우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제사를 지내고 싶어요.
0: 둘째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4: 아, 두 분 정말 집을 고치면서 이렇게 훌륭한 집도 얻었지만 정말 가족도 또 얻으셨잖아요. 네, 태어나고 너무 신기한데요.
0: 네 맞아요. 저희 운우도 얻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존재도 또 이 집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얻었다? 그게 뭔 말일까요? 부엌을 탐구해보면 알 수 있나요?
4: 특히나 옛날 집이라서 그런지 부엌이 보통 아일랜드 주방도 좀 특이했을 것 같은데 이 디귿자라.
3: 네.
4: 굉장히 드물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아버님이 한 분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4: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깜짝이야.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거기서 긴장을 하세요 어떻게?
0: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입니다.
4: 아~ 네.
5: 딸 사이. 예. 그리고 저는 이민배라고 합니다.
4: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사위 분이시구나.
5: 네.
4: 아, 장인어른.
5: 네.
3: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젊으셨을 때 이제 이런 인테리어 쪽 일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이 집으로 결정한 후에 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네.
5: 안녕하세요. 지은이 수연이 아버지 이민배입니다.
3: 핑퐁 핑퐁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핑뚝 퐁뚝 약간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얘기하면 아버지가 또 막 이런 저런 또 얘기도 해주시고 보통의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5: 정말 결정적으로 더 가까워진 게 이 집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집 수리하면서 아무래도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전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색 못했던 걸 여기서 했다. 이 생각이 드네요.
1: 수연 씨에게 민배 씨는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가 모르겠네.
2: 생각보다 어렸을 때 어렵게 잡았다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5: 네네. 이제 연애를 둘이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글쎄 뭐 처음에 조금 그 못마땅한 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일단 귀하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딸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네, 받아줬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낮으니까 상부장을 못 달아요. 네. 그러면 디귿자로 해가지고 수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4: 아이디어가 좋네요.
5: 예.
4: 네.
3: 이쪽에 이제 아버지가 시공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는 원래 좀 작은 타일로 네. 하고 싶었어요.
4: 네. 이거보다 더요?
3: 네. 더 작은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저거 한 4분의 1 쪽만한 네. 걸로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그건 아니고 네. 아빠 아니고. 말을 들어라.
4: 이야 그거 관철시키기가 어려운데
5: 그
4: 타일은 양보 안 하거든요 보통.
5: 그 양보 제가 못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4: 어떤 거 있습니까?
5: 화장실은 제가 결국은 딸한테 줬습니다.
4: 아 그래요? 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거 못 봤는데.
1: 와 이걸 직접 시공하셨다고요?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야, 솜씨가 대단하시네. 아, 이게 그 문제의 타일이구나.
4: 아, 색깔 보니까 느낌 온다. 약간 짙은 청록에 예. 예, 저 줄눈도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이 타일 붙이기 어렵겠는데요?
5: 이 줄눈 넣고 나서 진짜 1분만 지나면은 안 닦여요.
4: 아.
5: 굳어버리면은 칼로 뜯어도 안 떨어져요.
4: 아.
5: 예, 그래서 진짜 밤새 닦았습니다.
4: 근데 아버님 예쁘긴 하네요.
5: 네, 네, 맞아요.
1: 싱크대 높이도 수연 씨한테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6: 우리야, 사과 먹자.
7: 우리는 좋아.
8: 사과.
3: 옳지.
5: 이렇게 또 준비했어. 그래.
6: 짜증나. 고맙습니다.
1: 여보. 수연 씨가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툇마루에 모두 모였네요.
8: 아, 맛있다.
3: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9: 할아버지 자전거.
5: 오, 자전거.
4: 오, 저기요 이거.
5: 사과 먹고 가자. 사실 당사자인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색 한번 안 하고 뭐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네, 그런 아들의 사위였었는데 고맙죠 뭐. 잘 키우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1: 이제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니다.
4: 근데 아까부터 저 소나무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3: 소나무 의미가 아주.
4: 네. 아, 의미가 있는 소나무예요?
3: 네.
10: 은우나무라고.
4: 아, 아이 이름?
3: 은우나무, 네.
10: 마을 이장님께서 네. 소나무를 이제 은우 태어난 기념으로 직접 해주셨어요.
1: 이 비싼 소나무를 직접 굴삭기까지 끌고 와서 심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그러셨을까요?
4: 야,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은우가 이 동네 그 거의 손자?
3: 네.
4: 복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 선물인가 보네요.
10: 이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은우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없었던 아버지가 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이, 터가 참 좋은가?
1: 수연 씨가 석가래 아궁이 집에 살았던 시절이 딱 지금 은우만한 때 아닌가요? 은우에게 이 집은 어떤 집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3: 제 그냥 저희의 욕심이라면 아버지가 물려준 곳에서 은우가 또 아버지가 돼서 또 본인의 아이에게

0: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1: 세상에 나가 살다 힘들고 외로운 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고향. 두 분은 폐가를 고친 게 아니라 은우의 고향집을 고친 거였네요.
2: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 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4: 전부 이 사람이다.
5: 멋대로 하고 있어요.
4: 그렇지, 멋대로 하고 있어.
3: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6: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3: SNS 곳곳에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을 한 거죠. 1,400억을 했고 이 업계에서 1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품을 띄워준 친구들이 MZ세대라고 하니까 야, 귀여운 게 많네. 그 MZ세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
2: 쭉 뻗어보세요.
4: 어떤 일을 하셨나요?
3: 아, 그 얘기하면 제가 슬퍼지는데.
5: 안녕하세요.
6: 피넛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행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1: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2: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1: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명석한 두뇌, 강직한 외모,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뛰어난 지능과 힘, 민첩한 움직임으로 지상 최고의 견종이라 불리는 개.
1: German Shepherds are an iconic breed.
2: Ganzen gesagt ist der deutsche Schäferhund ein Allrounder.
0: 비극의 시대에 태어나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인류가 겪은 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활약한 역사.
3: 나 and he has changed my life.
4: Und er ist wirklich der Hund würde sein Leben für mich geben.
0: 누군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웅이 된 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견종 중 하나이자 인간의 신뢰받는 친구, 저먼 셰퍼드다. 전라남도 화순.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 15년차 소방관인 이승호 소방장과 인명 구조견인 한결은 지난 2년 동안 각종 재해 현장에서 함께 해왔다.
5: 올해는 그 예천 수해 현장에 산사태로 붕괴된 지역에 대한 그 수색을

0: 개업을 했고요. 한결이랑 호흡을 맞춘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광주광역시에 신촌 아파트 붕괴 현장에 수색을 나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수색 현장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실종자를 찾아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한 베테랑 소방관이지만 아직 방송은 초보. 한결도 이런 모습에 낯선 눈치다.
0: 잠깐만, 제가 95년 차인가? 14년 세파트, 점원 세파트로서 한결이는 이렇게 네.
1: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탓도 있지만 한결을 떠올리면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0: 세파트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세파트의 이제 고집이랄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 친구였죠. 그래서 저를 운영자로 이렇게 신뢰가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1: 한결은 3살 때 구조견이 됐다. 처음엔 훈련이 낯설어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믿음직한 파트너가 됐다.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은 겨울철 필수 수색구역. 실종자가 추위를 피해 들어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0: 한번 해보자.
1: 사각지대를 수색하는 것도 구조견의 임무.
0: 구조 출동을 해서 수색 현장에 나가면은 항상 낯설고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도 이제 한결이와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도감이 있거든요.
1: 마을에서 실종된 지적 장애인이 폐건물로 들어갔다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앞장선 것은 사람이 아닌 개. 오래된 건물은 시설물이 낡고 부식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람보다 구조견을 먼저 투입해 현장을 수색한다. 여기저기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한결은 냄새의 가득을 찾아가고 있다. 사람에 비해 1만 배 이상 높은 후각 능력을 가졌다는 점원 셰퍼드. 한결의 코에 무언가가 걸렸다. 건물 수색 15분 만에 실종자를 찾아낸 한결.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짖어서 알리도록 훈련받았다.
2: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3: 김
2: 씨 맞으세요?
3: 네.
2: 네.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1: 이렇게 또 한 명의 목숨을 구했다.
0: 한결이 같은 경우는 일단 후각 사용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자기 체력 안배를 하는 그런 습득력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걔도 이제 단시간에 무리한 체력을 소진을 해버리면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췄던 다른 구조견들도 있지만 넓은 범위를 수색해 나가는 그 움직임이나 활동성 자체가 나갔다고 기억이 남습니다.
1: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칭찬인지 아는 걸까? 9.11 테러 당시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수색견 아폴로는 점원 셰퍼드였다.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낸 수색견 역시 점원 셰퍼드인 트레이커. 점원 셰퍼드는 전 세계 재해와 사고의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했다. 수색 도중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점원 셰퍼드의 활약은 인명수색과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독일 바이에른의 경찰견 훈련학교. 바이에른에서 활동하는 경찰견의 약 30%가 점원 셰퍼드다. 올해 6살이 된 경찰견 타이는 호기심도 많고 힘이 넘친다.

0: 쉼없이 들이대는 맹랑한 성격. 이런 타이가 바이엘은 최고의 탐지견이란다.
1: Ist ein Schutzhund ein ausgebildeter und nach seiner Schutzhundeausbildung hat noch die Spezialisierung Leichenspürhund durchlaufen und hier ebenfalls noch mal drauf gesetzt im Endeffekt die Wasserausbildung.
0: 수색견이지만 방호 훈련은 가장 중요한 기본. 방호 훈련을 앞두고 타이는 이미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 장난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든다. 머리와 목을 밀어 떼어놓으려 하지만 필사적으로 물고 놓지 않는다. 지시가 있기 전까지 체포 자세를 유지한다.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복종한다.
1: Also beim deutschen Schäferhund ist es uns für den Dienst sehr wichtig, dass ich im Endeffekt einen loyalen Hund habe. Dass der Hund wesensstark ist, dass nicht zu nervös ist und dass im Endeffekt diese ganzen Eigenschaften auch immer abrufen kann.
2: Wir haben jetzt die Schnauze voll! Ah! Ah!
0: Ah!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 범인을 검거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인을 가정해 훈련한다. 범행 현장에서 강한 저항이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명령 없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아무리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다 해도.

0: 높은 지능이 있어 가능한 훈련이다.
1: Es ist nicht so, dass ich ihn nur in einem Bereich gut einsetzen kann, sondern wenn ich einen guten Hund für alle Bereiche brauche. Und deswegen haben praktisch wir bei der Bayerischen Polizei sehr viele deutsche Schäferhunde in unseren Reihen.
0: 현재 100여 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바이에른에서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파트너가 되길 원하는 꿈의 견종. 저먼 셰퍼드를 빼놓고 사역견의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다. 저먼 셰퍼드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 찾아간 곳은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 위치한 저먼 셰퍼드 협회. 전 세계 저먼 셰퍼드의 품종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2: Der Verein für deutsche Schäferhunde wurde 1899 gegründet, im April 1899, von dem Rittmeister von Stefanitz, der bis heute eine ganz zentrale Bedeutung für unseren Verein hat. Der deutsche Schäferhund als ein Gebrauchshund gezüchtet wird, das war immer die Prämisse des Herrn von Stefanitz, dass der Hund Gebrauchshundeeigenschaft besitzen soll.
0: 고대부터 인간을 위해 일해온 개. 유럽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기 위해 목양견이 필수였고 셰퍼드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의 사용 범위는 확대됐고 슈테파니치는 사역견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협회가 설립된 1899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화한 저먼 셰퍼드에 대한 기록을 세대별로 보관해왔다. 품종의 기원, 조상에 대한 확인 없이는 어떤 개도 순종 저먼 셰퍼드로 분류될 수 없다. 혈통기록부에 적힌 최초의 저먼 셰퍼드는 뭘까? 저먼

0: 미국의 대통령들 역시 퍼스트독으로 저먼 셰퍼드를 선택했다.
1: They were first invented in the late 1800s and became hugely popular in the early part of the 19th century.
0: 저먼 셰퍼드의 번식 기준은 전 세계에 통용된다. 한국에서도 매년 지거쇼 랭킹전이 열린다. 지거는 독일어로 챔피언이라는 뜻. 전국에서 우수한 저먼 셰퍼드들이 참가했다. 이상적인 품종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개를 선발하는 경기. 부족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직 어린 녀석들도 눈에 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지만 이래봬도 혈통 좋은 저먼 셰퍼드다. 경기 전 개의 몸속 칩을 이용해 협회에 등록된 개인지 확인한다.
2: 854.
0: 혈통이 좋아도 건강 상태와 훈련 여부 또한 중요하다.
3: Es gibt ja einen Rassestandard, an den wir Richter uns zu orientieren haben und gemäß dem Rassestandard habe ich heute die Hunde beurteilt.
0: 위험 있는 듬직한 체구. 순발력의 필수 조건인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움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얼굴. 쫑긋한 귀에서부터 꼬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등선이 매력 포인트. 걸을 때 여유와 품격이 있으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개가 좋은 품종의 저먼 셰퍼드다.
4: 여기서 이제 앉거나 엎드리면 이제 탈락이에요.
0: 어째 개보다 견주들이 더 긴장한 것 같다. 테스트를 받아야만 하는 건 개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 출전한 개보다 더 적극적인 견주들의 모습에 독일 심사위원도 놀란 눈치. 응원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지거쇼는 테스트인 동시에 견주들의 축제다. 하지만 30년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의 평가는 냉철하다. 타고난 기질과 신체 구조, 명령을 알아듣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지능을 평가한다.
5: 아주 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자골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은
0: 오늘 랭킹전에서 최고 등급이 나왔다.
5: 오늘 이 조의 1위전은 36번 승차이 되겠네요.
3: Also vorzüglich Auslese wird nur auf den Siegerschauen vergeben. Das ist nochmal eine besondere Herausstellung der Hunde, die besonders gut und besonders nahe dem Rassestandard kommen. Und
6: erhält am heutigen Tage die Bewertung vorzüglich aus.
0: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엘리트 등급이 나온 건 흔치 않은 일. 지켜보는 다른 견주들과 심사위원도 놀랐다. 영광의 주인공은 수컷 4살 저먼 셰퍼드 셀바. 주인의 기쁨도 셀바 못지않다.
5: 엑셀런트 원, V1을 드립니다.
7: 굉장히 받기 어려운 등급인 건가요?
8: 예, 1년에 한 마리나 두 마리 나올까 말까 평가를 받았어요.
5: 훌륭합니다.
8: 최고의 견으로 평가를 받은 개입니다.
0: 저먼 셰퍼드가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의미가 크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개만이 저먼 셰퍼드 표준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예상치 못한 성과에 행사의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견종은 다양해졌다. 애견 훈련소에 사역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견종 네 마리가 모였다. 수레를 끌고 오리를 사냥하는 데 사용됐던 스탠다드 푸들은 모든 견종 중 두 번째로 지능이 높다. 온순하고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할 줄 아는 리트리버는 탁월한 시각 안내견이다. 양을 몰기 위해 개량된 보더콜리는 운동 능력과 지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2: 저기 그 아이고 아이고 그거
0: 다른 개들과 달리 훈련장에 뒤늦게 도착한 저먼 셰퍼드 맥스.
2: 나이스. 굿보. 와 맥스.
0: 테스트를 앞두고 평소에 안 하던 짓궂은 장난을 친다.
2: 맥스 와. 옳지 잘했어. 맥스.
0: 이대로 와. 테스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2: 시키겠지. 플랫. 자 이렇다 나와보자. 예. 자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애들 데리고 나왔잖아. 네. 여기 오면 지금 우리 반려견으로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개들이거든. 진짜 어떤지 오늘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네.
0: 예. 인기가 많고 머리 좋기로 소문난 견종들. 지능과 집중력, 운동 능력과 환경 적응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는 머리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보더콜리. 삼각 모양 고깔 속에 개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넣고 찾는 실험이다. 개보다 훈련사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신호와 함께 목줄을 놓아줬지만 어허, 아무래도 멀리 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9: 어디 가니 너?
0: 영리한 개지만 목표물에 대한 집중력은 약했던 모양. 결국 실패다.
2: 됐어, 괜찮아, 괜찮아.
0: 이번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스탠다드 푸들의 차례. 평소 연습한 적이 없는 테스트인데 괜찮을까? 다행히 목표물을 향해 곧바로 뛰어간다. 고깔 주변에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렇게. 좋아하는 플라스틱 공을 찾아냈다. 목표물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15초. 이해력이 뛰어난 리트리버는 어떨까? 고깔까지는 뛰어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2: 찾아.
0: 그 다음이 문제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은 끝에 겨우 목표물을 찾아냈다. 지금까지의 순위는 2등. 마지막 저먼 셰퍼드 맥스의 차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
2: 찾아.
0: 우려와 달리 맥스는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냄새의 가닥을 찾아 목표물을 찾아냈다. 출발선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12초. 저먼 셰퍼드의 집중력은 실전에서 빛난다. 두 번째 테스트는 원반받기.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보더콜리는 빠른 움직임과 뛰어난 집중력으로 원반을 받아낸다. 앞선 테스트에서 2등을 한 스탠다드 푸들은 어떨까? 좋은 머리에 그렇지 못한 몸. 태어나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다. 리트리버는 먼 거리에 원반도 잡아낸다. 강한 의무감과 충성심, 귀여운 외모에 리트리버는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다. 이번엔 저먼 셰퍼드인 맥스의 차례.
2: 옳지. 와, 고. 제.
0: 명령에 따라 단숨에 원반을 잡아낸다. 간혹 실수가 생기더라도 특유의 스피드와 민첩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개는 많지만 모든 능력을 갖춘 개는 적다. 저먼 셰퍼드가 최고 견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2: 여러 각도로 보셔야 되며 각 능력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자기 역할에서 가장 뛰어난 품종들은 다 제각기 있겠지만 그래도 저먼 셰퍼드는 이 모든 견종이 할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먼 셰퍼드이기 때문에 최고의 우수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 Das ist natürlich,

0: This is full of memories of some of the things that we've done with Finn. Possibly the most important is this. So this is Finn's Law. This is what's created by Parliament. It's been signed by the MP and the Lord and myself. And this is actual Finn's Law. This is absolutely incredible. And Finn signed it too with his paw print.
1: 사건이 있은 후 영국에선 공무를 수행하는 사역근을 해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름하여 핀의 법.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다. 몇몇 사람들은 지나친 동물 권리 보호라며 반대했다. 데이브와 핀은 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12만 7천 명의 영국 시민이 지지 서명을 했고 18개월 만에 핀의 법이 제정됐다.

0: 지난해 7월 데이브는 14살의 피인을 떠나보냈다.
1: 100% every single day of his life. Absolutely, such a huge privilege to have known a dog like that, and he has changed my life.
0: 저먼 셰퍼드 핀이 보여준 용기는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국인들은 핀이 세상과 동물을 위한 커다란 유산을 남겼다고 말한다. Say he'll stay. 대전에 위치한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오늘 이곳에선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저먼 셰퍼드 경찰견 짱의 은퇴식.
2: 지금부터 경찰견 은퇴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젊은 세파트 견종입니다. 나이는 올해 이제 13살을 맞이했고, 짱이 같은 경우는 교육견으로서 저희 경찰견 종합훈련센터에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역할을 하는 교육견으로 활용을 계속하였습니다.
0: 노견이지만 늠름한 발걸음.
2: 경찰견 짱은 2012년 3월 2일 출생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경찰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경찰견으로서의 힘찬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0: 그로부터 10년. 한국 경찰과 구조대에서 활동 중인 사역견의 많은 수가 짱의 제자다. 짱은 엄격하고도 노련한 시범적이었다.
2: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꽃목걸이를 드립니다.
4: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경찰견의 도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경찰견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명실상부 우리 14만 경찰 가족의 동료이자 최고의 파트너로
2: 이제 차렷! 경찰견에 대하여 동해!
0: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담아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경찰들. 화려한 꽃다발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제법 잘 어울린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김민철 경위와 짱.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친 짱은 평범한 개로 살아가겠지만 저먼 셰퍼드 짱이 남긴 희생과 헌신은 오랫동안 그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하루에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5분 없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5분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을 뭐 속도도 상관없고 그냥 천천히 달려도 괜찮으니까 5분만 달리십시오.

0: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물결된 게 많아요.
1: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3: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4: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2: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정신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낫?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2: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1: 아, 파티.
2: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1: 파리. 파리 타임.
2: 예. 그래서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1: 아, 뭡니까?
2: 초파리.
1: 아, 초파리 타임. 아, 초파리.
3: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0: 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1: 빨간 눈이요?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인데. 어디 나왔습니까?
0: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2: 어, 뭐야?
1: 아, 저거예요, 저거?
0: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인자인데요.
2: 유전인자예요,
3: 실제.
0: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4: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5: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고

자다가 자면 됐는데 오, 요새는 한 병을 다 먹네. 와, 와인을 한 병 따도 그걸 내가 다 먹네. 더 중요한 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면은 침묵입니다. 50대 남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해 뭐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만 봅니다. 야구만 보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자요. 이걸 전문용어로 가면을 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오,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아,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 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우,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들은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 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0: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모체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이라고 했었어요.
1: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part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0: 야,
1: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얘기해
1: 역시.
0: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0: Right.
1: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1: 있으니까.
0: 이런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0: 도전하러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1: 도전!
0: 어, 잠깐. 저기, 저 상자 안에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0: 저기, that box.
2: You want it?
0: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Black. 어,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0: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0: Yeah.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0: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Eh?
2: Oh,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0: 못 살아. 아, 체크. I'll check. 어머.
1: 아, 오늘 와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0: 네.
1: 근데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0: 네.
1: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0: 네.
1: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0: 그쵸.
1: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0: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1: Exactly.
0: 네.
1: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Mm-hmm.
1: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0: 오.
1: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0: 예.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1: Okay.
0: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1: Mm-hmm.
0: With that box.
1: Okay.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0: 네.
1: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0: 네.
1: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0: 네. 지금 right.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써요.
1: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 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0: 네.
1: 자,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0: 아, 맞아요.
1: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0: Uh-huh.
1: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1: 저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0: right? 네.
1: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0: 그쵸.
1: 놀랐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빰빰빰빰 이러고서
0: 지금 또 불안하게
1: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0: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0: 네.
1: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0: 네.
1: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러면 please.
0: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1: With this machi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0: 어허.
1: 이게 중요한 거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All 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오.
1: Be careful 뭐라고요?
0: 조심해.
1: 조심해.
0: 응.
1: Watch out 뭐라고요?
0: 조심해.
1: 근데 잠깐만. Hold on. 맞아요.
0: 아, 그래요?
1: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0: 우와.
1: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0: 조심해!
1: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오오.
1: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0: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라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아! 이런 느낌. 굉장히 네.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 세희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네.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네.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1: Be careful.
0: Be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어허.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0: All right.
1: 그렇죠.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1: 그렇죠.
0: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예.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왔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1: 아하.
0: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땡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 음?
0: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저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땡이에요. 셀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어. A yellow,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0: the.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하, 많은 분들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원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잘했어요.
1: 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1: 네.
0: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1: 너
0: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스.
0: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1: 오.
0: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0: Korean girl.
1: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1: 예.
0: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어?
0: 너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죠.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죠.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1: Talk
0: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예.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네, 아,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렇죠?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okay. break.
0: Alright. 자, 이따가 easy...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어.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0: 조심
1: 써 있어요.
0: 조심 이거죠. 예, 예. Okay.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오!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1: 네.
0: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1: 편하죠.
0: 더 많이 쓰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1: 오.
0: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1: 아.
0: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0: 띵 돌림 애들이 조금
1: 네.
0: 특이해요.
1: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루기 어렵네요.
0: 아, 좀 깨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뭔가 매운 거.
1: 아,
0: 또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아,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1: 아,
0: 그냥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Perfect.
1: Wow.
0: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1: yeah.
0: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0: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Oh-ho.
0: Very nice. 자, 두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 하는 게 뭐라고요?
1: 드롭하는 게
0: 뭔가
1: 떨어뜨리다.
0: 떨어뜨리다.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drop 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수 있나요?
1: 그쵸?
0: 쓸수 있어요?
1: 아, 얘는 그냥
0: 떨어뜨리는 걸로?
1: 떨어지는 건데,
0: 그렇죠.
1: 지가? 예.
0: 이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건
1: 드랍만 써야
0: 가능해요.
1: 되죠.
0: I dropped it. I
1: 예.
0: dropped my phone. 하지만
1: 그러네요.
0: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지 않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암기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두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0: I think.
1: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두
1: 그쵸.
0: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약간
1: 예.
0: 넣는데, 그쵸?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1: 으흠.
0: Al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이거
1: 그쵸.
0: 말할 때두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그런 거야.
1: 야, 세네 번 된다는
0: 그
1: 거예요.
0: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Al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0: You are?
1: are laugh.
0: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Fun. You
0: Funny.
1: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이렇게 해서
1: Yes.
0: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1: 네.
0: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의견,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내가 헷갈렸네.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So I thought I called you. I didn't call you.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I
0: 그렇죠?
1: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의역하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Yes,
1: 아하.
0: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2: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형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요? 볼까요?
2: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3: 네.
2: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3: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3: With that
2: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Camera.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3: 네.
2: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3: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Mm-hmm.
2: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3: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2: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ore...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3: yes.
2: or a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3: 네.
2: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3: 네.
2: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3: 아.
2: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3: 네.
2: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3: I want something spicy.
2: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3: Hey, buy her something cool.
2: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3: uh-huh.
2: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3: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5: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4: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5: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2: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3: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2: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형작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3: 네.
2: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3: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2: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3: 네.
2: 이러면서, right?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3: 와.
2: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3: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2: 네.
3: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2: Not bad, not bad.
3: 네.
2: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보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민혁이 최상품이라. 한문생 뭐 한 150만 원입니까?
2: 150만 원이요?
3: 네. 와,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 더 하죠, 이게.
2: 당근이란 당근밖에 안 나.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이게 위로 오르죠. 민호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4: 것 같습니다.
5: 요즘 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 하겠네.

0: 좀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열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센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든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됐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했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 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 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 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은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

0: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 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 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 발라동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 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 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 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 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다.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아, 이제야 야트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빠우! 지메!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낙동강이 내어준 상주벌의 여름이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자수성가한 백전 노장.
1: 궁금하다. 저는 좀 신중히 따라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2: 아버지는 못 가시는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4: 야, 이리 갖고 와봐.
3: 야, 이거 아버지. 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0: 아들은 1년 전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신출내기 농부.
3: 깨고 있어. 눈뜨림으로 알 수도 있는데.
5: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피부로 먹을 거 아니야.
6: 아빠가 또 11.3, 4 나오네요.
3: 아,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달달한 복숭아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서툰 동행을 만나봅니다.
7: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6: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0: 태백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500리. 낙동강은 온갖 흙탕물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주의 너른 들을 빚었죠. 땅을 내어준 것은 강이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건 사람의 몫. 김창근 씨에게 새벽 식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농부의 첫 의식이랍니다.
8: 잘 먹겠습니다.
9: 아침 식사는 몇 년을 차려야 되나요?
10: 결혼하고는 쪽이죠.
9: 얼마나 네. 되셨어요?
10: 30년.
9: 30년?
8: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밥심으로 우리가 농촌사람들 일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 흘린 땀방울만큼 되돌려주는 게 땅이요. 얼렁뚱땅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게 농사라죠. 그러니 농사꾼에겐 몸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천이라네요.
3: 가자 빨리. 네. 바쁘다 오늘.

0: 복숭아는 여간 까다로운 과수가 아니랍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고 때맞춰 골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된다는군요. 한 품종당 수확 시간은 딱 2주. 짧은 시간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 스피드 스프레이인데 이거 그중에서 이제 방제기 빼고 이제 접지한만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은 운반차로 보시면 돼요.
0: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집으로 돌아온 아들 준성 씨.
2: 야, 그 골 따라가면 안 돼.
1: 어쩌니까? 어디부터?
2: 와라.
3: 아드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2: 아직까지 잘 몰라요.
0: 굳이 아들의 운전대를 뺏어서 결국 연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백전노장의 지인가는 맛이 꽉 찬 복숭아를 한눈에 찾아낼 때도 드러난답니다.
2: 이렇게 나무를 잡고 먼저 잡고 복숭아 살짝 걸리면서 끈을 풀어주면 복숭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0: 대신 아버지의 어깨는 엉망이 됐죠.
2: 맨날 만세 부리듯이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회전근격이 나가서 그래 원래 수술했어요.
0: 30살 무렵 복숭아나무 10그루로 시작해 맨몸으로 축구장 4배 반 크기의 과수원을 일궈내며 준성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이 일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2: 됐다. 쏙.
4: 아버지는 배우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야동들은 따는 건 일찍째라가지고 몰라요.
0: 부지갱이 손도 아쉬운 수확철에 복숭아 농사라곤 전혀 모르는 외국인 귀절 노동자들과 아직 일이 서툰 아들이 유일한 지원군이랍니다.
1: 저는 좀 신중히 따야 막 따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하다.
0: 준성 씨 눈에는 붉은 복숭아가 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2: 야, 이리 갖고 와봐. 뭐, 그렇게 뭐, 다음을 따고 있나?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걸 아직 더 놔둬도 되는데 왜 땄어?
0: 아직은 넘을 수 없는 아버지의 벽.
2: 빨리 움직여. 네. 넣어줘. 이동.
0: 아버지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정신없는 준성 씨.
2: 좀 더. 빨리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더.
0: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아버지의 경력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20kg이 넘는 바구니를 옮길 때도 아버지의 몸이 더 가뿐해 보이죠.
2: 네 나이 때는 내가 이거를 100박스도 너무 들었다 놨다 했어.
1: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으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정갑니다.
2: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대단하시네요.
0: 땡볕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5: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 애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한번 먹어보고.
0: 먼 길 건너와 고생한 글로벌 구원투수들을 위한 새참이죠. 라오스에선 일부 지역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과일이라네요.
6: 어때요?
2: 맛있어요?
6: 네, 맛있어요.
0: 아버지와 준성 씨의 별미는 따로 있죠.
2: 아버님이 복숭아 안 드세요? 나는 맘먹으면 됩니다, 복숭아. 당도가 있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0: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흔한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귀

0: 행복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 힘든 과수 농사 대신 의지의 번듯한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다는군요. 사실 복숭아 농사는 쉴 틈이 없는 대장정. 겨울 칼바람 속에서 가지를 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봉지 작업도 해야 하죠.
1: 제가 일본 농기회사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임파사암이랑 갑상사암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쉬게끔 됐습니다.
0: 아프고 난 뒤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았다는 준성 씨.
2: 야, 그 물 재고 있어. 눈대중으로 알 수도 있는데.
1: 눈대중 어떻게 알아요?
2: 자, 이거 하면 되나? 이거는 11.4 정도는 기본을 먹을 거야, 내가 생각해.
1: 11.4?
0: 베테랑 농부와 기계 당도 대결.
1: 아빠 말대로 11.34 나오네요.
0: 와.
2: 내가 목수 농사를 몇 년 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그냥 안 나. 그렇게 겉무늬가 빨갛고 조금 익은 실주 같은 게 조금 내려오면 당도가 얼마 정도 나갔나 하는 기본 어느 정도는 알죠.
0: 준성 씨 갈 길이 머네요.
2: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뭐. 원래 하는 농사 이 정도 해야지.
0: 일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가장 힘든 법. 그래도 부모에겐 자식이 가장 귀하죠.
1: 고생 많습니다.
3: 아들, 그래.
1: 괜찮아요?
3: 괜찮아.
1: 괜찮아?
3: 아들이 옆에 있잖아.
1: 국수원.
3: 이 정도면
1: 이 정도?
3: 괜찮지 않을까?
1: 이 정도면 괜찮네.
3: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그것도 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일도 가끔 하면서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1: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3: 잘해보자.
1: 네.
0: 준성 씨는 아직 암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랍니다.
4: 빨리 올게요.
2: 아유, 잘 받아와 그래.
0: 그래도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고 있죠.
2: 복숭아 괜찮네.
1: 상품 괜찮나요?
2: 총 몇 박스 들고 왔어?
1: 한 116개 정도 돼요.
2: 예, 품종이 뭐지?
1: 이거 유명입니다.
2: 유명?
1: 예.
2: 이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이 품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 위쪽에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여 살잖아요.
1: 예. 예,
2: 밑에 보다는. 그래서 이제 딱딱이들이 위쪽 지방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금액, 경매 금액도 위에가 좀 좋습니다.
0: 선배 농부에게 유통을 배우며 해외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네요.
5: 경무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113개. 예, 오늘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6: 알겠습니다.
5: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7: 특별히 좀 신경 많이 써주시죠.
2: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네? 청년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발전 속도도 좀 틀릴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0: 아버지를 존경해도 아버지 세대처럼 살 수는 없죠. 청년 농부들과도 교류하며 자기 세대의 농사법을 찾고 있습니다.
5: 택배 보낼 때나 선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금 살펴보시고 복숭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였는 이제 피해라든가 재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1: 수확하는 건 유명 품종 수확하고 당도는 지금 아직까지 14, 1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14. 네. 전체적으로 과수가 좀 약간 작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괜찮나요? 가격은 오늘 처음 따는 거라 아직 내봐야지 할 것 같아요.
8: 저희는 한 3, 4천 평.
7: 혼자 평 평이요? 네. 혼자 평 많이 주시네.
8: 제가 알기로 만 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7: 부러우세요?
8: 부럽죠. 부모님이 다 이미 기반 다 다져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1: 아,
8: 이제 또
1: 아니에요.
8: 약간 맨땅의 헤딩처럼 느낌.
1: 아, 아닙니다.
9: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진 않고 저 혼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 그럼 직접 그러면 과수 오늘 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9: 네, 청창농 대출도 있고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네 그런 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청년들이 농사 짓는 게 쉽진 않죠?
8: 그렇죠. 기반이 없는 분들.
1: 기반 없는

0: 좀 많이 힘드시죠.
1: 낙동강과 부모님이 일궈놓은 풍요 위에 자신의 꿈을 짓기 위해 바쁜 준성 씨.
2: 안녕하세요.
3: 네.
2: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스왕 한 거라서 맛이 괜찮을 거예요.
2: 이 재료로 쓰면 너무 딱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2: 먼저 여기 가운데 심을 이렇게 파주셔야지 되는데요.
1: 밭에서 딴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같은 다른 식재료와 만나 디저트가 되고 카페에서 팔게 되는 복숭아의 놀라운 변신.
2: 이게 완성된 거예요?
4: 네.
2: 가정에서도 굉장히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1: 기르고 만들고 파는 6차 산업이랍니다.
2: 메뉴 개발을 성공하면 복숭아를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0: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면은
2: 매일 배달해 주시나요?
0: 아, 매일 배달해 드려야죠. 갓세 사는 거 드려야죠.
2: 아, 좋습니다.
1: 이번엔 우유로 만든 얼음을 결이 살아나도록 곱게 뽑아냅니다.
0: 이거는 시타레 빙수예요?
2: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젊은 층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여름 디저트. 부드러운 얼음 위에 얇게 썬 복숭아를 장미꽃처럼 겹겹이 덮어주는 겁니다.
2: 복숭아가 한개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0: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해서 맛있는데요?
2: 그렇죠.
0: 네.
1: 복숭아로 이루어갈 준성 씨의 미래도 이렇게 달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고 나니 유난히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신납니다.
6: 안녕하세요. 네. 이거 디저트 좀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 한평생 복숭아를 키운 마을 어르신들, 당신들이 땀방울로 지켜온 맛을 건드렸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6: 저는 새로 개발해본 건데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7: 이게 생기더라. 아까는 거라이 달콤한 맛이 좋으니 부드럽고
8: 좀 고소한 것도 맛있어.
6: 시골에 여기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복숭아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7: 좀 반향 좋지요.
6: 좋아요?
7: 네. 밀어줘야 되지.
1: 청년 준성 씨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
9: 아,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1: 지난 1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적응하느라 바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죠.
9: 일 시키니까 힘들지.
0: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9: 뭐라 할 때가 말할 때 속이 많이 상했지.
0: 괜찮아,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저 섬마다 입장차가 또 다 다르니까.
1: 이제야 담아두었던 걱정을 꺼내는 아버지.
9: 얘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힘들까 봐.
0: 괜찮아, 뭐 그건 이미 가고 한 거고. 열심히 해야죠.
1: 물길도 멈추면 썩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세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10: 절 자체가 강가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경입니다.
11: 좋다.
12: 이게 수행입니다.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를 행가하고.
13: 말은 이 말이야.
12: 불은 항상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자연의 스승이죠.
14: 선더벌류 씨,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 소태,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소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5: 딥이라면 됩니다.
1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5: 됩니다.
1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5: 됩니다.
19: 당뇨나 고혈압.

0: D랍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오! 선배님은 여전하신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나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0: 몽골의 여름은 나담 축제의 계절.
1: 너무 멋져요. 하프. 와.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 완전 만두, 소고기 만두 밀크티가 됐어요. 그 수천년간의 그 유목민의 지혜 같아요.
0: 자연에서의 생존 기술은 삶이 되고 그 삶은 축제가 됐습니다. 생명이 요동치는 날것의 여름 안으로 떠납니다.

붉은 영웅이란 뜻을 지닌 울란바타르. 몽골의 수도이자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몽골의 유일한 대도시입니다. 이번 여정은 울란바타르에서 시작합니다. 양떼가 뛰노는 초원을 상상했다면 크게 놀라실 겁니다.

0: 울란바타르에는 너른 초원 대신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서울 도심을 방불케 하는 울란바타르 시내. 그 가장 높은 곳의 자리에 있다는 자이승 승전탑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이 무려 600개가 넘는데요.
1: 와, 전망대가 너무 멋있는데요?
0: 하늘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치켜든 거대한 동상과 사방으로 탁 트인 360도 원형탑이 인상적입니다.
1: 여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이 몽골에 기증한 탑이래요. 그래서인지 이 벽화에 구소련 느낌이 가득하네요. 와.
0: 원형의 모자이크 벽화에선 20세기 사회주의 시절의 몽골도 엿볼 수 있는데요. 울란바타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죠.
1: 와, 여기에 오니까 이 울란바타르에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많은 몽골이라니 좀 놀랍기도 한데요. 마치 여기가 서울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 남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0: 다음에 오면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울란바타르의 시간은 어제를 박차고 빠르게 내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강풍 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 앞. 몽골 최대의 전통축제인 나담이 돌아오면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1: 이 동상은 나담축제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한 몽골의 국민영웅 무후바트라는 선수라고 해요. 이 나담축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레슬링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강한지 상상이 안 가요. 저 근육 좀 보세요. 진짜 몽골인의 기계가 느껴지지 않나요?
0: 표정에서도 늠름함이 느껴지죠? 이분들도 영웅의 기운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근육은 이미 메달리스트감.
1: 센베너! 부테무스처? 오, you look very strong! 와, 팔 좀 만져봐도 돼요? Can I touch a little bit? 오, 와우! 와, 저도 운동 좀 했다고 하는데 제 팔에 비하면 정말 와, 팔 씨름하면 1초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너무 멋져요.
2: 이런 어떤 몽골의 운동을 비춰주자 그쪽 이런 님 그치대 몽골 이쪽 이런 힘든 님 톰 익스트랑들 몽골 쪽 이런 술득 그치대 검스에.
1: 나담축제에서 우승하셔서 여기에 또 다른 동상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2: 오, 이랬다.
1: And it!
3: Yeah.
1: Yeah.
0: 나담축제는 매년 7월 몽골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이곳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에서 열리는 나담이 가장 규모가 크다는데요. 축제를 며칠 앞두고 울란바타르 시내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한다죠.
1: 마이스테! 아, 너무 멋져! 아, 너무 멋져요!
4: 마이스타!
1: 와! 한번 당겨볼 수 있어요?
4: 예.
1: 우와.

0: 저는 후회답네요.
1: 어디다든 다시 이렇게 아메나 몸뚱이 쓰시고 자 어디다 몸뚱은 어디다 몸뚱
0: 어린 아이들도 말에 올라 축제 준비를 합니다. 귀여운 재롱이겠거니 했는데 대체 얼마나 연습한 걸까요? 고난도 기술도 가뿐하게 소화합니다.
1: 와. 만화 망고초친 고르나스다 타문나스다 드르나스다 온도 같고요. 되게 나도 이 나임나스다 후긋 이스나스다 후긋 인게 서럽득. 인게 나도 미니 비 나도 인 멀티 흐트물르지 61 жил болсны миний гавья энэ явж идэг. Тээ.
2: Окей. Ва.
0: 겨우 9살입니다. 하지만 인생 절반을 마리오에서 보낸 기수팀의 에이스인데요.
2: 와!
0: 이런 게 말과의 완벽한 혼연일체.
3: 뭔가 부부도 잘할 것 같아요. 부부도 해본 적 있어요?
4: 우리 내주타간 더울 집에 있었다. 우리만 전혀 갔고. 우리 내주타간 더울 집에 있었다. 우리는 어떤 내주고 어떤 김대 먹을 게 없어 군대지. 노래온다. 들여 먹을 게 없어 알타콘 돌도 또 이거 아동아를 나다 돈다와. 노래온다. 이런 걸 좋아한다 노래온.
2: 초.
5: 치죠 잠깐.
2: 와 멋졌어요. 빨라.
0: 울란바타르 중앙경기장엔 나담축제 기간 동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옵니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을 위해 경기장 안팎에선 많은 이들이 매일 땀을 쏟고 있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이곳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나담 축제가 열리는 여름 이맘때가 최대 대목이라네요.
2: 여기는 몽골에서 가장 큰 고기 시장인 후지트 쇼노르 시장이라고 합니다.
0: 분주히 옮겨지는 고기 덩이만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강렬한 게 있습니다.
2: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되게 신선한가 봐요. 방금 잡은 고기들인가 봐요. 고기들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길을 지나갈 수조차 없어요. 여기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80%가 다 이곳을 지나간다고 해요.
0: 고기 실은 차가 들어오면 트럭 주차장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갓 도축한 말, 염소, 양, 낙타, 소. 몽골의 오축이라는 가축의 생고기가 곳곳에 수북합니다. 유목의 나라, 몽골에 온 게 실감되네요.
2: 아, 샘베농.
6: 샘베농.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6: 예. 마켓. 들 자와카 메신들의 스타카. 자와카 메신들.
0: 고기 도매상이라는 청년. 연중 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나담 특수로 전국을 돌고 있답니다.
2: 어디로 가요?
6: 옥누걸.
2: 옥누걸?
6: 옥누걸. 그 거비 있잖아요.
2: 고비지요.
6: 네, 거비.
2: 아. 거기서는 고기가 안 나니까.
6: 네. 그쪽에는 그 샌드가 많이 많죠.
2: 네.
6: 그래서는 그 고기는 그렇게 비긋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해서
2: 신선한 고기를 딱 가지고 네, 가는군요.
6: 저도 그 바츠리죠. 바츠리.
2: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 발굴할 네. 수가 있어요?
6: 예예.
2: 아. 와. 와, 진짜 몽골에.
0: 고기를 다루려면 도축과 발골은 기본이라죠.
2: 그럼 여기서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6: 네, 여기서

0: 많아, 많이 있죠.
1: 아,
2: 아 조심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만만치 않은 고기 무게로 진땀을 뺍니다. 결국 청년이 달려가 손을 보탰습니다.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고기 시장. 이분은 힘이 장사입니다. 봄에 거래가 끝난 고기는 시장 안쪽에서 발굴이 이루어진다네요.
2: 여기는 고기를 발굴하는 곳인가 봅니다.
1: 다들 숙련된 발굴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1톤 넘는 고기를 작업한다는데요. 발굴을 마친 고기는 시장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2: 샌베노. 와, 고기가 진짜 신선하네요. 아.
1: 불필요한 지방이나 힘줄을 떼어내고 발골한 살코기를 용도에 맞게 부위별로 나눕니다.
2: 아, 20대부터 진짜 동안이시다.
1: 20년 경력은 기본. 고수들이 넘쳐나는 고기 시장. 개인도 소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마트보다 20% 이상 싸다는데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다시 청년을 만났습니다.
0: 조금 냄새가 나죠?
2: 아, 괜찮아요.
0: 응, 근데 이거는 정 냄새예요.
2: 네.
1: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며 시장 상인들의 단골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해 날이 환하게 밝아서야 빈속을 채우는 상인들. 그들의 허기와 마음까지 달래준다는 그 음식으로 저도 주문했습니다.
2: 와, 너무 맛있겠다.
0: 나 먹어봐요.
1: 우리나라 찐만두와 비슷하죠? 이걸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2: 와, 이거는 소 우유로 만든 신선한 밀크티?
3: 네, 밀크티. 트래디셔널 밀크티.
2: 트래디셔널 밀크티. 와,
3: 좋죠?
2: 네, 한국의 밀크티랑은 다른데요?
1: 뭐랄까, 좀 더 구수했습니다. 그런데 밀크티에 육즙을 넣었네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3: 차가 더 맛이 있어가지고.
2: 네.
1: 반신반의하며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2: 와, 밀크티에서 이제 소고기 향이 가득해요. 이거 완전 만두, 소고기 만두 밀크티가 됐어요. 아, 맛있다. 와, 밀크티에서 만두는 만두 맛이 나요. 소고기
3: 네.
2: 맛이.
3: 더 이게, 맛있어지.
2: 이게 현지인의 팁이네요. 더 맛있게 먹는.
1: 만두 본연의 맛도 궁금했습니다.
2: 한국에서는
3: 넣어 있고.
2: 네, 이렇게까지 고기가 가득 찬 고기 만두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1: 현지인의 꿀팁에 귀 기울여 조금만 더 용기 내면
2: 너무 맛있습니다.
1: 맛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걸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사실 후치트 쇼노루 고기시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라죠.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에 자리한 에멜트 가축시장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크다는 가축시장. 전국 각지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2: 와, 여기 주차장에는 트럭이 수십 대가 서 있는데요. 여기 트럭 뒤에 각자 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다 몇 마리씩 끌고 왔어요.
1: 살아있는 가축의 매매뿐 아니라 이곳에 밀집된 도축 시설에서 가축을 잡아 울란바타르 고기시장에 납품합니다.
2: 저 양은 팔렸나 봐요. 저 염소는.
1: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포장고기만 봐왔던 저로선
2: 아, 샌베노.
1: 지금의 이 풍경이 몹시 낯선데요.
4: 하루 안 뛰어도 있어.
1: 가축은 유목민의 전 재산이자 주 수입원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번번이 돌아오는 혹한의 계절을 버티려면 내다 팔아야만 하죠.
2: 아, 지금 심각하네요. 지금 돈을 뭔가 깎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산 염소 가격을 아주머니가. 지금 얼마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됐나요?
1: 이맘때 에멜트 가축시장에는 양과 염소로 가득합니다. 나담 축제로 소비가 늘 뿐더러 양모와 캐시미어가 많이 거래되는 까닭이죠.
2: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야지. 몽골에는 인구수보다 가축의 수가 10배 넘게 많다고 하던데 아, 이게 몇 마리야? 한 몇백 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중에서도 두툼한 살집과 단단한 이빨과 부드러운 모질 여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5: 말이지 어떻게 뭐?
2: 위험하지 않아요?
1: 와! 뜻밖의 기회를 마다할 수 없는데요.
2: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힘이 엄청 세요. 미안해, 미안해. 와, 생각보다 힘이 진짜 세요. 도망갔어. 내가 아기구나. 어머, 이게 아기인가 봐요. 어머, 심장이 뛰어.
6: 어제 밤에 태어났대요.
2: 어머, 너무 귀엽다, 너.
5: 갔어. 어떤 또 맞더라 했다.
2: 엄마 어디 있어요?
6: 들어가, 들어.
2: 아, 저기 엄마 있구나. 아, 여기 있어.
1: 새끼 염소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운명은 어찌 될지 모르죠. 유목민의 생생한 삶으로 가득한 곳. 가축을 산채로 실어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나만 이렇게 잡자가 마, 사인이
2: 아, 나담 축제.
1: 이분도 나담을 앞두고 염소를 샀다네요.
2: 저도 혹시 구경 가도 되나요?
6: 자, 되게 멀나.
2: 감사합니다, 마야를라.
1: 보독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유목민의 전통 요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 따라 나섰죠.
2: 몽골 전통 통구이 요리를 구경할 수 있게 됐어요. 아, 너무 기대돼요, 진짜.
1: 울란바타르 외곽의 작은 마을. 여기가 보독 전문가 아저씨의 집입니다.
2: 아, 이제 고기 손질을 시작하시나 봐요.
1: 난생 처음 보는 보독 손질은 생경하다 못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질 과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보도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손에 꼽는 이유를 알만하네요. 이번엔 또뭘 하려는 걸까요? 가까이서 보니 장작이 아니라 돌을 달구고 있습니다. 와, 이게 뼈만 딱 발굴하고 안에 살은 다 붙어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스킬이네요. 가죽 안쪽으로 분리해둔 고기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발목 관절 부위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부위를 봉합해주면 가죽 자체를 조리도구로 쓸수 있다죠. 이게 그러니까 그릇이나 다른 조리기구 없이 이 자체로만 이 바베큐를, 전통 바베큐를 하는 거잖아요. 와, 이런 방법은 누가 먼저 고안해 냈을까요? 진짜 저 수천 년간의 그 유목민의 지혜 같아요. 특별한 기구 없이도 요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간은 소금과 후추로 채소한만 합니다. 가죽 안으로 채소를 넣은 다음 뜨겁게 달군 돌도 함께 넣어줍니다. 벌써부터 바베큐 냄새가 나요. 와, 돌이 엄청 뜨거운가 봐. 돌이. 달군 돌을 고기와 교대로 넣어주면 돌의 열기와 증기로 안쪽 고기까지 잘 익는다네요.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벌써부터. 야! 끝으로 목 부분을 봉합하면 자루 형태 완성. 와. 그런데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포치로 털을 태우는데요. 이렇게 하면 겉은 훈제가 되고 안쪽 고기는 찜 요리가 된다네요. 진짜 신기한 요리 방법이에요. 진짜 몽골에서만 볼수 있는 요리 방법. 정말 빵빵하게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죠. 보독 전문가의 비장의 기술. 지방으로 껍질 코팅을 합니다. 유목민의 지혜에 감탄만 나오는데요. 장장 5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고기 익은 향이 게르르 가득 채웠어요. 따뜻해요. 오, 되게 따뜻해. 아, 안에가 계속 익고 있네요. 와,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향기만 냄새만 맡아도. 손질부터 조리까지 경이와 혼란의 연속이었던 보독. 다행히 안쪽까지 잘 익었네요. 보독의 별미는 요 두툼한 껍질이라는데요. 아, 이 껍질도 다 먹는 거예요? 와. 멀리서 온 손님이라고 특별히 제게 먼저 주십니다. 껍질에 고기가 붙어 있어요. 완전 겉바속촉. 겉에는 바삭쫄깃하고 안에는 촉촉해요. 육즙이 안에 좀 너무 촉촉해요.

0: 몽골의 여름은 가축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계절. 그래서 여름에 먹는 보독은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장시간 진하게 우려낸 요 육수.
1: 와. 이건 보약이에요, 보약.
2: 데이트 이렇게서 손이 이러면 되자.
0: 몽골의 전통찜 요리 보독.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몽골 유목민에겐 조상의 지혜가 압축된 보독이 있습니다.
1: 와, 진짜 맛있다.
3: 맛있다. 감사해요.
0: 예부터 보독을 만드는 날이면 몽골의 유목민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맛은 물론이거니와 간만에 영양 보충도 할 수 있어서죠. 나담 축제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다는 음식. 인근에 사는 이웃도 불러 다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지금 보독을 만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축제처럼 다 모여들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역시나 먹을 줄 아시네요. 가장 맛있는 부위인 껍질부터 챙겨 드십니다. 진하게 우러난 육수도 한 대접.
4: 대인들이 나다 이제 훈트 후무사인가 다 가져와야 된 또 목딘도 없지 목딘이 필요하든가 훈트 좋아가버려야든가 왔나.
0: 그런데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1: 염소갈비네요, 염소갈비.
0: 씹는 순간 황홀경에 빠지는 맛.
1: 너무 맛있어요.
0: 냄비조차 짐이 되는 초원에서 최소한의 것으로 만들어낸 음식. 보독은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4시간 남짓 달려 우리나라 경기도에 해당하는 투구의 에르덴산트로 갑니다. 몽골 전역을 들썩이게 만드는 나담 축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나담 축제는 수도인 울란바타르는 물론 각 지방에서도 자체적으로 열립니다. 흩어져 살던 유목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날. 걸음이 좀 느려도 나이가 좀 어려도 이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1: 샌베노, 하이. 아,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말 타고 학생들이 오고 있고.
0: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온 대가족도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념사진부터 남기는데요. 같은 산과 같은 초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유만으로도 몽골 유목민들의 연대감은 유별나게 끈끈합니다. 유목 생활의 고단함을 알아서겠죠. 나담축제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1: 아, 자리를 한 자리 찾았습니다. 샌베노.
0: 그런데 자리 운이 좋았습니다.
1: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여기 몽골신 튀김만두인

0: 포쇼르를 주셨어요. 여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들 이거 하나씩 한 봉지씩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1: 몽골은 어딜 가나 푸근한 정이 넘쳐나네요.
0: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저뿐만 아니라 저 여행자라서 저만 이렇게 두근거리나 했더니 여기 현지인들도 1년마다 찾아오는 축제라서 네, 이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것 같습니다.
1: 이 지역의 원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국기를 개항하는 걸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0: 이번엔 김하술 공연. 대제국 건설의 원동력이었던 몽골 김하병을 연출했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순서입니다. 몽골의 전통 씨름 부후. 본래는 군사를 단련시킬 목적으로 생겨났다는데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요상한 동작을 합니다.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한 전통 춤이라네요. 스트레칭에도 효과가 그만이죠.
1: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0: 우리나라 씨름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맞붙은 선수들의 체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실 부후 경기는 체급이나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1대1로 대결해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단판 토너먼트 방식. 다른 팀들은 서서히 승부가 갈립니다. 이긴 선수에게는 승리의 표식으로 모자를 씌워주죠. 결과가 뻔할 거라 여겼던 다윗과 골리앗 팀은 여전히 팽팽하네요. 좀처럼 승부가 안 날 땐 바지인 휴닥을 잡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드디어 승부가 나려는 걸까요? 잘 버텼는데 결국 체급에서 밀렸네요. 몽골 유목민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게 부후 경기죠.
2: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3: 오늘들이 힐을 뛰지요.
2: 역할은 아주 좋았습니다.
1: 힘내고요. 응원할게요.
0: 나담축제는 부후를 비롯해 말타기와 활쏘기 이렇게 총 세 종목으로 이뤄집니다.
1: 뱀뱀옹. 아, 지금 활쏘기 대회 준비 중인가 봐요.
0: 이곳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따뜻한 환대는 어김이 없습니다.
1: 아, 땡큐. 이게 그거죠. 아이락? 에릭. 네, 이게 말 우유라고 합니다.
4: 막걸리.
1: 아, 막걸리.
0: 설마 막걸리 맛이 난다는 걸까요?
1: 진짜 시큼해요. 우리가 아는 우유의 맛이 아니라 이거 우유가 아니라, 이거 요거트가 아니라 술 같은데요? 막걸리.
4: 아, 막걸리 또그랬
1: 근데 맛있어요.
4: 저는 내 이름은 민구입니다.
2: 민구?
4: 민구. 네, 맛있습니까?
1: 네, 이름이 김송이입니다.
4: 아, 만났어가 반갑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저 우유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막걸리.
4: 아, 막걸리 또그랬
0: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익혔다죠. 민구 씨도 활쏘기 대회 참가자입니다. 관역은 이쪽에 설치돼 있다는데 몽골의 전통 활쏘기는 우리가 아는 활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 가죽 원통이 관역이자 적을 상징합니다. 관역은 뚫는 게 아니라 쳐서 밀어내는 게 경기 규칙. 그래서 끝이 뭉툭한 화살촉을 쓴다네요.
3: 놈들은 놈들은
0: 이번엔 한국어 능력자 민구 씨 차례. 그런데 관영 옆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판정단이라네요.
1: 와.
0: 노래로 흥을 돋을 뿐 아니라 몸짓으로 코칭도 합니다.
3: 성립사진 임 도트준. 대나도 답다니까 그 부조로 어쩌니지. 안타워.
1: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여기서 높이를 한번 쓰면 높이를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나 여러 영향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아래로 쏴라, 이쪽으로 쏴라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양궁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설명을 듣고 경기를 보니 더 흥미진진합니다. 진지하게 돌변한 민구 씨의 본 실력은 어떨까요?
1: 딱 중앙을 쐈네요.
0: 몽골의 전통 활쏘기 수루하루아. 과거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얼마든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나담축제의 하이라이트, 말타기 경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말도 신체 검사를 하는 걸까요?
3: 지금도 오르면서 다또 미트로 중국으로 가라 한지 미트를 좀 알았는데 대리신 들어서 가서 따라가 머리를 들어서 성검사 때 알았다.
1: 이걸 통과를 못하면 출전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0: 말에 키를 재는 건 몽골 토종마보다 키가 큰 외래종이나 혼혈 말의 출전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시작 전부터 관심이 지대합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은 6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아이들. 몸이 가벼워 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입니다.
1: 센베노, 세노.
0: 이 아이도 경주 참가자라네요.
1: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5: 9살.
1: 몇 년 동안 말을 탔어요? 와, 그러면 오늘 예상 등수 5등 말고 1등 하길 바랄게요.
6: 오르샤! 오르샤!
1: 지금 좀 긴장되겠어요. 와, 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잘 타겠다. 오늘 예상 등수.
6: 네, 그래.
5: 1등 하네. 1등 하네.
1: 오르샤!
0: 뭐든

기세가 중요하죠. 몽골인들은 마리에서 태어나 마리에서 자라고 마리에서 죽는다는 몽골 속담이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에게 말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죠. 출발에 앞서 모두의 안녕을 빕니다. 여기가 출발 지점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갈 길을 잃은 녀석도 눈에 띄네요. 경주 거리는 말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최대 28km까지 긴 코스를 달리기도 합니다.

0: 수천 년 세월 동안 이 광활한 대지에서 끝없이 말달렸을 몽골인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마침내 결승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주했습니다. 순위권 말들은 저쪽에 모인다네요.
1: 여기 우승한 말들이에요. 1등부터 5등까지 여기로 말 동상주의로 온다고 하네요.
0: 오늘의 1등 말. 소박하지만 세레머니도 합니다. 1등의 영광을 차지한 어린 기수는 여전히 얼떨떨하네요.
1: 와, 진짜 대단해요. 아니, 오늘 달리면, 오늘 달리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와, 진짜 너무 멋지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나담축제에 나올 거예요? 와, 내년에도 꼭 우승하길 바랄게요. 오륵샷! 우!
0: 살아남기 위해 더 치열해야 했습니다. 순수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몽골의 초원.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또 살아갈 것이다. 수천 년 대초원을 말달렸던 생명의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1: 우와, 야크가 이게 몇 마리예요? 아저씨 되게 부자시구나. 아, 초보가 와 있는데 봐주지도 않네요. 와, 아 이런 초원이에 폭포가.
2: 완전 절벽이에요.
1: 긴장감 스릴이 넘치는데요? 와, 방금 이분은 야크에서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3: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0: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가 방송됩니다.
3: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볼트와 티라의 다툼.
1: 아우, 볼트, 주변이 이게 뭐야? 잘 거면 빨리 치우고자.
2: 아, 귀찮아. 이따가 할래.
1: 볼트!
3: 볼트, 어제 왜 훈련에 빠진 거지?
2: 어? 아, 어제 훈련이 있었어? 미안, 깜빡했어.
3: 미니 특공대라는 녀석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하나?
2: 괜찮아, 괜찮아. 나같이 실력 있는 대원은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어. 물론 세미나는 맨날 훈련해야겠지만.
3: 뭐라고?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냐?
2: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3: 뭐가 어째?
1: 티라! 어? 티라! 큰일 났어!
4: 무슨 일이야? 가르도 군단이 나타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소파 뒤에 있던 내 땅콩이 사라졌다고. 혹시 내 땅콩 못 봤어?
4: 못 봤다.
1: 내가 몰래 먹으려고 숨겨둔 건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5: 볼트!
2: 아, 꽃병이 앞에 있을 줄 몰랐지. 아.
4: 야! 이런 녀석이 미니특공대의 리더라니 믿을 수 없군.
2: 왜? 갑자기 뭔 소리야?
4: 너처럼 덜렁거리는 녀석은 리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2: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덜렁거렸다고 그래?
4: 내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 다이노워치를 꺼내보시지.
2: 갑자기 다이노워치는 무슨?
4: 봐라, 네가 조금 전에 흘리고 간 다이노워치다.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건 맨날 먹고 자기만 하고 땅콩이나 숨기고 다니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 것도 모자라서 훈련까지 깜빡했지. 너처럼 한심한 녀석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레이트 코인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2: 뭐? 너 말 다 했어?
4: 그래, 다 했다.
2: 그만 취소해.
6: 얘들아, 싸우지 마.
1: 둘 다 좀 그만해. 어서 서로에게 사과해.
4: 난 저 녀석과 할 얘기 없다.
2: 나도 마찬가지거든.
1: 볼트!
7: 다이노이드 썬더티라도 별거 아니로군.
8: 블랙소드,
7: 이제 네 코인은 카르노님의 것이다.
8: 버리봤다.
7: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8: 어? 고무장갑? 설마 설거지를?
7: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 잘 봐라.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롱.
8: 그깟 고무장갑 따위는 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7: 킥차!
2: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응답하라 본부. 어? 설마 이런.
9: 썬더티라, 어서 피해.
8: 넌 누구지?
9: 시간이 없어. 네 다이노이드 코인을 지켜야지. 빨리.
8: 고맙다, 지구의 전사.
7: 감히 나를 방해해.
9: 뭐지?
7: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럼 다시 썬더티라를 잡으러 가볼까?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1: 티라가 봉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티라, 괜찮아? 봉투가 그래도 늘 덜렁거리는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

0: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너희도 수리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았나? 역시 진짜 아름다워.
1: 저기 아빠의 말인데 볼트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네가 아직 볼트를 잘 몰라서 그래.
2: 맞아. 너도 더 겪어보면 볼트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0: 글쎄, 너희는 볼트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군.
3: 긴급 상황이다. 현재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카르노군단의 블랙소드에게 쫓기고 있다. 지금 즉시 B-52 구역으로 출동해 썬더티라를 구하고 블랙소드를 쓰러뜨리도록.
4: 네, 사령관님.
5: 볼트가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단 출동하자.

0: 코인을 내놓으실까? 누구냐? 아하, 그레이트 코인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잘 됐군.
1: 빨리 썬더 티라를 구하자.
0: 응?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이 블랙소드님을 이길 순 없다!
2: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필요해!
3: 볼트라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1: 볼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이런, 모두가 위험해. 어서 가봐야겠어.
1: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안녕.
0: 다들 괜찮아?
2: 볼트!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1: 하찮은 것들이 감히.
3: 볼트, 일단 탑승해라.
0: 자, 다들 준비됐지?
3: 하지만 볼트, 도저히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없다.
0: 꼭 뚫어야 할 필요는 없어. 녀석의 고무장갑을 잡아당겨서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야.
2: 오, 그거 좋은데?
4: 역시 볼트야.
5: 좋아, 어서 작전을 실행하냐.
0: 이 고무장갑에 한번 당해보시지.
6: 잠깐!
0: 선도트라, 괜찮아?
7: 고맙다, 모두들.
1: 이 녀석들!
0: 지금이다!

0: 볼트, 친구들이 말한 너의 진가가 이런 것이었군. 이제야 왜 다들 널 리더로 따르는지 알 것 같다.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1: 티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2: 너희처럼 믿음직스러운 전사들을 만나 기쁘군. 모두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응, 썬더티라.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번개의 전사 썬더티라 합류 완료!

0: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정원사!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손이 잔뜩 더러워질 거야. 왜냐하면 아니야.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사처럼 생겼지? 우린 정원의 구멍을 파서 씨앗을 심을 거야. 그럼 뭔가가 쑥쑥 자라겠지? 엄마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정원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정원사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정원사처럼 뭔가를 잘하게 해보자! 아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슉, 슉. 이렇게 너희도 해봐. 슉. 우와, 이건 밖에서 하는 게 좋겠다.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바로 정원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정원사 친구들 가서 뭔가를 키워보자.

0: 해야지. 맞아. 그럼 쑥쑥 자랄 거야.
1: 잠깐. 그러려면 햇빛이 필요해.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 물,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먼저 햇볕이 잘 드는 곳부터 찾아야 해.
0: 친구들, 다 같이 손 쌍안경을 만들어서 햇볕이 드는 곳을 찾아보자. 햇볕이 잘 드는 자리가 보이니? 저기야! 저기가 햇볕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가자, 친구들! 자, 출발! 넌 트랙터가 되고 싶어? 땅을 파기 좋게 만드는 걸 도우려고? 좋아! 우와, 좋아! 이 흙 진짜 좋은걸? 정원사 친구들! 삽을 들고 땅을 파보자! 근데 삽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아무거나 쓰면 돼. 삽이라, 삽이라, 삽. 어, 그렇지. 오늘 네가 필요할 줄 알았어. 데이지, 네 삽은 어딨어?
2: 난 삽 필요 없어. 고양이잖아. 땅 파는 게 특기라고.

0: 진짜 잘 팠다.
1: 정말 잘했어. 씨앗이 이 안에서 편하게 자라겠는걸?
0: 우리가 판 구멍 좀 봐, 비씨.
1: 비씨? 비씨?
0: 봐! 비씨가 씨앗을 찾았어!
1: 여기 있어. 잘 됐다. 이제 정원에 판 구멍에 이 씨앗을 잘 심어주기만 하면 돼. 자, 들어가자. 넌 잘 자랄 거야. 톡톡톡톡톡. 자, 이제 물을 줘야 해.
0: 아, 그래.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돼보자.
1: 좋아. 이제 자라도 돼. 다섯 번 자고 나거나 아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씨앗마다 다 다르거든. 얜 천천히 자라는 씨앗 같은데.
2: 아, 그럼 되겠다. 내가 빨리 자라는 씨앗이 돼볼게. 내가 자라는 거 잘 봐.
1: 좋았어.
2: 날 저 화분에 심어줘.
1: 잠깐. 됐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씨앗을 심었는지 기억날 거야.
2: 누구 나 좀 심어줄 사람 없어?
0: 우리가 할게.
1: 자, 들어가.
2: 편하다. 근데 나 너무너무 목이 말라.
0: 좋아, 스프링클러들. 어서 물 주자.
1: 몇 번 자고 나면 자라?
3: 그건 비밀이야.
1: 우, 나 비밀 좋아하는데.
0: 좋아, 씨앗을 햇볕 뜨는 곳에 심은 다음에 물을 줬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시간이야. 내가 해가 될게. 오지는 달이 되고. 너희랑 비씨는 잠을 자. 난 해님이야. 모두 잘 잤니?
1: 난 달님이야. 잘 자. 좋은 꿈 꿔.
0: 다시 아침이야.
1: 잘 자.
0: 잘 잤니?
1: 잘 자.
0: 잘 잤니?
1: 잘 자.
0: 잘 잤니?
1: 잘 자. 일어나! 데이지가 자랐어! 우와!
2: 난 이제 나무야! 그리고 난 계속 자란다고!
1: 우와! 너희들 조그만 화분엔 날

0: 참기 힘들걸. 으아!
1: 데이지를 다시 심어주자. 이번엔 땅에다 말이야.
0: 그러려면 번전을 잡아야지.

0: 내 딸의 지친 뿌리들.
1: 저기 있어! 그 뿌리로 계속 도망가진 못할걸. 바로 그거야. 삽으로 구멍 파는 것 좀 도와줄래?

0: 어우, 내 지친 뿌리들. 그래, 이거야 훨씬 낫네. 난 이제 다 자랐다.
1: 우리가 나무를 자라게 했어.

0: 찾지 못하면 솔방울 씨앗을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기 있어. 우리가 방금 나무를 키운 거야?
1: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0: 내 모자 좀 돌려줘. 제발. 우와, 뽀뽀야. 아, 이리 와. 우와. 여기 있었네. 고마워. 나무 중에 네가 최고야.
2: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3: 우리 이 돌을 심어서 산으로 키워볼까?

0: 이어서 엄마 까투리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0: OCT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안돼!
1: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0: 백합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그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어, 파워 좀 하면
2: 플러스
3: 플러스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여행을 떠나볼까?

0: 유치원에 가요.
1: 얘들아, 준비 다 됐니?
2: 네, 엄마!
0: 야호, 신난다! 유치원 가는 거 너무 기대돼.
3: 나도!
1: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2: 네!
0: 엄마, 유치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죠?
1: 그럼, 멋진 친구들이 우리 꺼병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유치원 차 왔나 보다. 어서 가자.
2: 네!
0: 내가 제일 먼저 버스 타야지.
4: 그런 게 어딨어.
5: 안녕. 너희들이 새로 이사 온 꺼병이들이구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양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6: 안녕하세요.
1: 양 선생님, 우리 꺼병이들 잘 부탁드려요.
5: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버스에 타볼까요?
2: 네.
0: 다녀오겠습니다.
7: 안녕.
0: 안녕하세요.
1: 얘들아, 양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2: 네, 엄마, 다녀올게요.
1: 잘 갔다 오렴. 와, 우리 꺼병이들 잘할 수 있겠지?

0: 조심. 선생님 손잡고. 그렇지. 여기가 바로 새싹 유치원이란다.
1: 우와! 여기가 유치원이구나.
2: 저거 좀 봐.
3: 꼭 멋진 섬 같아.
0: 교실은 이쪽이에요.
1: 네. 우와! 멋지다!
3: 가자!
4: 이걸 이렇게 하면. 우와!
0: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1: 네!
0: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 인사해볼까요?
1: 안녕!
0: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니까 자기소개 공놀이를 해볼 거예요.
1: 자기소개 공놀이요?
0: 이 공을 받는 사람부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5: 자기소개 공놀이라니 재밌겠다.
4: 근데 뭐라고 소개하지?
1: 그러게.
0: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친구? 자야! 자야! 그럼 토리가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6: 안녕 얘들아! 나는 토리야! 난 못하는 게 없어! 어때?
0: 자신감 있게 아주 잘했어요. 이제 옆 친구에게 공을 주세요.
4: 우와, 잘한다. 난 뭐라고 하지?
7: 안녕, 나는 꾸북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자동차야.
1: 우와,
4: 멋지다.
7: 고마워.
8: 안녕, 난 도치야. 난 잔디밭에 누워 구름 구경하는 걸 좋아해.
9: 안녕, 난 이 교실에서 제일 예쁜 몽실이야. 모두 잘 부탁해.
10: 안녕, 나는 고순이야. 무거운 걸 들 땐 나한테 맡겨. 도와줄게.
1: 우와!
0: 다음은 오늘 새로운 꺼병이 친구들 차례네요.
1: 네!
4: 벌써 우리 차례잖아.
0: 자, 우리 마지부터 시작해볼까요?
1: 와! 안녕! 나 이름은 마지야. 나는 맛있는 간식이 좋아. 그 중에서도 엄마가 만들어준 달콤한 호박죽은 제일 좋아해.
3: 우와, 나도 호박죽 좋아하는데.
5: 맛있겠다.
4: 내가 하려던 말이잖아.
1: 우와.
11: 안녕, 나는 둘이야. 나는 예쁜 꽃을 좋아해.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정말 좋아.
4: 그 말도 내가 하려던 말인데.
11: 여기.
5: 내가 먼저 할래.
6: 자, 안녕, 나는 셋째야.
5: 나는 달리기가 정말 빨라.
6: 뿌.
10: 어디 갔지?
5: 여기죠.
6: 깜짝 놀랐지? 난 숨바꼭질도 엄청 잘해.
1: 우와!
4: 내가 하려던 말을 다 해버렸잖아.
0: 자, 공지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자, 공지야.

0: 꽁지야, 저기 나는 그러니까.
1: 꽁지야, 우리 모두 꽁지의 친구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렴.
0: 친구? 안녕, 난 꽁지야. 나도 마지영처럼 호박즙을 좋아하고, 두리 누나처럼 우리 가족을 좋아하고, 세찌형처럼 숨바꼭질도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을 정말 정말 좋아해. 너희들과도 모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우리 꽁지 씩씩하잖아.
3: 그러게.
1: 아주 멋진 자기소개였어요.
4: 꽁지야, 우리 숨바꼭질 같이 할래?

0: 얘들아, 미안해.
1: 어우. 꽁지야, 괜찮아.
0: 제가 공을 놓쳐서 교실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1: 아휴, 걱정 마. 교실 정리는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그렇죠, 여러분?
2: 네!
3: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4: 나 정리 엄청 잘해.
0: 얘들아.
1: 그럼 다 같이 교실을 정리해볼까요?

0: 우리 꺼병이들이 올 때가 됐는데.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렴, 우리 아가들.
1: 잘 가, 꺼병이들아.
2: 안녕히 가세요.
0: 유치원에 재밌었니?
3: 네!
4: 내일 또 가고 싶어요.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대라대라 뿅크크
2: 내가 박윤수가 대단해.
1: 그만 읽을까?
3: 잠깐 강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4: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5: 이번 신나고 재미나라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로로 코딩 커트 딱 마우스로 한글을
7: 클릭! 같은 글자 찾기!
6: 마우스로 코딩을
7: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6: 로로가
7: 컴퓨터!
6: 선생님! 보로로 코딩 컴퓨터!
7: 미미월드! 고장난 신호등의 비밀!
8: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 좋은 아침.
9: 그럼
11: 잠깐. 고마워.
9: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0: 신입대원이 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1: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2: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3: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2: 잠시만요.
3: 어?
2: 어?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0: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2: 네.
4: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2: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럼 출발해볼까?
4: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2: 그러게.
4: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2: 그렇지만
4: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2: 정말?
4: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2: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 앞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4: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2: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4: 그럼 좀 억울했겠네.
5: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6: 알았어, 출동할게.
2: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7: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8: 뭐라고?
4: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9: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2: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4: 제시, 트윗, 우리 도착해.
9: 뭐라고? 잘 안 들려.
2: 저기 타요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10: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2: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10: 대체 뭐라는 거야?
11: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2: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10: 그게...
0: 모두 주목해주세요.
2: 헤트! 루키!
3: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0: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3: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2: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4: 오래 기다리셨죠?
2: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0: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2: 드디어 끝났네.
5: 팩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0: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2: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0: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10: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0: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2: 네.
5: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어?
11: 제시,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4: 또 신호등이?
0: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2: 네!
0: 가요, 트윗, 너희는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2: 저희도.
5: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13: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4: 타요!
2: 트윗도 같이 왔네?
4: 얘들아!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2: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15: 힘들었겠다.
10: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6: 알고 보니 오늘 놀이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8: 응?
6: 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15: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16: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15: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16: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15: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어?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8: 그게...
6: 놀이공원 앞 사거리.
15: 난 공사장 앞이었어.
8: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15: 어? 바로 그거야!
17: 루피,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8: 다요?
17: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19: 그건 왜?
1: 우선 타요 말대로 해보자.
3: 알았어.
17: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주세요.
19: 로기랑?
20: 이럴 수가?
19: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17: 역시

0: 쫓는 거예요. 로기. 어? 아, 어.
1: 로기는
2: 어?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0: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2: 응.
3: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0: 잠깐!
3: 네? 뭐야? 너희도 같이 놀려고?
2: 태용아, 신우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3: 잘됐다. 어? 범인이 누군데?
0: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3: 뭐?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0: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3: 그게 무슨 말이야?
0: 움직이면 안 돼! 고바! 어서 하나 누나한테 가자!
3: 뭐가 어떻게 된 거지?
4: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5: 우리에게 맡겨!

0: 다행이다. 대박.
1: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2: 저게 대체 뭐지?
1: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3: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0: 타요의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4: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2: 타요, 아깐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0: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5: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다.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레오미.
3: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0: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5: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어! 스마트 패드!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5: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1: 좋아.
0: 책 읽으러 갑시다.
1: 좋아, 좋아요.
0: 야, 오늘 어떤 책을 읽을까?
1: 파김치가 된 콩집?
0: 에이, 사람이 어떻게 파김치가 되냐? 파김치를 만드는 콩쥐겠지.
1: 그러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자.
0: 그래. 재밌겠다. 얼른 읽어보자. 우와. 오, 콩쥐다.
1: 옛날, 마음씨 좋은 언니 콩쥐와 마음씨 나쁜 동생 팥쥐가 살았어요.
2: 어머!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유, 언니 매일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음식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꿀떡이나. 근데 꿀떡같이 달콤한 거 먹으면 짭조름한 냉면 땡기는 거 알지? 어? 아, 냉면은 근데 만두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아, 후식으로는 달콤한 약과. 아, 식혜. 아우, 근데 식혜는 막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는 빼.
1: 그리고 팥쥐 생일이 되었어요.
2: 언니, 아우, 배고파 진짜. 어머나, 이 많은 걸 언니가 다 만든 거야?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3: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0: 뭐? 손이 커?
1: 갑자기 왜 손이 크다는 거야?
0: 콩쥐 손이 엄청 큰가 보다.
3: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니들 말대로 되게 해줘야지. 커져라 뿅크크.
2: 내 손이 왜 이래?
3: 콩쥐 손이 진짜 커졌어. 뜻을 모르면 절대 마법이 안 풀릴걸.

0: 약과 좀 가져와. 약과가 빠졌다.
1: 아차차, 약과를 깜빡했네. 금방 갖다 줄게.
0: 빨리.
1: 오, 손이 크니까 약과도 많이, 꿀떡도 많이, 뭐든지 많이 담게 되네. 오, 내 스타일인데.
2: 손이 크니까 뭐든지 많이?
3: 잠깐, 손이 크다?
2: 아하! 손이 큰 콩쥐처럼 뭐든지 많이 만들고
3: 넉넉하게 준비한다.
2: 맞네, 맞아!
1: 자, 약과 많이 먹어. 언니는 정말 손이 크다니까.
3: 우와, 언니는 뭐든지 많이 만든다니까.
1: 오, 손이 돌아왔네. 와!
2: 우와! 야호!
4: 뜻을 알면 원래대로 돌아오나 봐.
3: 오, 재미있는데?
4: 그럼 계속 읽어볼까?
3: 그래.
2: 이 어려운 걸 알아낸다니!
4: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못 읽을 걸.
3: 손이 큰 콩쥐가 한 많은 요리를 욕심 많은 팥쥐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0: 나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아우, 배 아파. 아우. 아, 그래? 빨리 화장실 가. 아우, 아유, 가고 싶은데. 아우, 화장실이 너무 더럽단 말이야.
1: 아, 그래?
3: 언니가 화장실 청소해주면 안 돼? 응?
1: 알았어. 다 뚫었어.
0: 언니, 빨래는?
1: 아, 맞다, 빨래.
0: 아우, 마당 좀 쓸어.
1: 아, 마당 쓸어.
0: 언니! 언니! 야, 언니! 아우, 물 좀 가져와. 물!
1: 나 더 이상 못해. 나 파김치 됐어.
2: 나 파김치 됐어. 크크크크크크.
3: 뭐? 파김치가 돼?
2: 에? 갑자기?
3: 이게 무슨 말이야?
2: 어렵지 어렵지. 이제 동화책 읽기 싫지. 파김치라 실컷 드세요. 되라 뼈카크. 땡.

0: 사기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1: 이 동화책 너무 이상해.
0: 우리 그만 읽을까?
1: 그러자.
2: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0: 역시 크크의 방역군!
2: 응!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뜻을 알아내고 콩지도 구하자!
1: 좋아!
2: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3: 내가 확인 시간에 다니.
1: 콩지야, 일어나봐.
3: 나 파김치 돼서 서 있기도 힘들어. 늦어.
2: 어떻게 파김치가 된 거야?
3: 좀 전에 힘들게 일했더니 파김치가 됐어. 늦어.
2: 응? 힘들게 일한 거랑 파김치랑 무슨 상관이지?
1: 저기 파가 있어.
3: 저거 팥집 파전에 두려고 둔 건데.
2: 응? 이 파는 쌩쌩하냐?
1: 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파김치는 처지는데?
3: 힘들어. 흔들어. 흔들어.
1: 저렇게 지쳐서 처진 모습이 파김치 같아서?
2: 아하! 그럼 파김치가 되다! 응?
1: 파김치처럼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뜻?
3: 나 파김치 됐어.
1: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4: 나 다시 돌아왔어!
2: 와, 다행이야.
0: 예스! 이러다 동화책 끝까지 읽는 거 아니야? 땡!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들어가 방해해 주고.
1: 매일매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던 콩지는 어느 날 꽃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님이 찾아주었고 둘은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5: 공지 낭자 만날 시간도 없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6: 아니 이봐, 무슨 일인가?
7: 아휴, 일만 하시지 말고 연애도 좀 하시라고 제가 콩진왕자를 모시고 왔습니다요.
1: 원님.
5: 아니 콩진왕자. 아이 짜. 까르르르르. 잘 지냈어?
8: 그럼요. 참, 제가 원님 주려고 꿀떡 쌓았는데 드셔보세요.
5: 공진왕자도. 까르르르르. 까르르르르.
7: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쏟아져라. 역학해.
4: 아따가워.
8: 왜 갑자기 깨가 쏟아지지? 아따가워.
4: 뭐야 이게?
2: 일단 멈춰라. 왜 안 멈추지?
7: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멈춘다.
2: 이방?
7: 내가 아직도 이방으로 보이냐?

0: 내가 문제를 내지.
1: 문제?
0: 실은 나도 너희들처럼 문제를 내보고 싶었거든. 카카카카카카카.
1: 그라물인 좋지.
0: 헷갈려서 절대 못 맞힐걸. 깨가 쏟아지다. 과연 무슨 뜻일까?
2: 이걸 언제 다 치워?
3: 아휴, 짜증나.
0: 깨가 쏟아지면 치우기 힘들고 짜증나니까 1번 힘들고 짜증나다.
3: 1차
2: 어머, 살짝만 건드려도
3: 쉽게 깨가 쏟아지네. 까르르르 까르르르.
0: 2번 깨가 껍질에서 쉽게 쏟아지듯이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웃음이 나고 신나고 재미나다.
2: 아, 깨 안 맞게 저 안으로 들어오세요.
3: 고맙소 공주낭자.
4: 뜻이 뭐지?
0: 헷갈리지? 어렵지?
1: 아, 그 깨가 쏟아지기 전에 기분이 어땠나요?
3: 아, 공주낭자 만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긴 했었는데.
4: 아, 그럼 1번 힘들고 짜증나다?
2: 그치만 저는 원님 만나서 좋았어요. 원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3: 아이, 나도 그렇소. 아이, 공주낭자 먹는 것만 보면 아이, 웃음이 절로 나고.
1: 아, 별것도 아닌데 쉽게 웃음이 난다.
4: 그럼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이거 아니야?
0: 저희 생각도 그래요.
1: 그렇다면 정답은 2번 신나고 재미나다.
0: 정답은 2번.
1: 와!
0: 옛날에 대부분의 곡식들은 껍질 벗기는 게 힘들었지. 하지만 깨는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 우수수 쉽게 떨어지지. 깨가 쉽게 떨어지듯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웃음이 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날 때 깨가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 아주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4: 아주 알콩달콩 신이 나네. 신이 나.
1: 어? 우와, 멈췄다.
0: 못 맞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1: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딩딩봉 파워.
0: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더 어려운 말로 통화책 못 읽게 할 거야. 둘, 셋, 뿅. 우와.
4: 흥지와 원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깨가 쏟아지는 예쁜 사랑을 했다.

0: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할 거야! 가!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0: 있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타요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1: 타요 부를 거야 해.
0: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2: 사슴.
0: 동물도 영화도 600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요 빅매트.
3: 옥스포드 항운 수화제 성공이다.
4: 잠깐만 쌩.
3: 도망쳐. 나 잡아봐라.
5: 보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6: 빠르게 달리는 풀포드!
7: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8: 어쩌다 마주침.
9: 너, 어? 뭐야, 뭐야, 뭐야? 누나,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8: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9: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10: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것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9: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10: 아니,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9: 아니, 아니, 아니라고!
10: 내 말이 맞다니까. 야, 너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어떻게 알아?
9: 아,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7: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11: 난 우연이라고 생각해.
12: 나도 우연. 우연.
11: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12: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11: 그렇지.
12: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13: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14: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15: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11: 아이고.
15: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13: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15: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

0: 너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1: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2: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3: 그건 우연,
4: 그건 우연이죠.
5: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3: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6: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건
3: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경이 말대로 필요는 아닐까?
5: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 있었을 수도 있고,
3: 들짐승.
5: 또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3: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4: 아이고.
3: 작가님, 진짜 빨리 화장실 좀 달랄게요.
7: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8: 우연이요.
3: 우연.
8: 우연.
2: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뭐를 먹었으니까 똥을 쌀거 아니야.
9: 그렇지.
2: 그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9: 그렇지.
2: 그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3: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2: 그러니까.
3: 거니까 필연 아니야?
5: 근데
7: 결국 이유가
5: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3: 있으니까.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5: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6: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3: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0: 결과는 운명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나는 생각해.
3: 우와.
5: 아니, 말이 맞아, 맞아.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히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준 묘사라 생각해.
3: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5: 아, 원더 봤어.
3: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꽂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거기서 뭐 몇만 분의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6: 일단 그
3: 거기서.
6: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5: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3: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수 있지.
0: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0: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 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1: 필연이 있으면 좀 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2: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그치.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3: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2: 어? 이게 뭐야? 어머! 어머!
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5: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6: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7: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8: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9: 연예인. 아, 네, 연예인이요?
10: 아, 연예인아! 와,
11: 연예인
12: 반갑습니다!
3: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연이니까 필연이니까.
13: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
14: 그러니까.
15: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우가 안 뽑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3: 싫어.
3: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뭐 요구르트 먹을지, 승준이 고반에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6: 목이 마르다는 말은
3: 자신의 의지.
17: 나의 생각.
18: 나의 행동.
17: 나의 경험.
3: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19: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1: 네,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나이트 먹자.
0: 홍지레빗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집 원앤원.
4: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5: 얜 집 없어?
6: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5: 새 집 생겨서 좋겠다.
6: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엄마 아빠 누나! 불 꺼놓고 다들 어딜 간 거야?

0: 누나 뭐해? 어? 설마 나 놀래라고 그러는 거야?
1: 에이, 시시해!
0: 이런 걸로 누가 놀라? 너무 뻔하잖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려줄까?

아무도 없네. 센스등이 고장 났나? 무서워.

나와! 나와! 나 태권도 9단이야! 나 17대1을 싸워서 이겼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마라! 나와! 나오라고! 나와! 무서울 때 공감! 첫 번째! 마음대로 켜지는 현관세!

아, 깜짝이야! 인형이네. 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0: 무서울 때 공감 마지막.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날 때 한숨도 못 잤네.
1: 어때 무섭지? 누나도 이제 밤에 잠 못 잔다.
2: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유 바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1: 아니야, 분명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2: 걱정이래요.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1: 그런가? 그렇지. 뭐 있다고 해도 나와보라고 해. 내가 그냥 아주 하면 되니까.
2: 오, 멋지네.
3: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2: 응?
0: 상담 시작해볼까?
2: 어머 호미야, 뭐가 그렇게 급해? 인사도 안 했잖아.
1: 아, 맞다 맞다. 어, 안녕. 안녕.
2: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지?
1: 아, 뭐가 뭐가,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2: 어머 어머 호미야, 괜찮아? 너 기침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아파?
1: 아니야.
0: 우리 빨리 고민 상담 시작하자.
2: 그럼 고민 상담소 시작.
1: 응? 수업 시간에 방귀를 뀌었어요. 방귀 뀌어도 안 들키는 법을 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2: 방귀? 그게 뭐야? 그 뿡 소리 나는 그거. 난 살면서 그 방귀, 뿡귀 그런 거를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1: 맞아. 야, 나한테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가 알려준 방법이 있거든. 그거 알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 해결돼.
2: 어머, 잘됐다. 그럼 호미, 네가 그 방법을 좀 알려줘.
1: 응, 알겠어. 첫 번째 방법은 재빠르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야. 자, 예시를 보여줄게. 어머, 호빵아. 호빵아, 지금 방귀 낀 거야? 뭐 한 거야?
2: 아니야, 내가 아니라.
1: 매너가 없니? 괜찮아. 사람이 살면서 방귀 좀 낄 수도 있는 거지, 뭐. 모르는 척 할게.
2: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알려준 거지? 난 또 방귀 낀 줄 알았네.
1: 어머, 당연하지. 내가 방귀를 왜 끼겠어?
2: 무슨 소리야?
1: 쉽지? 응. 다음 방법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거야.
2: 비트박스?
1: 이게 방귀가 새어나오면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척 하는 건데 박자를 아주 잘 맞춰야 돼.
2: 그렇지.
1: 소리가 꽤나 비슷해서 방귀 낀 소리가 그 나도 이게 웬만하면
2: 와, 우리 호미 봤어, 최근에! 우리 호미 못하는 게 뭐야? 자기들 장난 아니지?
1: 자,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데. 자, 속담을 이용하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을 이용하는 거야.
2: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1: 어머! 누가 지금 거름 뿌리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거름을 뿌리면 어떡해요? 냄새 올라오네, 이거. 냄새! 지금 방송 중인데 이렇게 냄새를 뿌리면 어떡해요?
2: 오메, 진정해.
1: 이렇게.
3: 상대방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전에 성질을 내버리면 방귀는 뒷전이 되지 않겠어.
2: 호미야, 넌 어쩜 방귀 소리도 그렇게 진짜처럼 내니? 와, 나 진짜 냄새도 장난 아니었어. 이거를 어떻게 흉내내지? 난 네가 진짜로 방귀 낀 줄 알았어.
3: 아니, 뭘. 아, 우리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가, 사위가, 아, 조카 사위가 알려준 거야.
2: 조카 사위?
3: 왜 이렇게 기니, 이거.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의 사위가 알려준 방법이야. 생전에 뭐 방귀도 한 번도 안 껴본 내가, 뭐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네.

0: 우와.
1: 웬일이니 진짜로.
2: 보니까 어? 아,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딨니?
1: 맞아.
2: 우리 당당해지자.
1: 좋아. 아니 이렇게 당당하지 말고. 나 오늘 처음 껴봐.
2: 당당해봐.
1: 아니야 괜찮아.

0: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빨리 찾아서 선계로 보내야 해.
1: 저거다! 안 돼!
2: 어디...
3: 해치?
4: 전학생!
3: 돌아간 거 아니었어?
5: 일이 생겨서...
6: 윤호야!
1: 어서 가봐!
6: 윤호야!
3: 그럼...
6: 뭐하고 있어?
3: 아니야... 가자!
7: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라니까...
5: 놓쳐버린 건가?
8: 인간계에서 뭐 할 거예요?
9: 몰라.
10: 몰라?
11: 그럼 그것부터 결정해야겠네요.
9: 뭘 먼저 해야 하나?
10: 공주님이 결정해야 우리들도... 아우, 배고파서 말할 힘도 없어요.
8: 용아, 저기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봐.
10: 돈이 어딨다고요?
9: 돈이라는 게 없으면 못 먹어?
8: 정말 돈도 몰라요? 월공주님 아무것도 모르네.
10: 인간계 공부부터 해야 하나?
9: 삐요삐요. 됐다.
3: 뭐야?
9: 이거 먹어.
11: 잘 먹겠습니다.
3: 어떻게?
8: 마법 실력이 제법인데?
2: 아직 근처에 있어. 여긴 아니고.
8: 공주님, 또 다른 마법들도 쓸 수 있어요?
9: 그건?
12: 진짜 잘한다.
13: 고마워.
12: 동준아, 아까 그 골 정말 멋있었어.
9: 와.
12: 내일 또 보여줘.
13: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일도 학교에서 축구 또 할까?
3: 또 축구하냐고?
9: 나도 쟤네 학교에 가야겠다.
3: 그 학교를 다니겠다고? 인간 학교를 왜요?
9: 왜냐고? 공부하러 가는 거지.
8: 학교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10: 전학도 해야 하고 동네에 살집도 있어야 하는데요.
9: 집? 집을 구해야겠어. 빈집을 찾아줘.
10: 에?
9: 삐요삐요.
1: 에? 잠깐, 마음대로 시동이 걸렸어.
3: 뭐야?

0: 유나!
1: 네. 윤호야, 내일 봐.
0: 안녕. 잘 가.
1: 네.
0: 들어가자. 다녀왔습니다.
2: 아, 그래? 어, 엄마도 같이 왔네?
0: 네.
3: 빈집을 찾긴 했는데 어쩌려고요?
1: 여기서 살 거라니까.
4: 네?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
3: 어쩌려고 그러지?
1: 어?

0: 근처야. 저쪽이야. 아자자.
1: 열렸는데?
2: 들어가자.
1: 뭐?
2: 괜찮으니까 들어가.
0: 여기다. 또 사라졌어. 이 근처 같았는데.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1: 정말 대궐 같은 집이잖아.
3: 엄청나네.
2: 이제 여기서 살 거야.
1: 분명히 버려진 집이었는데.
3: 이렇게 만들다니. 공주님, 다른 방법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기선 조심하랬는데.
3: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보여줘.
2: 그렇게 부탁하니 특별히 보여줄게.
1: 특별히 보여주겠냐?
3: 공주님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2: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3: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
2: 잘 보세요. 삐요삐요.
1: 뭐야, 뭐야?
2: 봤지? 자.
1: 어떻게 한 거죠?
2: 공간 이동술이야.
1: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마법이네요.
2: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1: 원래 모습은 달아주잖아.
3: 원래 모습이 더 예뻐요.
2: 이제 집에서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3: 공주님. 어? 지금부터 인간계에 사는 동안 날 언니라고 불러.
4: 난 오빠.
2: 언니, 오빠?
3: 내일 학교에 가면 꼭 그렇게 불러야 해.
2: 내일? 그럼 내일 학교에 가는 거야?
3: 가야지.
4: 미아가 공부하겠다는데.
2: 우와.
3: 자. 짜자자자자. 아, 짜자자자자. 오.
5: 포근아, 왜 그래?
6: 어?
5: 와!
7: 창문 좀 열어줄래?
5: 들어와.
7: 고마워. 그래, 나도 반가워.
5: 어떻게 된 거야?
6: 그게 내가 동굴을 비운 사이에 선계에서 누군가 인간 세계로 넘어왔어.
5: 어?
6: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선계로 데려가야 해.
5: 괜히 나 때문에. 나도 도와줄까?
6: 그것보다 찾을 때까지 네 방에서 신세를 질 수 있을까?
8: 윤호야. 포근이가 짖던데 무슨 일 있니?
5: 저한테 빨리 자자고 그런 거예요.
3: 알았어, 자자.
8: 숙제는 다 했어?
3: 그럼요.
8: 그럼 잘자, 포근이도.